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가 우리 월초면이 아주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조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근데 많이 쌌다가 내데 맞지 않으면 어쩔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곽 싸도 한 곽을 드리고 네 곽 싸면 세 곽을 드립니다. 월 초만 우대 활동합니다. 때문에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말에는 보통 큰 우대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월 초에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기사도 우대받을 수 있는 활동 이용하셔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화 이 제약공장에서 만든 산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이라는 거는 굳이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큰 제약공장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큰 제약공장 하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약 관리가 엄합니다. 특히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록용하면 록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제일 좋은 록용으로 좋고, 홍삼하면은 홍삼도 그렇습니다. 그 질량이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 외에도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조인. 산조인도 우리 이 왕상으로도 싸보면 가격이 엄청 뭐 차가 많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은 이 질량을 보존하는 게 제일 그 생명입니다. 만약에 약이 나가서 부작용이 난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하면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데 아주 그 중점을 두죠. 이래서 산동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고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큰 기업이 제약공장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화는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네보시화는 처음으로.

0: 이 방송에서 소개드립니다. 예. 아마 여시껏 방송한 가운데서 이렇게 뚱어 어조 지하공정의 약을 소개드린 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질량, 효능, 효과를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 그 지금 MRI를 한다거나 예, CT를 한다거나 이 머리를 한두 번씩 검사해 본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서 내가 이게 중풍이 오지 않을까,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를 많이 찍어보죠. 이.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막혔다는 분들도 있고 머리 혈관들이 막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바이스 빙변 하얀 점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노바이스 빙변 60대 이상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무슨 병인가? 머리에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상학으로는 그 MRI나 CT나 여기에서는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하는데 기실 모세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제일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그 증상입니다. 완전히 중풍이 와서 펜탄이 왔다는 거는 우리 큰 혈관이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노바이스 빙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고 지그재길로 이렇게 좀 비틀댄다거나 예, 다리 힘이 풀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게 우리 그 치매나 중풍 초기 진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늙어서 그렇겠지 뭐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림상에서는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봤자 석약이 좀 있고 예.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머리 혈관을 통하고 머리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노바이스 빙변이든 치매든 뇌경색이든 생기는 원인이가 머리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 와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럼 어찌 침전이 이렇게 머리에 와서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 머리는 대뇌는 그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의 2%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피를 수혈을 하고 혈액이 20%가 우리 몸의 20% 혈액이 머리에 올라갑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많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그 대뇌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신진대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대뇌 2%밖에 안 되는 대뇌가 20%나 되는 피를 수혈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대뇌에서 생기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그 쓰레기가 바로 이런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죠. 이래서 이런 쓰레기를 빨리 배출해버려야 됩니다. 배출하는 것이 우리 제일 그 중요한 건 혈액순환하고 뇌수입니다. 뇌수가 순환하면서 뇌수는 순환한다 했습니다. 예. 뇌수는 척수를 통해서 골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그 뇌수가 빨리 순환하고 혈액이 많이 깨끗한 혈액이 순환하고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해줘야 되죠. 그러자면은 거기에 상응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건뇌보시화 그것도 뚱어 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화는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1: 네.
0: 그거 보면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건뇌보신화를 좀 먹고 소리야. 이 기억력이 좀 많이 증가되니까 얼마 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무거운 쌓아놓고는 지방에다가 오다 날리지 말아서 구석 집에고 그리고 그리고 또 어째 이 기억력이 없을까네. 너네 귀에서 소리도 어째 그리 나올까? 귀에서 소리 나지 저녁에 잡으려면 마요지. 그 다음에 난 또 허리 다리도 세게 아프다. 맨날 허리 다리 아프고 그래서 꽈배미가 해가 병원에 가서 해봐봐. 이제 체인도 해보고 안무도 해보고 무슨 신부도 해보고 그래서 알려준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허리 다리가 아프고 모르겠는데.
0: 맞습니다. 꽈배미는 따라서 맞아준다 이 약속입니다.
2: 글쎄 말은 나오기는 가나 버르다리 아파서 몇 년 얼마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왜 고과병이 대한 건가 그래서 주를 한데 지금 그것을 요즘에 거르다리 아이 아프지 그냥 여수가면 다들 미리 졸이고 그리고 이게 다 써늘러 이 사람 만약에 써늘러 그런 거 어떻게 고관 치러 하는 거 어 그래서 네. 써, 아무리 이야기 써니 이리 좋은 거 주란데 그래서 써니
0: 이야기 원인도 현웅에다 밝혔습니다. 고과병이 쓰라고 예.
2: 그치,
0: 예, 이,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 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거 바로 우리 콩팥하고 관계되고 간하고 관계되고 비장하고 관계되는데 이 약이 그걸 다 치료하고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소화계통 질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다 좋아지면 대뇌 세포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2: 혹시 요즘에 또 위염 나빴는데 위도 좋아졌으면 위가 싹싹 다 아프고서 쓰리고 사기 구등살 지금 이거 먹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구등살을 좋아지고 밥을 여기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2: 아기를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약은 정말 그 제약 공장이 원래 그 어제 저의 공장이랑 이름이 공장에서 나왔 예, 이름이 있는 공장에서 나왔길래 야 이런 약을 먹어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이놈의 효과가 효과가 없거나 다리 아파 그리고 하더라도 이 약을 먹고서 난 계속 먹길래서 어르신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예, 얼마가?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에?
1: 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학도리에 큰 걸 해서 만든 이야기가 근여보신안입니다. 아마 이 60대 이상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진단 나오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방콸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지에 방콸이 있다. 방콸도 그렇습니다. 경동맥에, 네. 경동맥에 이렇게 방콸이 있다고 우리 그 도플러 차이처에서 진단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대뇌 혈관이나 보이지 않는 관상동맥이나 이게 다 더 심합니다. 한 3배, 5배 더 심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이모가 지금 이번에 대머니가 검사라니까 김에 치토란다. 그래서 내 이 방송을 듣고 소리 그 이 약을 건네보시하는 지금 어떤 반면 썼습니다. 그런데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지는 게 알린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얼반에서 누기 간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얘 바깥으로 자꾸 나가 꿈이만 자꾸 한다. 이 김에 한다 이상한다. 자꾸 그저 바깥으로만 나가다고 자꾸 애를 쓴다. 문을 그렇게 채워놔도 자꾸 나가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 증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래 왜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자기 물건이 있으면 누구를 자꾸 의심하고 영 그랬다. 돈이라도 어디다 놓으면 자기 남이 자꾸 가져갔다. 영 의심합니다. 굉장히 구중에
0: 그런
3: 사람이 많습니다. 야 영이 이하고 저도 중간에서 정말 좋다며 제 선택 영 잘했습니다. 그래 이 약이 지금 두 각 싸도 두 각 주가 얼마 좋습니까? 예?
0: 그래 두 각에 한 각, 네 각에 세 각.
3: 아, 네 각에 세 각. 그래 놓고 영 좋지. 그래 이번에 저 활동이 좋을 때 이 약을 아마 계속 쓰겠단다. 그래 좀 많이 써야겠다.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랬잖아.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건예보시와 쓰다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효능도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압니다.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 팔고 써서 효과를 봐야 되죠. 자꾸 그 무서워서 뭐 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저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그거는 걱정 마시오. 이 약이 그런 약이 부작용을 없이는 성분 것은 음기면 음기, 양기면 양기 요거 딱 평형 잡아주기 때문에 입이 마른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저는 건예보신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네.
4: 네,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저도 이렇게 전화기에 이렇게 민감 자주 소변이 잦아서 소변 볼라 자꾸 다닌다 말입니다.
0: 네.
4: 네, 그리고 이 소화도 아예 되고, 예. 그리고 이 뭔가 머리가 흐릿하고 나고, 정신이 안 난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그것도 네. 바쁩니다. 머리가 허리 두근하고. 네.

0: 길에서 예. 그래서 자꾸만 어지럼증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 예, 그런데 이 건네보신화는 복용한 다음에 수탄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건네보신화는 복용한 다음에 이 머리가 이렇게 정신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맑아지고 자꾸
0: 예.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예, 잘 되고 괜찮다.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0: 소화되는 것도 예, 그 다음에 소변 차수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전에 5번, 6번 댕기던 게 지금 그것도 한 2번이나 다닙니다.
1: 예.
0: 예. 그러나 이 건네보신화는 확실히 이 맹감, 어떻게 이 심내혈관에도 좋고, 위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쓰는 거 한 데도 용 좋다고 봅니다.
1: 예, 원래 이 효능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예. 눈이 네. 부옇게 안 보이고 심혈란 네. 심지에 계속 심장이 두근다 그 누군지 쫓긴 것 같거나 렐리 살레니 또보 방탄에 이거 다 심지라고 하는데 이런 심장병에 쓰라고 똑똑히 썼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언니도 또 싸였단다.
1: 네.
0: 우리 언니도 내 좋다가에 가투리 네. 여러 가지 병 치료한데 최고라고 언니도 같이 이거 건네어 보신환 싸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두 형제가 사다고 그랬다.
1: 예, 열 꽉 예. 싸면 열 꽉 드리고 네 꽉 싸도 세 꽉 드리고 예, 그대로 예. 씁니다. 예.
0: 예.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1: 건네보신화 우리 강의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십몇 년을 강의했습니다. 이 건강 강의만 방송에서 많은 약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 이렇게 황제가 직접적으로 썼다고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라고 딱 기록되어 있느냐 나도 이 약을 발견해서 뭐 이 약도 황제 써서 저 약도 황제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딱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약입니다. 건죽 황제 1771년도 이 쭉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또 제약공장을 우리 믿어줘야 되죠. 예, 또 제약공장이 믿을 만한 제약공장인가 이거 꼭 따져야 됩니다. 뭐 설명서에도 나는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들어갔다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먹어봐도 효과는 별로란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제약공장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공장이 우리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 그 다음에 올해 이 산동 동화학여공장 하면은 그 약재 질량을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는 아주 이름 있는 믿을 만한 제약공장입니다. 요즘에 이게 오늘부터 하는 우대 활동은 우리 적게 네 곽 사도 세 곽 두 곽에 한 곽 드리지 않습니까? 열 곽에 열 곽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혜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리용국 작사, 리용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낸 이 노래는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공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의 온기를 전해준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영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원범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내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문임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

남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풍습방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러면 400일 복용할 량이고 12세트부터는 우리 침이 따라갑니다.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트라는 거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큰 과글로 두 과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시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예, 약을 먹는 게 틀립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장육부의 당령법칙에 근거해가지고서 즉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수여되는 그런 약 처방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빨리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나는 오늘 싸겠다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 8세트 이상부터는 우리 공장 측에서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풍습방 우선은 안색이 연변 환자분들한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습방은 처방이가 엄청 돌출합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약 조합을 했는가. 그래서 한 가지 약은 전문 그 깊은 곳에 풍한 습기를 몰아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수면상에 골관절 질병 치료한다는 약들은 풍한습 없애는 약하고 이 골수 보충해 준다는 약 이것을 한 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서 순시치료법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치료해야 효과 잘 보는가? 수면상의 약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래 잡사도 별 효과를 못 보는 게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순시치료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앤다. 이 약은 돌출하게 약이 센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 약은 우리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은 또 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 특히 우리 골수 모자란다. 어떤 분들이 골수 역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을 제가 자꾸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영양가가 모자라고 나무의 영양가는 우리 인체 내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기실은 혈액순환이죠. 그래서 영양가를 보충할 때 나무에다 물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 인체를 놓고 말한다 할 때 뼈 속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어떤 사람들은 동맥경화 생겼다, 혈전이 생겼다. 예, 이럴 때 우리 근근히 혈관 확장하는 약을 써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랑무리가 원래는 졸졸졸졸 잘 흐르는데 겨울철 돼가지고서

0: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랑물이 몽땅 얼어들었습니다. 얼어들니까 물이 통하지 못하죠.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인천에도 이런 한기 깊은 곳에까지 특히 뼛속에는 여러가지 혈관들이 정말 혈관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혈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 혈관 통해서 뼈가 수혈되는 영양물질, 혈액순환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혈관들이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차게 되면 그 혈관이 도랑물이 얼어드는 것처럼 혈관도 몽땅 얼어듭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근본상 끊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이럴 때면 우리 그 인체내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그 기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쇄골 E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쇄골 E라는 거는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그 혈관이가 좀 이렇게 기형으로 된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절로 혈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펑스람 걸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관절이람 다 붓긴 것처럼 예, 닭발손, 그 다음에 붓긴 것처럼 불뚝불뚝 튀어나왔죠. 어제 그런가? 그게 기실은 원래 혈관이가 다 얼어들어가지고 혈액순환 아예 됐거나 방법 없어서 인체라는 거는 혈액순환 되게 하기 위해서 대량적으로 쇄골 이란 게 자라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기면서 강의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보면 다 압니다. 예,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다 검증받은 게고, 예. 쇄골 이란 건 이것도 현대의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 따라서 정상적인 혈액순환 하지 못할까나 어쩐가 뼛속에 영양물질을 갖다가서리 혈액순환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짝이 뼈가 몽땅 관차오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이란 관, 차오라는 건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 관차오가 몽땅 막혀가지고서리 마지막에는 골다공증이란 게 옵니다. 썩은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자면 일단 거기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준다는 게 뭔가 한기 깼기 때문에 막혔죠. 예, 겨울철 됐기 때문에 도랑물이 얼어든 것처럼. 그러면 그 한기를 몰아내는 우리 황제내경도 그렇고 신농분조증도 그렇고 여기면서 제일 센 약이 제일 신속하고 제일 맹렬한 약이가 뭔가 우토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우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앤 처방에 좌우토, 좌우토 그러니까 남방의 우토와 북방의 우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가 들어감으로써 그 원징입니다. 경락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 이 우토는 유일하게 명문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우리 뭐 중약재 몇천 가지 약재인데 그 중에 우토밖에 없습니다. 예, 그 명문혈을 열어주는 약. 예,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문혈이란 게 뭔가 농촌집에 그 구두리가 지금 올해 비 와도 가지고 서리 구두리 몽땅 얼어들었다 습기 깼다 한기 깼다. 이걸 거기 한기란 몰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불을 떼줘야 되죠. 그 부습게 작용인가 명문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좌우 들어가고 취풍 주시 바람을 없애고 습을 없애주고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지금 풍수방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 풍수방을 먹는다면 또 지금 예 너무나도 큰 효과 받고 있습니다. 날에 날마다.
0: 네.
2: 예, 나는 예, 10년 전에 기형성 관절이랑 이렇게 진단받고 예, 그래 그런지 예, 허리가 꼬부러져 가고 예, 네. 무릎을 걸 때문에 뚝뚝 저서 뭐 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몇 발짝 못 가서 또 앉아갖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연골이 다 쓰러졌죠.
2: 예, 뚝뚝 소리 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나도 듣게 예. 그리고 내 이렇게 모르게 예, 내 아무 죄도 아니던데 막 가슴이 떨리고 예.
0: 네.
2: 아, 그 다음에 숨쉬기 용 바쁘다 마는데, 허허, 하며.
0: 네.
2: 그래다가 또 식은 때 막 나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해도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예.
0: 네.
2: 아, 그래서 소화도 아예 되고, 먹긴 먹는데 가슴 터지지 마면 소화도 아예 되고, 예. 아, 그 다음에 또 눈도 이렇게 아무리 비벼도 희미하게 비운다란 말입니다.
0: 네.
2: 예, 잘 보이지 않단 말입니다, 눈이. 아니, 무서워서 그런가, 눈을 아무리 비벼도, 예. 올리 뜯고 늘 뜯어도 아예 되고, 예. 희미하게 비우더라면. 그래서, 예, 아니, 또 뭐, 연기신에 뭐, 잘한다는 중이 의사들 다 땡기면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그때 또 약도 먹고, 이래서 또 청약도 못 간대. 그때 뿌리 아이디어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돈 대를 들어가고.
0: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2: 예. 아니, 그 나면 어쩌겠습니까? 막, 그저 뭐, 어떨 때는 막 기부 상계 죽기 시작, 이렇게 사람하고 했는데, 그 후에 선생님이 이 풍수방 강의를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예.
2: 그리고 이 풍수방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0: 네. 예.
2: 야, 정말 나래나마다 지금 독특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언제 선생님 알았더라면 돈 다 있었겠는 거.
0: 그렇지. 예.
2: 예. 아니, 그러니까 나래나마다 효과가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2: 예, 정말 기적이 납니다. 내 몸에서는.
0: 지금 그 허리도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2: 지금.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예, 눈에 희망기도 잘 배우고 머리 배우고 소리가 아예 납니다.
0: 무릎 관절도 많이 유연해지고.
2: 예, 아무리 잡아 두드려도 아예 납니다.
0: 눈도 지금 깔깔한 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리고 시금따도 아예 울린다.
0: 네.
2: 시금따 먹으면 난 모르게 옷이란 게 이렇다만다.
0: 네.
2: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예,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아예 어지럽습니다. 빙빙 네. 돌아가는 것도, 예.
0: 예.
2: 예, 이게 조금씩 허리도 펴지기 시작하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예, 가슴 뒤지가고, 근데 소화도 얼마나 잘 되니 밥 인간 잘 먹습니다.
0: 네.
2: 소화 잘 되니까.
0: 네.
2: 그러니까, 예, 밥 잘 먹었지, 예, 기운도 나고, 예, 용, 예, 기분이 좋다 말입니다. 얼마나
0: 네.
2: 좀, 예, 효과 많은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뭐니까, 국경제 추석 이렇게 활동 하지 않을까요?
0: 네, 예.
2: 예, 이렇게 약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아, 예.
2: 예, 계속 선생님 친구도 하고, 약도 먹고 이래고, 예. 더 좋은 효과 있길 더 없네, 이렇게 바라면서 계속 약을 먹으려 하면서, 이번, 이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더 싸려고 합니다.
0: 네, 8세트 이상부터 예. 싸게 되면,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2: 예, 오늘 예. 싸겠습니다.
0: 예, 288. 0018번에 전화 치시.
2: 288-0018번에
0: 네,
2: 예. 전화.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2: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지상우 이런 우타우는 예, 주약의 심장, 간, 곰팡이, 비상,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속 깊은 곳에 특히 뼈속 깊은 곳에 바람, 한기, 습기 이런 걸 인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관절이 동통 느끼는 거 이거 빨리 진통작용이 좋고 심플렁통 가슴 아까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자꾸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게 다 심장의 양기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쯔상우 쯔사우 이런 우타우는 이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령량기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자꾸 추워하거나 아프거나 시련하거나 예, 이런 증상이 효과 좋죠.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두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3: 이런 시간 내줘서.
0: 네.
3: 내가 저기 봉급빵 먹고 좋아진 것은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0: 네, 예, 얘기를 하세요. 예.
3: 난 얘 이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0: 네.
3: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해서 한 30년 거의 되는데
0: 네.
3: 조금씩 처음에 아플 때는 것도 약질 하고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또 일하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한 1년 지난 또 아프면 또 어디가 초약도 제먹고 또 침도 맞고 이래서 허리를 여러 번 거쳐서 어느는 시간이 오래 됐는데 어제는 아무 약 써도 말 안 듣습니다.
0: 네.
3: 제 허리 아플 때는 지금 너무 아프면 어제는 나이는 70 정도 됐는데 집행일 지풀 정도 이렇게 아프고 누구 공감이 내 못하고 이렇습니다.
0: 네.
3: 그래서 여기 속에 이렇게 풍수방이 좋다는 이런 속에 두고 가서 싸 먹었는데
0: 네.
3: 신기하게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아픈지 완전히 나이 나서도 100분에 70 지금도 화제에서 많은 데를 걸어 댕길 수 있고, 지금도 10분 이상 들 수 있고,
0: 네.
3: 허리 아파서 예, 밤에 밤잠도 잘 못 자고, 그것도 이래야 되 일이 다 없어졌습니다.
0: 그, 대대소 하셨죠.
3: 예. 이 풍수빵이란 이, 예, 정말 제품 이렇게 좋은 거 처음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선생하는 겁니다.
0: 네, 좋죠. 예.
3: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계속 싸먹을 예상입니다.
0: 그렇죠. 네.
3: 네. 네.
0: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우타우는 이 본처

0: 서방에서 보게 되면 예, 준여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준전조시라는 거는 우리 이 옛날에 우리 전쟁판에 나가서 싸움할 때 준주하고 전하고 조시 예, 이게 작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준주라는 거는 이 황제가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준여가 주도적인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여라는 겁니다. 천여 거기면은 약자가 지렁이하고 루샹 질마첸즈 들어갔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0: 네, 예.
2: 저는 예, 풍수방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이제는 한 5개월 채 썼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전화드립니다.
0: 네.
2: 그리고 이번에 또 저기 추석하고 국경절이 겹치니까나 또 의료 활동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는데
0: 네.
2: 저는 팔다리 시리고 위가 항상 파고에
0: 네, 예.
2: 마목이 심한다.
0: 아, 예. 예, 예.
2: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경상저울로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엄청 바빴습니다.
0: 예.
2: 그리고 어떤 나이 드니까나 기억력도 나빠서 금방 무슨 말을 했던지 어디까지 말했던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 동서남북 분간 못해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게 집으로 가는 방향이 어딘지 아주 저기 예 영 찾기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퍼뜩퍼뜩 돌지 못하니까나 그렇겠지.
0: 네.
2: 예. 예. 뭐 집 가는 길도 엉키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무릎 관절이 영 아파서 병원에 네.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한 효과를 못 보고 그냥 다리를 이래 꼬부리고 이런 뭔가 양반 다리도 바로 못하고 무릎 위에 끄덕끄덕 소리 나면서 이러는 이런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이번에 선생님 얻은 이 불편한 몸으로도 그냥 이런 데로도 죽을 때까지 우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접했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선생님께 가서 진단받았는데 확실히 침구로 또 결합했지 할까나 약 싸고 침구로 결합하니까나 이게 완전히 효과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여기서 신심 가지고서 어떤 선생님께 내 몸을 맡기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5달 어떤 쓰고 보니까나
0: 예.
2: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밥 먹을 때 살에도 안 걸리고 물도 막 깨끼면서 여기서 혼날 때 많았습니다.
0: 예. 예.
2: 그런데 이래다 보니까나 예. 이 저기 머리도 이게 나사지니까나 머리도 많이 개운해지고
0: 예.
2: 많은 해결을 받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경절하고 추석 이 활동에 좀 참가해가지고 저리는 약 좀 풍부히 쌓아야만이 친구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이번에 우리 활동이 12세트부터 예. 친구가 있습니다.
2: 아,
0: 그래서
2: 그렇습니까?
0: 18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을 예. 8번 놔드리고 오늘이 예, 결정하는 예. 분들을 또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2: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지금 여기 이 활동에 참가하기로 해서 급하게 전화합니다. 지금
0: 네, 예, 예. 288 예, 예. 0018번 지금 빨리 전화
2: 예, 예. 어쨌든 선생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예.
0: 네.
2: 그래서
0: 네.
2: 예. 예, 치료를 잘하고
0: 예, 치료 잘 받으세요. 예. 예.
2: 예.
0: 예. 건강하세요.
2: 예.
0: 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 지렁이하고 루샹, 질마첸즈 이 세 가지 약재는 천여에 속하는 건데 주약에 간을 도와주면서 바람을 없애주고 그 다음 비장을 도와주면서 습기를 몰아내고 특히 전징, 징이라는 게 뭔가 어디에 꾸꾸대나거나 이런 게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고 예, 이런 것을 해결해주면서 진통작용 좋고 이 독소를 배출해내간 해독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0: 여보세요.
3: 아니요.
0: 예.
1: 네.
0: 얘기를 하세요.
3: 예. 예. 저도 풍수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네, 어제는 저는 오래 먹었습니다. 그, 이, 붕수빵 먹기 전에는,

0: 정말 걸음도 잘 걸지도 못하고
1: 네.
0: 골다 공숭이 심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걸음도 잘 걸지 못하고 무슨 어디 나가서도 영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풍수빵 먹으면서부터 지금 걸음걸이가 지금 시내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좀 서글지 못했는데
1: 네.
0: 지금 풍수빵 먹으면서부터 허리도 안 아프고 예, 소화도 잘 안 되는 게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전에는 정말 아파가지고 소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이러니까 영 불편한 점이 많았댔는데 지금 풍수빵 먹으면서부터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저는 풍수빵 나와서부터 이 풍수빵 먹고 있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진가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네. 수면장애도 있었습니다.
1: 아, 잠 잘 못 자.
0: 예. 잠도 잘 못 잤는데 지금은 다리가 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니까 예. 수면상에도 해결이 됐습니다.
1: 네, 잠 잘 자죠. 예.
0: 예, 예. 그래서 저는 풍수빵이 이게 아예 풍수도 모려내고 또 골수도 부해준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깊은 속에 풍수도 몰아내는 약은 정말 이 풍수빵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풍수빵을 먹겠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3: 저는 풍수빵을 쓰고 있는데 허리 다리가 지내 아파가지고서 돌볼 개댕겼습니다.
1: 어, 예, 예.
3: 그리고 예, 또 저기 그런 아파에는 부엌마다 저기 그런 어색사에 왔는데 항상 다 숟가락에 어디가 떨어지는지 몰라.
1: 파키슨 증세죠. 이 손은 막 떠는 게.
3: 응. 그래서 둘 다 우리 이 풍수빵이 저희들은 그
1: 풍수빵 혈배강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두 가지 같이 세 가지 같이 먹어요.
1: 세 가지 다 같이 쓰죠.
3: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아바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
1: 네.
3: 나도 아주 정상입니다.
1: 네.
3: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 허리도 많이 펴지고 예. 예.
3: 머리도 쭉 펴지고.
1: 지금 1차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먹겠습니다.
1: 네. 예.
3: 건강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러니까나 우리 뼛속에 그런 통로를 빨리 열어줘야 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열어줘야 수혈관 이란 게 몽땅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토라는 게 어느 와에 쓰인가 하면 우리 류풍스 환자들이랑 관절이랑 다 비뚤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잡숫게 되면 예, 밤에 잠자는 도중에 뼈가 끄덕끄덕 소리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나는 게 무슨 뭐 뼈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지금 찾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게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게 이거만 효과 빠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혈 운행을 막혀진 것을 빨리 이거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 배 자꾸 한길리면서 아파나는 분들 이게 엄청 좋죠. 그리고 특히 중풍 반신불수 이런 분들 특히 천여우가 들어감으로써 띠룽 그 루샹 쯔마첸즈 이게 들어감으로써 예, 우리 그 마비됐던 신경 예 이것을 빨리 활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쯔마첸즈 이 마천자란 약은 중약 중간에서도 예, 진통작용이 제일 좋은 약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풍습 골병하고 그 다음에 근육 손상을 인해서 이 어깨라미 잘 쓰지 못하거나 예, 결국 여러 가지 이런 다리라미 자꾸 근육이 경련이 자꾸 오거나 이런 데 엄청 좋죠. 그 다음에 우리 조여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조시죠. 조여에는 우리 쯔즈란 약재가 있고 쯔즈는 조약에 우리 비상을 도와주면서 습을 몰아내기 때문에 쯔즈 본신은 또 심장, 폐, 위, 산저우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저우징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약재입니다. 삼초경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의학 놓고만

0: 하게 되면 림파계통에 속하는 거죠. 이 산조시 통후는 인체내에서 어진미가 같은가 하면 우리 청집에 놓고 말하게 되면 하수도가 마찬가지 노래입니다. 청집에 하수도가 얼기설기 다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오장육부의 독소, 객관한 독소 쓰레기, 예, 어쨌든 신진대사라는 도중에 독소 쓰레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보내는데 산조시통이 벌써 통해야 됩니다. 이 산조시통 통하는 이 줄즈가 없게 되면 아무리 독소를 배출한다 해도 그 통로가 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 못합니다. 그래서 줄즈 본신은 청열 해독 작용 좋고 그리고 또 량쉬 피를 차갑게 만들고 피가 너무 뜨거우면 우리 류풍수 관절이라며 또 이런 여러 가지 시통신 홍반랑충이라며 다 피부병이라며 다 이게 피가 너무 뜨거워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해독작용 좋고 리시 습기를 몰아냅니다. 특히 불면증이 좋습니다. 지질한 약재, 잠 잘 못 자거나 짜증이 나거나 결국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 습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황달이란 오거나 그 다음에 그 투뇌란 게 뭐인가 자꾸 피를 토하거나 코피 나거나 이런 데 좋습니다. 이게 다 피가 너무 뜨거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야했던 두 번째 약이 뭐인가 모여란 약재입니다. 이 모여는 주간시풍 그러니까 간을 도와주면서 바람을 없애주고 그리고 주약에 간경락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어디에 궤양이라면 생겼거나, 그다음에 구강 궤양이라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데 빨리 아물게 하는 작용 좋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뭐 살이 썩어가지고 잘 아물지 않거나, 예, 이런데 새로운 살을 자라나게 해주는데 엄청 좋죠. 그다음에 황바의 황친, 이 두 가지 황제가 들어간 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청열 해독 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열을 없애고 한기를 없애고 이러면서 음양 평형을 해주는데 우리 이 풍습방기가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이 통로를 빨리 열어준 다음에 골수 보충해준 약재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골수를 전문 보충해준 처방 딸로 있습니다. 예, 이 처방이 들어가서 이걸 가량에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골다공증을 인해서 이 허리뼈람이 특히 척추뼈람 자꾸 끊어지거나 예 이런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1: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 한 시간은 좋게 걸릴까요?
1: 네,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0: 뱃사공들이 너도나도 말했다.
1: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2: 물살이 세니까 그렇죠.
0: 덜보 사나이가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먼저 상류에는 물방앗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사슬으로 건너야 맞은편 나루터에 닿을 수가 있지요.
2: 건너가서는 또 배를 끌고 한참 으로 올라가야 이쪽 나루터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0: 모태똥은 미간을 찡그리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이윽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안순장 뒤에 있는 둥그런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1: 저 산이 영반산입니까?
2: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0: 그 산은 별로 특별한 데도 없고 높지도 않았다.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하지만 산비탈에는 봉긋하게 솟은 무덤이 많았다.
1: 저긴 왜 저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2: 태평군의 무덤이죠.
1: 만사를 내려올 때도 무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태평군의 무덤입니까?
2: 그렇지요. 태평군이 여기서 만 명 넘게 죽었는 걸요.
0: 덜보 사나이가 또 끼어들었다.
2: 심하구나. 대수보에 가보면은 거기도 무덤이 엄청 많아요. 대수보에서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을 때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1: 그럴 리가 있습니까?
2: 정말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은 울면서
1: 복수해다 복수해다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쯤 류백승이 안손장거리를 가로질러 오더니 경례를 했다.
3: 모두석 동지, 왜 여기 있습니까?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다들 이 강을 사납다고 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0: 모태똥이 류백승을 보면서 말했다.
4: 백성, 금사강에서도 배를 뺏어오더니 여기에서도 배를 얻었군. 무슨 도깨비 같은 수를 쓴 겁니까?
0: 류백승은 안경 뒤로 외눈을 숨벅이면서 개면적에 웃었다.
3: 적 영장이 배를 한 척 보내줬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놀랄 일입니다.
0: 모태똥은 뇌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노백성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어제 전투를 보고했다. 그들은 강기슭을 떠나 안순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1: 지금 얼마나 건너갔지?
0: 모태똥이 걸으면서 물었다.
3: 배가 너무 작아서 한 마리 40명밖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0: 노백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3: 이제 겨우 한계탄이 건너갔습니다.
1: 배를 더 얻을 수는 없습니까?
3: 하루에 두 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답니다.
1: 그래요. 두 척 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0: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4: 검사강에서는 더 큰 배로도 꼬박 1회가 걸렸어요. 이대로라면은 아마 한 달은 쉬리 걸릴 겁니다.
3: 백성, 설악의 53사가 사흘 전에 회리까지 쫓아왔어요.
1: 며칠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3: 그렇죠. 청사령하고 졸레 동지도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석달계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0: 모태똥은 굳은 얼굴로 느릿느릿 곱씹었다.
3: 그렇습니다.
0: 노백승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4: 또 비가 오려는가 봅니다. 다리는 전혀 놓을 수 없단 말이죠.
0: 모태똥은 고개를 들고 하늘과 산마루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3: 그렇습니다.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뗏목을 띄우자마자 휩쓸려 가더군요.
4: 노종교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습니까?
3: 없습니다.
0: 노백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태똥은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2: 노종교를 빼앗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3: 아주
0: 아주 특이한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흑옹이 걸린 몇 가닥 쇠발줄 위에 널판자를 놓은 거랍니다. 여기에서 320리나 떨어져 있지요. 그래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라야 해요. 그러고 나서 무태똥이 덧붙이었다. 내 생각에는 노정교 쪽으로도 적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지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지키고 어렵겠지요. 류백승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순장거리 밖에서 모태똥은 천천히 걸으면서 류백승한테로 다가서며 말했다. 백성이 지금도 걱정이 크지만 요 며칠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대도하를 건너지 못한다면 에도라 서강으로 가더라도 석 달개 꼴이 나서는 안 되지요. 노백승은 반짝거리는 모태통의 그 눈빛에서 고집스럽고 승리를 갈망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앞에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선두보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주덕, 주울레 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붉은 용이 높은 산, 골짜기와 경로 사이를 날아야고 있었다. 그야말로 벅차고 멋진 중국 혁명의 화폭이다.

정군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열고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가서 로종교를 빼앗기로 결정하였다. 한 갈래는 류백성과 서병진이 홍근 일사와 간부탄을 이끌고 안순장에서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림표가 홍군 이사와 1군단 군단 주의부 그리고 5군단을 이끌고 서쪽 기슭으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320리나 되는 거리를 사흘 안에 가야 하였다. 대도와 서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는 선두부대는 홍군 사탄이었다. 1926년 5월 엽정이 이 판의 판장을 맡았다. 1차 국공합작 시기 이 판은 독립판이라고 불리우는 북벌근 선두부대였다. 부대원 가운데 공산당원이 많아서는 정사교와 하승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오페부의 군대를 쓸어버리었다. 들판에는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오페부 군대의 주력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었다. 이 전투로 독립판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판은 남창봉기와 상남폭동에 참관 뒤에 주덕과 진희를 따라 정강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소베트를 지키느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대의 전투력은 날로 강해지었다. 지금 이 부대의 단장은 27살에 난 왕계상이다. 그는 강서 익양 사람인데 방지민이 이끄는 부대에 있다가 사탄으로 왔다. 겉보기에는 마르고 자가 수수해 보였지만은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전투를 할 때면은 놀랍도록 침착하였다. 게다가 벌써 사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었다. 정치비원 양성문은 올해 21살인데 마르고 큰 키에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다. 복근 장정중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집이 가난했는데 공산당원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뒤 폭동에 참가하였고 모태동과 주독이 복근 서부에 왔을 때 홍군에 들어왔다. 양성문은 1933년에 벌써 판정치위원을 맡았다. 그는 생기고 활발해서 어느 부대에 가든 열정이 좋았다. 작전뿐만 아니라 바리잡기 시합이나 물 깃기 시합, 마당을 쓸기 시합 같은 자잘한 겨루기에서도 다른 부대에 뒤지지 않으려 하였다.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 사탄하고도 단장 왕계상하고도 제법 손이 잘 맞았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대도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강양쪽은 모두 아스라니 높은 산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만이 끝없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행군을 하면서

놀다가는 언제 강에 떨어져 고기밥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행군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도중에 두 번 전투를 하고서도 80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튿날 동

문서를 건넸다. 군장림표와 정치비원이 서명한 긴급명령문이었다. 고리에서 좌로군은 29일까지 로종교를 탈취하라는 전보를 보내왔다. 당신들은 최고 속도의 행군력과 단호하고 기동적인 수단으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마지막에 몇 마디 격려의 말이 있었다. 당신들은 전선의 영웅이며 홍군들의 본보기이다.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 믿는다. 양상문은 문서를 탄장에게 넘겨주었다. 왕계상은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찾으며 말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29일입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고작 하룻밤 하루낮이죠. 양상무가 대답했다. 왕계상의 여인 얼굴에는 쓴 웃음이 떠올랐다. 도주를 습격하면서 하루에 160리를 걸었다는 게 최고 속도여서. 양성무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물론 대단히 힘들겠죠. 하지만 왕동지, 이건 명령이 아닙니까? 부대는 걸음을 다그치었다. 양성무는 부대를 멈춰 세우고 명령을 전달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정치부 전사들을 각 연으로 보내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쫓아 밤낮으로 240리를 걸어 내일 새벽 6시까지 로종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사들은 더 속도를 내 힘차게 걸었다. 양성무가 그 모습을 얼마쯤 바라보다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소년 호위병 백동무가 달려와서 물었다. 정치원 동지, 무슨 일입니까? 별일 아닙니다. 걷고 싶어서 그래요. 걷다니요? 안 됩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호위병은 양성무가 고집을 부리자 판장에게 달려갔다. 왕계상이 물었다. 양동지, 왜 이러는 겁니까? 모두들 신나게 걸어가는데 나도 다림 좀 길러야죠. 구터리로 되겠어요? 걱정 말아요. 양상무는 곱비를 호위병에게 넘기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오전에는 별탈이 없었다. 오후에 높은 산 하나를 넘는데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부대가 멈추었었다. 왕계상과 양상무가 앞으로 달려갔다. 왕동지, 어쩔 겁니까? 양상무가 왕계상을 보며 물었다. 이 산은 오솔길 하라만 산꼭대기로 통했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공격합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한겹아니면 족합니다. 왕계상의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미덥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왕계상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저 안개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과연 안개가 가까이 선 나무도 안 보일 만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될 것 같군요. 양상무가 말했다. 전사들은 총칼을 꽂고 수류탄을 넉넉히 챙겨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20분 좀 지나자 산꼭대기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었다. 나팔을 보세요! 어서 나팔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양성무가 뛰면서 소리를 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으로 치어 올라갔다.

전투는 금방 끝났다. 적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사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2시간이나 허비하고 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10리쯤 가자 행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소리도 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누구 배에선가 꼬르르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다. 왕계상이 양성무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양동지,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몹시 지친 것 같아요. 양성무는 난처한 얼굴로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110리를 더 가야 합니다. 밤길이라 걷는 게 더 힘든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해먹다 보게 되면 2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전에 탈 수 없을 거예요. 단장동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계상이 대꾸가 없자 양성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버텨봅시다. 누구나 쌀은 있으니 몇 줌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왕계상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쌀 주머니에서 생쌀이라도 꺼내 먹었다. 그러고 나니 힘이 나고 걸음도 빨라지었다.

0: 장편 소설 대장정
1: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치료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메와 하곡의 생태 및 유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 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포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100년 후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전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江水悠悠.
2: 두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패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맡게 됩니다.

0: 마폐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절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영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성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시,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성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관기획 책임자 손장님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에 복고풍을 내셔오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속,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면부민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 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렵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선진에 들어서면 변경촌의 중점 대상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림, 편민 상점, 공공욕실, 휴식 커피숍, 즉석 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 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선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 촉진중심 대상발전과 과장 류봉입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촌 발전 전문 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선 공문 상업거리, 고성촌 변경지원 인재아파트, 령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 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1 국도 연선 변경촌에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세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장촌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관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0: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 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 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이 무용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촌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 청년 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 청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오설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변 홈장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구호를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자치소 창립 74년 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온 발전 로장을 내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두 개의 법률 보급 사업 소조를 모아 관람석과 출입구에서

0: 류동 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관람 주민들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알기 쉬운 해설로 법률 조항을 대중들이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 도리로 풀어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은 축구 운동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청현 문화관 무용 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맹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업열군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일꾼 강추우입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아 민족단결진보선전회과 결부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동북축구연맹전 축구경기장에 가져왔으며 체육경기와 법치선전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현장화 선전 방식을 탐색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해다져 성격고 활짝 핀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습니다.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천명 태극권 공연, 민족 복장쇼, 아리랑 가요 전시 공연 등 일련의 문화체육 활동을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깊은 저력을 보여주고 민족 풍채를 한데 모은 다채로운 문화 성년들은 전주 대중들과 관광객들에게 짙은 축복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3일 오전 천명 태극권 공연 활동이 연변대학 부속중학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대극양생협회, 가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내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천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천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민 건강체육을 보급하며 민족 단일의 힘을 보태 연변 체육문화 관광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신台阶 4일 저녁 민족복장쇼가 령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복장의 문화적 매력과 시대의 새로운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민족복장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두루마기, 단정하고 우아한 당리, 너울, 단령, 원삼 등 부동한 연대 복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복장과 무용도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소매는 가볍고 우아하게 나부꼈고 장고는 힘찬 장단을 울렸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조선족 농악무도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허방한 춤사위와 기세찬 북창단은 적극 향상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유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들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세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성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공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권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이틀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시간적인 국한성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 큰 베푸는 차원에서의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이박사라면 천명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낳은 우수한 장수 제품으로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가게 지금 498원인데요. 11일부터 시작해서는 598원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가게 20가게를 줍니다. 특대 우대활동에 속하지요.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중 그 외에 세계 부위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는 우수한 제품이 이 가격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중풍 후유증 환자들,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가 심각한 분들, 그리고 심장 공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심율이 40몇 차밖에 되지 않는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 몇 번 입원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예누리 없이 좋은 효과를 보는 기회인데 이번에 우대정책에 특수합니다. 16각에 20각을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의 처방에 따라서 나온 의라는 것은 황실의 전문 황제 한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이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 분리적인 방법으로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아침에 딱 한 번만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정신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는 이런 다각도로 좋은 이렇게 그 골격통을 해결해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장수로방 198원인데요. 한 곽 안에 6알이 들었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는 제품이 드뭅니다. 그런데 40각 싸면 40각을 줍니다. 천원은 빼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8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서방은 598원 한 각을 하고 있는데 15각에 천원이 지금 현금권으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총값에서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 명서방이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눈병은 누구든지 피해가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암과 질병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이 곧 좋은 해결책으로 나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봐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천지박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예, 한 2년 전에 그런 농골 왔다 가서 그 후에 어제 그냥 그도에 이 입도 별로 시물거리고 얘 눈도 번들번들거리고 얼굴도 어떤 데 번들번들거리고
1: 예, 경련 더불어 중풍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그러면서 예, 자꾸 어지럼증 하고 맥이 떨어지면 또 합대다. 예.
1: 그렇죠. 맥이 떨어진다는 게 기혈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고 모든 그 중풍이 오기 전의 증상은 맥이 떡 떨어지고 기분이 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완전히 땅에 자기가 스며드는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중풍 전의 증상입니다.
2: 예, 그래서 예. 이 천이박사의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시작했었는데 용종순다 어지럼증 아야고 그 얼굴이랑 푸들푸들거리던 게 지금 일 없습니다.
1: 큰 문제 해결했죠. 예.
2: 예, 예. 눈도 그래고 입도 그래고 어떤 데는 숨이 제대로 들어나오는 것도 모르고 예. 누워있어 뭐 어째 숨은 이래 흘리는가 이랬는데 나는 모른다 말인다 그런 거
1: 이게 네, 신경마비 그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2: 네, 그런 게 지금 이렇고 머리도 아예 아프고, 예. 그래, 우용, 이 손이 바빴으니까 밥맛이 영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밥을 잘 먹으니까 그런도 천이박사서 그런도 맥이 나고
1: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풀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2: 예, 예. 그러니까 예, 맥도 나고 지금 예, 영 좋습니다. 어제전부터 예, 이 머리 다 아프고 어지럼증 다 하고 얼굴이랑 그래 제가 속도 영 편안하고
1: 그렇죠. 얼굴이 푸들거린다면 그게 한나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이게 내가 어느 순간에 어쩌자고 이러는가. 병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죠.
2: 예, 예. 예. 어쨌든지 노벨상 받은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1: 두 번 노벨상 받았다는

0: 게 우리 손까지 들어온다는 건 우리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1: 예. 어쨌든지 좋은 양이니까 내 좀 이번에 16가구 배달 받아서 좀 그냥 쓰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특수한 기회입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특수한 기회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부, 그리고 중코위엔 이 세 개 부위에서 추진하는 항목에 속하니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심리적인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약을 써보니까 예고도 인순 벌써 알기던데.
0: 그렇죠. 예. 예. 모든 세포를 새롭게 탄생되게 하고 기억세포도 새롭게 탄생되게 하니까 좋은 거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3: 제 손이 박사 먹나 한답니다.
0: 예.
3: 오늘 1년 반도 많이 넘어먹어.
0: 아, 잘하셨네요. 어떠세요?
3: 예. 이거 먹기 전에 이게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이 심혈이 대략 얕았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계속 신당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0: 예.
3: 그래도 자꾸 맥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 심혈이 얕아 그런지.
0: 예.
3: 그래, 심혈이 제 그거 한 56 여자우 됐다.
0: 60 벗어져야 됩니다. 예, 60대 이상은.
3: 이제 56, 58 이렇게 됐습니다.
0: 아, 예. 그래, 그러니까 맥이 없지.
3: 예, 자꾸 맥이 없어가지고. 그래 뭐 이래 심 이래 맥박이랑 저번 제 죽었어 숨이 붙어서 살았어 이래니 이사들도 그랬다 말이야.
0: 그래요. 예.
3: 예 그래서 니도 예 무슨 이래 맥이 나는 땐디도 맞아보고 했는데 효과 아예 알겠더라.
0: 순환 장애입니다. 전행적인 예. 큰일 납니다.
3: 심장약을 그냥 먹고 땐디도 맞아보고 해도 효과 없이 자꾸 맥이 없더라 말입니다.
0: 예.
3: 예 심률이 하다 그런지.
0: 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예.
3: 그리고 제 또 얘 다른 사람보다 신기해. 내가 예민합니다.
0: 예. 감기 부족입니다.
3: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고 짱하고 예, 소화 안 되고, 요 머리라는 게 예, 아픈 게 별나게 두모둠이 따도 바늘로 퍽 찔러 넣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아프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게 어쨌든 완전 나이스니까 이게 어쨌든 혈관 벽도 더부
0: 두꺼워지고 굳어지죠.
3: 예. 자꾸 그런 관계 있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아예 됐더라. 어떤 때는 얘 머리에 이래 막 벌레 기 댕기는 같고 얘 그런 감도 나고 얘 좌우가 머리가 영 이상하게
0: 신경창란이 생긴다는 걸 말합니다. 신경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순환장애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3: 예. 그렇던 게 천이 박사 먹고 이 그중사에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천명의 네. 약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고 두 번의 노벨상까지 받은 CAMP 이슈로 여기 첨가됐으니까 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이게 그 심요리도 지금 64 그래서 그 사흘로 된다 말입니다.
0: 거의 시름 났습니다.
3: 예, 백이 없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 가슴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이 혈압도 예, 조절이 영 잘 됩니다. 예.
0: 그럼요.
3: 혈압이 예. 지금 계속 정상화 쪽으로 예, 그쪽으로 쭉 가고 있단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됐는데.
0: 예.
3: 그저 100, 그저 10에서 20, 30이 그저 이렇게 예, 그저 고사로 계속 된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확실히 이게.
0: 너무 정상입니다.
3: 예. 이게 너무 정상이구나. 이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혈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단맛도 있고 뭐 이런 맥이 나가 활동하는데도 지금 좋고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좋긴 좋은 약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또 뭐 가격이 뭐 11까지 활동하고
0: 11일부터 예 가격 인상
3: 지난부터 가격이 인상한다니까 예 배달 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여사님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 제품 선택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아,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노신사에 걸려댔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주원했다 나온 다음에 그냥 어제 얼음주에 나고 그 다음에 이 물에다가 뭐 두 개비 씌워놓은 것처럼 예, 거기 예. 그냥 항성 시야이 나고 이랬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네, 이 전희 박사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에 노벨사 두 번 받은 게 돼서 이거 써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우선은 이미 넉 달 썼습니다. 아,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거의 항상 어지럼 쓰이 나고 두개비 시험 같은 건 우선 일 없어졌어.
0: 정신한다는 걸 예. 말하죠. 예. 모든 예.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었고 면역계통의 개선을 가져오고 모든 공능을 조절하게 되었는데 그게 막히고 굳어있어서 제대로 수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두개비 시험은 그게 신동한 그 용어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이 고소 혈압이하고 잡사도 어제 자꾸 165에 예. 60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높은 게.
0: 높죠.
4: 예. 예. 예. 그래 나서 예. 그래 혈압이하고 가서 조절에 다른 거 써도 잘 말아야 들었는데 영 신기하게 예. 혈압 조절이 지금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 제 뭐 130은 높은 게 아예 초과한다.
0: 정상.
4: 아래 혈압이 예. 90이 정상이 됐다.
0: 너무 정상입니다.
4: 그랬거나 예. 아, 영 이렇게 정신이나 하고 신이나 한다.
0: 예.
4: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아저씨 식사를 딱 그저 밥을 크게 써서 두 숟가락 식사를 해야 한다. 근데 우선 이거 전해 박사를 쓴 다음에 그래도 예, 식사를 잘하고 그 만날 그저의 리단 펠에다가 지후초를 섞어 잡쌌습니다. 단나도 나빠서.
0: 예.
4: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 예, 단나이 좋아져서 근본상 그 이따게 담낭약이랑 아이 잡수거나 경제상에서 사람도 좋고 얼마 약 많이 아이
0: 그렇죠.
4: 잡수가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또 예. 전열성염도 있어서 소염도 다 잡았습니다. 그러던 게 그것도 예. 우선은 하룻밤에 온밤 쉬지 못한다. 근데 예. 우선은 잠도 잘 쉬고 예. 두 번밖에 아이 본다. 그래서 아, 이야기 정말 신기하고 좋다면서 예. 아, 이때까지 쓰던 중에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러는지 그래서 예. 신경 전달이 잘 돼서 우리 아저씨 온몸이 어디 비어 있으면 거기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0: 잘 이해를 예. 했습니다. 세포의 예. 신호를 예. 세포 내 전달해 주는
4: 예. 그래,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값이 오늘은 11일부터 또 오른다 하지, 천원을 감해주지, 이렇게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4: 그래서, 예, 오늘이 이거 천이 박사를, 배달 받으려고 전화한 겁니다. 결국 우리 언니 명서 봤습니다.
0: 예.
4: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0: 예.
4: 근데, 병원 갈까나, 아마 머리라면 세타에 가서 염색아 하고 할까 지내 늙어 보이는 것 같지 아직 80이 아이 됐는데 그래 병원에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지내 연세 많지 예. 한번 했지 할까
0: 한번 한다면 또 두 번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은
4: 예.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언니를 소개했지 그 집에 라디오 없습니다. 깨어 이 명서방 써봐라고 그래서 이 명서방 썼는데 우리 유전은 다섯 달 썼습니다. 아 효과 영 좋단다. 이렇게 물체가 잘 배우지 않고 예, 밥에 머리끼 들어가도 들어간 거 모른다.
0: 예.
4: 그래서 그대로 잡수고 그러던 게 우선 예, 구승창도 잃었고 그다음 바람만 맞으면 바깥을 나가면 손수건 쥐고 나갔습니다. 자꾸 눈물 나서 그리고 눈곱이 자꾸 깨놓고 나가면 사람들이 눈곱이 있다 해 영 창피하단다.
0: 그렇죠.
4: 그러던 게 구승창도 많이 좋아지고
0: 예.
4: 야 이거 무슨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었는데 이야기 수술하는 거 막 얼마 좋고 영 좋다며 돈도 전략하고 사람도 편안하고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이 댄스라 잘 못 봤습니다.
0: 예.
4: 후에서 이게 원래는 이게 4대였습니다. 눈 검사
0: 시력이
4: 그거는 5.5 됐습니다.
0: 와 대단합니다.
4: 그래서, 예, 예, 대단합니다.
0: 예,
4: 우리 언니 손이 댄스 그래서 첫째는 뭐 해야 돼 집에서 쏘지 볼 줄도 모르지. 그래서 댄스 보는 게 일이란 말입니다.
0: 아, 그렇겠죠.
4: 텔레비가 예, 걔도 사람 이름각이 알겠어 배우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단다. 그래서 예, 우리 언니는 오늘 명서방 이거에 좀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서 눈이 천금이라면서 그래 우리 언니는 오늘이 명서방 우리는 천이 박사 이래 오늘 배달 박사고 전화한 게
0: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0: 건강기원입니다.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병원입니다.

0: 예, 나 땅수로 방에 대해서 참문합시다.
1: 예.
0: 이 땅수, 예, 나는 이해하고서 이전에는 뭐니까 남의 감염도 있지, 위험도 있지, 폐렴도 자꾸 자주 걸리지. 내는 요약해 그런지 기관지 정말 나쁩니다.
1: 예.
0: 감기에 걸리고, 그래서 방광염도 있지, 습관이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대형 저는 땅수로 방에 이런 정말 염증병에 대해서 정말 치료가 잘 된다 할까. 네, 이 아버지는 선택을 이제 밑을 써봤었습니다. 조금 효과나는 게 좀 알립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네, 네, 좀 이 아버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예.
1: 예.
0: 지금 우대 활동 어느 때 것입니까?
1: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인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 그렇습니까? 10,
1: 예, 어.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 특수하지 않습니까? 현금권을 예, 빼주고, 예.
0: 예, 그래, 우리 활동 내 좋을까, 예, 지금 이하고서 계속 써보려고, 예, 이제 활동에서 장수 가려고 전화 올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장수로방을 일단 노는 게 들어서서 장수로방을 선택하는 것은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문의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이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방이라는 것은 기본으로서 장수를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성분 28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구범 폐유엔 해서는 근본을 지키면서 원기를 돋아줍니다. 우리가 논행계에 들어서게 되면 원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화공능이 저하를 가져오는가 하면 특히 순환장애로 인해 가지고 원기 부족으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간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슬보이거나 간에서 모든 그 간주 장혈 그리고 간에서 수시하게 이게 된 모든 게 이게 간을 통해서 영양 성분이 해리되고 다시 재차로서 합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간선 해주는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뚜중이라든지 산주회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 이래서 맥목의 효과를 더불어 하는가 하며 경락을 수탕시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천일방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제가 그냥 뭐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많은 기침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기관지염이죠. 기관지염.
1: 기관지염이 있다는 건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예, 호흡계통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비염 지졌습니다. 비염.
1: 예.
3: 코가 말라지면서 이게 아주 숨쉬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해결됐습니다. 지금
1: 예.
3: 감기를 아예 합니다. 많은 기침 그냥 하고 그러던 게 지금 말 저 뭐야 감기도 안 한다 지금 1년 동안 이 약 쓰면서 아예 했습니다.
1: 그렇죠.
3: 위가 나빠가지고 예. 위염도 있었습니다. 위염.
1: 예.
3: 위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게 소화 잘 안 되고 속쓰림이 영심했습니다.
1: 예.
3: 속이 자꾸 쓰인단 말입니다. 예.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정말 위에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서 이 식사도 바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일방사 쓰니까 이게 골고루 다 좋아지잖아. 첫째 이게 많은 기침하던 거 안 하고 그다음 비염도 있고 위염도 이것도 해결받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1: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천일방사입니다. 예.
3: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하여튼 이야기가 노벨상 받은 이야기 돼서
1: 노벨상도 두 번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3: 야,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고, 예. 아무런 뭐 부작용 있겠는가, 아무 문제도 없고, 점점 이게 아픈 데를 골고루 세포로 활성시키면 사람 힘을 나게 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면역력도 제거되고, 지금 감기도 아예 합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서, 예, 요번에 이거, 뭡니까, 18각을 내 쌀려고 선생님께 내 전화 올립니다.
1: 16각을 싸면 20각을 주고 1,000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가지 따라가니까 5017766에서 난 넣기 바랍니다. 아이고.

0: 얼마 썼습니까? 1,000원도 빼주고.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걸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그 성분들은 순중약재로서 조성된 이런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부작용이 없고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역할하고 한 봉 들이면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이런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여러모로서 중풍 후유증으로 불편했거나 심장 공능의 저자를 엮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소화 공능에 문제가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에서 청춘미마의 발견 장수기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한대요. 이틀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9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리랑 노래 유래 이야기와 된장, 즉 우리 그 먹는 토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이란 단어 해석입니다. 한어글에서 나를 알아 하고 리는 갈라진다는 뜻이며 랑을 랑군님이란 랑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아리랑은 나와 갈라지는 랑군님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어느 한 지역에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고 배술욕이 가득한 김씨는 요양판서라는 배술자리를 가지게 된 뒤 판사로 되는 날부터 부군이 농토를 널리 장악하고 농군들에게서 가렴잡세를 가혹하게 받아내는 바람에 농군들은 끼니를 잊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그에 따라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을 형편으로 되었지만 김판사는 가혹한 수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농군들의 생각은 극으로 치달아 올라 김판사를 없애버리자고 토론을 했습니다. 김판사의 집에는 성부라고 부르는 얌전한 여자인 노비와 리랑이라고 부르는 억대와 같은 남자인 노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들이 사랑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 리랑도 이번 농군들의 모의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부는 사랑하는 리랑이 이를 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그 노력으로 농군들이 모사 계획은 빈틈없이 무리가 갔고 그 사일로 작성한 10월 금날이 닥쳐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을 타고 리랑을 비롯한 농군들은 김판서 집으로 들이닥쳐서 한창 농군들이 피똥으로 벌어들인 은양을 세고 있는 김판서를 처단하고 대부분이 그 아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0: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1: 네. 그런데 종일로 불을 쌀 수 없듯이 이 사실이 즉시로 조정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급히 많은 관군을 불어서 농군들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농군들은 관군들을 이겨낼 힘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리랑은 성부의 도움으로 김판선의 곡간이 쌀 뒤수 속에 숨었기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관군들이 돌아간 다음 인적이 드문 수락산 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물론 성부와 백년 그 언약을 맺고 함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관군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관군들에게 잡히면 극형을 당할 상황이었지만 깊이 숨었기에 성부와 리랑은 부부로 결합되어 그런 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랑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탐관 오리들을 소멸하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여 탐관 오리들과 대항하겠다는 재거사 계획을 날에 날마다 머릿속에 익히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위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한 리랑은 달덩이 같은 어여쁜 성부와 리베라에 한다는 아픔이 가슴을 괴롭혔지만 자기 뜻을 성부에게 말했습니다. 사내의 대장부 한번 먹은 마음을 변치 못하여 내일 떠나 이를 성사하고 찾아오겠으니 그대 부디 몸을 조심하오. 그 말에 만민을 생각하는 랑군님이 그 넓은 마음을 성부는 깊이 대하나이다. 성부가 등불 아래에서 해진 리랑의 옷을 꿰매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일이 성사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등신한 귀화집을 지어놓고 잘 살아보기오. 그 말에 그날을 기다리겠나이다. 성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리랑이 넓은 품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0: 네, 리랑이 사랑하는 아내와 갈라졌군요.
1: 네, 이튿날 그 리랑은 꼭 100일이 되는 떠나게 돌아오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성부와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리랑이 떠나간 후 산속에 혼자 남은 성부는 작은 밭을 일구고 그것을 가꾸면서 리랑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해가 질 무렵에 동쪽 하늘을 우러러서 리랑하고 외치고는 또 하루가 지났다는 표시로 나뭇가창으로 벽에다가 한 줄씩 줄을 그어놓구나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서 이런 성부의 모습은 차츰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수락산 마을 사람들 눈에 띄게 되었고 또 수락산 마을에서 으뜸으로 가는 부자인 백가의 눈에도 띄우게 되었습니다. 속마음이 어둡고 주색이 이옳던 백가는 성부의 어여쁜 모습을 보고 하늘이 선의를 보기라도 한 듯이 오랫동안 멍해 보던 것이 싱숭생숭해 나는 마음을 못 이겨 그날부터 일부러 구실을 대어 성부를 찾아와서 지근거리면서 성부와 온갖 술술을 다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부가 백가를 피하여 피할수록 백가의 눈은 더욱 충혈되어 갔습니다. 백가는 성부의 집에 찾아와 아랫목에 붙이고 앉아서는 리랑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지 리랑이가 죽었으니 마음을 돌려먹고 자기 첩으로 오라는지 자기한테로 오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지라고 집착거리면서 구슬려 댔습니다. 이런 백보자를 두고 성부는 이곳을 저곳을 대면서 한두 번은 속여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임수가 든다는 것을 눈치챈 그 백보자가 성부를 보고 그냥 속이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란파 남편을 감춰두고 반란을 지지한 죄로 조정에 가서 고자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할 기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0: 네, 성부가 난처하게 되었죠.
1: 예, 그래서 성부는 그날도 백보자가 찾아오자 이제 며칠 후 리랑이 제사만이라도 치르고 몸을 허락하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랑군이라도 제사만을 지내는 것이 아내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니까. 그 말에 그럼 내일에도 당장 제사를 지내겠나 하고 백보자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성급히 서둘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7억 7석 날이면 리랑이 손녀와 만난 지 2년이 되는 날이고 또 리랑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제사를 드릴까 하나이다. 성부는 있는 말 없는 말을 엮어대면서 딱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7억 7석 날이라 백보자는 손가락을 헤어가면서 납자를 세어보다가 얼굴에 음험한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닷새가 남았군. 그럼 내가 기다리겠니. 그러나 그때 가서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 백가가 무정하다고 무람을 하지 말게나. 그러자 알겠나이다 하고 성부는 백보자를 어서 빨리 보내고 싶은지라 되는 대로 대답하고는 백보자가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 이제 7월 7일 날에 제발 리랑이 꼭 돌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이 바로 리랑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간 백날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0: 네, 약속대로 성부가 돌아와야겠는데요.
1: 네, 이튿날도 성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질 무렵 동녘 하늘을 우러러 리랑을 부르면서 꼭 계약한 날짜대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마음은 연약하지만 성격이 곧은 성부는 만약 리랑이 그날 돌아오지 못하면 백보자에게 몸을 더럽히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덧 닷새가 지나 7월 7석 날이 되었습니다. 리랑이 거짓 제사가 차려지는 이날 백부자는 일찌감치 성부의 집에 와서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성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한 채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지도 오래고 밤은 점점 깊어간지도 리랑은 시동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그이가 객지에서 잘못되었단 말인가? 아니 그럴 수 없어. 오늘이 백날이 되는 날이니 그이는 꼭 돌아오실 거야. 성부는 조마조마한 마음이지만 자기를 진정하면서 소리문 쪽으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편 밤이 깊어지자 제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백부자는 성부대로 빨리 제사를 치르라고 성화를 해댔습니다. 바로 이때 인기척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방문을 열어 지켰습니다.
0: 네, 리랑이 돌아온 건가요?
1: 네, 그러나 성격이 급한 리랑 백부자가 성부밖에 없는 자기 집에 와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자기에게 준비한 제사상을 성부와 백부자에게 갖춰주는 술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 성부와 백부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지낸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리랑은 눈에서 불질을 떠구면서 다짜고짜로 칼을 꺼내 백부자의 가슴에다 박았습니다. 그 다음 칼을 다시 성부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리랑은 차마 성부를 죽일 수 없던지라 에라 나는 간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훌쩍 문을 나섰습니다. 여보세요. 랑군이 왜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성부가 뒤쫓아 나와보니 리랑은 벌써 뒷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0: 네. 리랑이 성부를 오해한 것이죠.
1: 예. 성부는 맨발바람으로 나를 두고 떠나는 님을 부르면서 따라갔으나 끝내 리랑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성부는 노래를 부르면서 리랑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자결하고 말았는데 그때로부터 아리랑 노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전설이 여러 가지인데 모두 슬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애절한 사랑과 하는 무게를 재어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 위에 이야기로 엮어내고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사람들이 저 태양의 빗덩이, 그것이 바로 전설에 엮인 아리랑 사연이랍니다.

0: 다음은 토장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조선족이 즐겨 드는 음식인 토장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조선족이 자랑으로 구수한 향기를 풍기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토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어려서부터 장사 이골이 튼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소금 장사를 인근에 소문난 그런 부자로 되었습니다. 부자로 되자 김 부자는 시골에 지부를 잡고 많은 밭을 사들이고 자기는 소금 장사를 한편 집에다가 모성을 두고 콩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김 부자의 집에는 장돌이라고 부르는 나그네가 일솜씨가 영무진 마누라인 안보배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벼를 이고 밭에 나갔다간 달을 이고 밭에 돌아오는 그런 감농꾼이었습니다.
0: 네, 부자네 집에서 모습으로 일하자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1: 네, 그들은 해마다 콩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콩이란 원래 자연 그 식물인데 그 누가 어느 때부터 식품으로 밥상에 올렸는지 몰라도 좋은 양식으로 점차 솜을 놓으면서 모양새가 동글고 응집력이 강한 그 이름을 콩이라 부르고 씨를 받고 밭을 구면서 대량으로 심게 되었으며 점차 소출이 높은 양곡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성을 두고 이런 콩농사를 짓는 한편 소금 장사를 하는 김부자이다 보니 자연 김씨네 집에는 흔한 것이 콩과 소금이었는데 창고의 그 뒤주마다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마당에다 간이 창고를 더 짓고 콩과 소금을 장만해 두게 되었습니다. 장사에 남달리 미리 턴 김부자라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려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에 비가 어찌나 내린지 간이 창고에 두었던 콩이 빗물에 젖어 퍼지고 소금이 녹아 흐르면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깍쟁이 김부자는 소금에 전 콩이라도 버리기가 아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련의 부부에게 이런 작전을 줄 대신 그 콩을 먹으라고 했는데 장도련의 부부는 울며 겨자먹기였습니다.
0: 네, 김부자의 소행이 너무나도 한심하죠.
1: 네, 같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것처럼 장도련이가 하루 세 끼 콩을 삶아 먹자는 실정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서 또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주에 가득한 콩이 빗물에 젖다 보니 곰팡이가 끼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장돌이 안에 보관하는 콩이 아까워 밤을 새며 생각해 보았지만 콩을 보관하는 뽀득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돌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콩이 우리들이 양식인데 어찌 썩어버리겠나요? 그 말에 나도 생각 중이요. 그런데 밖에다가 늘어놓고 말린다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그렇겠지만 집 짐승들이 달려들게 하신 말이 아니오. 장도리가 긴 한숨을 몰아쉬는 것을 쳐다보던 보배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삶아 먹을 것이니 썩기 전에 삶아서 말리면 어떨까요? 그 말에 그게 좋겠소. 그런데 어떻게 말리겠소. 장도리가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0: 네, 말리우자면 방법이 있어야겠죠?
1: 네, 그 말에 보배는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삶은 다음 덩어리를 만들어 말리자요. 그 말이 옳소. 그래도 마누라가 총명하구만. 장도리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을 삶아놓고 보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은 콩을 덩어리로 만들기 위하여 가마에서 식기 전에 호미를 가지고 쥐어서 덩어리를 만들었지만 집이 비좁다 보니 보관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도리가 그 덩어리를 어디에다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데 보배가 저 집 천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대들보에다 못을 막 박고 달아매 자요. 그 말에 그럼 내가 나무글상에 올라설 테니 그것을 새끼로 매서 주오. 장도리가 나무글상에 올라서다 보배가 새끼를 가지고 삼콩 덩어리를 묶어서 섬겨주었습니다.
0: 네, 좋은 방법을 생각했군요.
1: 네, 처음에는 한낙지 달아매다가 자리를 차지하느라 장도리는 쌍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장도리는 하나를 걸고는 또 매주오 말하던 것이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매주 하고 자주 독촉을 했습니다. 장도리의 부부는 그 덩어리를 아예 매주라고 부르면서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그 어음이 이어 후세 사람들이 매주란 말을 매주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장을 담그기 위해 공을 삼고 지어서 만든 덩어리에다가 이색적으로 매주란 단어를 만들어줬는지는 몰라도 그날 장도련의 부부는 밤을 새어가면서 일을 마치고 자리에 누워서 대들보에 주렁주렁 달아맨 미소를 보느라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을 안전하게 보관했으니 말이었습니다.
0: 네, 매주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군요.
1: 예,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대들보에 달아맸던 미소가 뽀얗게 뜯은 것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대로 절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는 장도를 보고 미소를 망치로 깨게 한 다음 토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변질하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수한 냄새가 거기서 풍겨나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왜서 구수한 냄새가 났을까요?
1: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달포는 남짓이 외지에 갔던 김 부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장도련이가 살고 있는 사랑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 그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장돌이 자네네 집에서 아주 만나는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그 말에 아니 우리 집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는데요. 장돌은 김부자의 물음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없는 기간에 자네 부부가 몸도 좋아진 걸 보니 꼭 무슨 좋은 것을 먹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비결이 있네. 김부자의 말에 아니 없는데요. 장돌이가 무엇이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해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보배가 한 발 나서면서 지난해 가을에 콩이 썩는 것이 아까워서 삶아서 미소를 만들었다가 봄에 거기에다 소금을 넣고 끼니마다 꺼내서 감자도 넣기도 하고 배추를 넣기도 하면서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장돌의 아내가 솔직하게 알려주었네요.
1: 네, 그 말을 소개해서 듣던 김부사가 그것을 보자고 하느니라 보배가 미소를 담근 독을 열어보였습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김부자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옳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에 주인이 무엇이 이것이란 말씀입니까? 장도련 보배가 의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부자는 대답하지 않고 시무룩히 웃던 것이 은전 심량을 꺼내놓으면서 독채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자는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습니다. 한 것은 당시 왕궁에서 이런 내용이 방문을 전국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 맛이 신통치 않았는데 말 있는 장을 만든 자에게 후한 상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김부자가 상금을 타려고 그러는 거죠?
1: 네, 그래서 김부자는 장도련의 부부가 미소로 만든 장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지만 자기가 만들 줄은 모르다 보니 부득불 장도련의 부부를 청약한데 임금은 향기롭고 구수한 장맛을 높이 칭찬하면서 흑색깔이 나는 장의 이름을 그대로 토장이라 달았다고 합니다. 장도련이가 나라의 혜택으로 잘 살게 된 것은 말치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토장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집집마다의 음식상이 거의 다 오르는 조선족의 전통 식료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 이야기는 조선족들이 토장을 만드는 과정이 그대로 인간 이야기로 엮여졌는데요. 그럼 실제로 콩이 장으로 되는 공예 과정과 토장의 종류는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기자에 따르면 인류는 대략 4천년 전부터 콩을 재배해왔다고 하고 조선족은 2천년 전부터 장이란 그런 류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오늘날 콩으로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장 제조법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장의 종류를 말하면 토장, 된장, 막장, 단복장, 즙장, 생활장, 청태장, 팥장, 청국장, 집장, 두부장, 뭐 지뢰장, 생치장, 비지장, 온우이장 등 40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토장을 된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토장이란 콩을 콩으로 만든 것이면서도 간장을 뜨지 않은 것을 말하고 간장은 된장은 간장을 뜬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토장과 된장이 함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0: 네, 토장은 민간에서 만들 돈 대로부터 지금은 현대화 공장에서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럼 장을 만드는 부동산 재료들과 장에 들어가는 기타 원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원료들은 어떤 비례에 따라 배합하는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장은 콩, 밀, 옥수수, 보리, 고구마, 도토리 등으로 담글 수 있지만 그중에서 응집력이 강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이 제일이랍니다. 장을 담그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10월 혹은 12월에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이듬해 립춘 전에 담근답니다. 100%의 콩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로 담근 장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섞은 비율과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이 44 내지 52%, 단백질이 10% 내지 20%, 기름이 0.5 내지 8%, 당분이 4% 내지 15%, 소금이 8% 내지 16%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속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아미노산, 들린, 리진, 트립토판, 아르기닌, 메티오닌, 플레알라닌, 이로소이신 등과 덱스트린, 포도당 등 탄소화물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백질 식료품이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난 식료품으로서 토장은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 고혈압 치료 효과,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 간 기능 강화 효과 등 우수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0: 네, 토장은 병치료와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좋은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중의학에서는 청국장과 장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콩을 삶아서 칩을 덮고 더운 곳에 둬서 잘 뛴 뒤에 그 곰팡이를 없앤 것을 담두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열병 치료약에 쓰인답니다. 된장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된장은 해독작용을 한답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먹이면 밤사이에 몸 안에 쌓인 그 노폐물이 독소를 씻어내면 피를 막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야채나 버섯, 육류 등에 들어있는 독소를 분해하고 니코틴을 체외로 배출시킨답니다. 민간요법으로 벌에 쏘였을 때나 뱀에게 물렸을 때 된장을 바르는데 이것은 된장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둘째로 효능을 보면 된장이 항암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에 걸린 쥐에게 된장을 먹였더니 된장을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생존율 높은 것을 보였습니다. 된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항암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0: 네, 된장의 효능이 참으로 대단하죠. 그 외에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1: 네, 그 세 번째 효능으로 된장은 고혈압을 예방한답니다. 된장이 함유된 아미노산 단백질이 생리 활성이 뛰어난 두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줌으로써 혈관을 탄이 있게 해주며 고혈압을 예방한답니다. 네 번째로 된장은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나이며 섭취한 영양소 모두가 간을 통하여 분배한답니다. 된장은 간 기능 회복과 해독에도 효과가 있으며 감독성 지표인 아미노산 전이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간 기능을 강화시킨답니다. 다섯 번째로는 된장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된장이 갈색 색소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된장이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수용성 및 지용성 갈색 색소가 항산화 활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랍니다. 항산화 물질은 아미노산류와 당류의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이들은 된장 내에 존재하는 지질류의 산화를 막아 된장이 안전한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한답니다. 여섯 번째로는 된장은 노인성 치매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콩 속이 리시틴은 뇌 기능 향상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은 기능성 물질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억제하며 노화 및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답니다. 된장에는 발효,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기능이 높아지고 된장 특유의 갈변 현상도 노화 예방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된장이 노화 방지 역할까지 하는군요. 이외에도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1: 예, 일곱 번째로 된장은 소화제 효과로 뛰어나답니다. 고기를 먹은 뒤에 된장국을 먹느리고는 된장이 소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음식이든 된장과 함께 먹으면 체할 냄새가 없답니다. 된장이 식이소 섬유소가 풍부하여 비만 예방은 물론 변비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장기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기를 든든하게 해주는데 생된장을 물에 타서 마시면 변비를 없애는 데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된장은 골다동증을 예방한답니다. 이소플라본이 유도체는 일명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뼈의 재흡수를 막고 뼈를 형성하여 뇌성이 골다동증도 예방할 수 있고 아홉 번째로 된장이 노란 빛깔은 멜라노닌이 든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 당뇨를 개선시킨답니다. 열 번째로 된장 속에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 번째로 된장은 기미, 주근깨를 제외해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듣고 보니 된장이 참으로 우수하군요.
1: 예, 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을 챙겨주는 물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마음을 살지게 하는 오덕을 갖추고 있답니다. 즉 맛과 다른 맛과 섞여도 자기 독특한 맛을 잃지 않는 단심, 영혼이 변질하지 않는 항심, 다른 음식과 잘 조화되는 화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기름을 제거해주는 불심이라고 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 우리 조선족이 된 자랑인 전통 식료품 된장이 온 세상이 더 멀리 향기를 풍기라고 믿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7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력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추석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특별 우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가는 게. 예, 총 금액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2,4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이게 1,980원짜리인데 락타털 이불 한 채를 드립니다. 예,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입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이 갑니다. 예, 총 금액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4,000원에 살 수 있죠. 예, 그 외에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 두 가지 명절을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전혀 없던 지금 이게 우리 활동인데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3곽까지 제일 거치고 전번 달에 8.15로 맞이하면서 드렸댔습니다. 예, 이번에 4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이 가는데 총 금액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현금을. 예, 그래서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공기청정기 이게 그 기카노 공기청정기인데 이런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41-7979번에 전화해도 됩니다. 예, 두 개 가운데서 생방송에 참가하거나 241-7979번에 전화해도 다 되는데 남경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남경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이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양이 900g짜리입니다. 예, 한 통에. 원래 이전에 단백질분들은 다 한 통에 400g짜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사망률 2위가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예, 1위가 암이고 그 다음 심뇌혈관 질병이가 사망률 2위죠. 예, 관심병을 비롯해서 또 그 여러 가지 그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볼 때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인데 심근경색이 급하게 발작한다 할 때 사람이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급한 병입니다. 예, 뇌출혈도 마찬가지인데 뇌출혈이 왔을 때 빨리 요알링을 불러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그 후과가 어떻게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 이 심리혈관 질병이라 있다 할 때 그 주요하게는 아, 약과기 주치 공능이 심근경색하고 아, 또 뇌출혈 후유증이랑 또 그 이런 게 적혀져 있는 이런 약을 쓴다 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예, 그 서상약이면서 또 중약으로 나온 약입니다. 예, 예, 서상의사하고 아,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이 방식, 치료 방식이 예, 그리고 아, 그 또 그 이런 책이 다 다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우리 그 볼 때 그 예, 주치 공능이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적혀있는데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심근경색도 다 관심병으로 처음부터 예, 오는 게입니다. 예, 불시열로 심근경색이 온 게 아니고 예, 다 이 심근경색이 오는 분들은 관심병으로 인해서 먼저 그 이래 오는 게입니다. 예,

0: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그 적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 신도가 높은 이야기죠. 예, 관상동맥경화가 아, 그 지금 100분이 그 그러니까 아, 관상동맥이 75% 막히기만 하면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아, 그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하죠. 예, 이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 심장 근육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가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예,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지자를 몇 개씩 넣는다거나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루려 중간이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아,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따초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죠. 예, 예, 이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버리면 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 이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아, 섞어붙어 있어서 치과에서 치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 주는 것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지금 당약 심혈방 먹고 있는 환자인데 야, 이 약을 먹어 보니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저는 이게 고혈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한 10여간이 혈압약을 좀 여러 가지를 그저 먹으면서 살다가 맨발로 선생님이 당약 심혈방 강의를 듣고 소리 이 강의가 딱 내 마음에 와 닫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야, 이것도 다 먹은 후에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4일,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 녹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0: 예.
2: 야, 영잘 되니까 지금 야들 때문에 심예방만 먹어도 혈압조절이 너무나 영잘 되고
0: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2: 예, 그래, 너는 자는, 예,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어지럼증이 자주 나지 정신이 아예 나고 머리 무겁고 어떨 때 눈도 얘 무거워서 얘 또 앉아서 막 손을 잡아당기면 또 뜯고 얘 또 이 아랫다리가 어째 굴이 차갑는지
0: 하하 예
2: 네 예, 그리고 또 발가락도 차갑지 야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져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기분 좋죠.
2: 네. 예. 이 약은 서당약이지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약재고 예 정말 4,500m 이상이고 홍경천은 또 저기 뭡니까 5,400m 이상에서 자라고 서당에서 이런 한꺼번에 부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하루에 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예 바짝 치료하느가 치료 효과가 독특합니다. 정말
0: 그렇습니다.
2: 예. 정말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0: 작사본 사람이고 사암다
2: 맞습니다. 예. 그래 우리 집 남편도 당연히 합병 절에서 예 눈도 좀 부옇게 잘 안 보고 다리가 자꾸 부기고 저리고 했는데 이 약 먹은가 예, 이 당뇨 합병증도 치료 효과가 그렇게 좋을 때다지.
0: 예, 그 당뇨 합병증에도 예.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2: 예, 예. 그러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예 우리는 정말 부부가 이 약을 정말 선택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잘했다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잘했습니다.
2: 예, 예. 예. 예이 약 먹으면서 예. 정말 이런 훌륭한 이야기 정말 훌륭한 이야기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0: 그렇죠.
2: 먹고 효과를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받아 왔는데 우리 활동실에 같이 다니는 예 우리 그 친구 있는데 그지 남편은 예 노시산도 왔거니야 와서 말도 똑똑하지 못하고 또 주제를 세계를 했단다. 그래 내가 소개를 해서 이 약이 지금 좋다고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게 싸서 먹어봤는데 야 이 약이 여러 면에서 자기네 효과 본다면 용도하면서 이번 우대 활동 있을 때 참고해서 지금 오늘 서류연수가 배달받겠다면 그럽대다.
0: 예, 그분이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고 하셔.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와, 그러다 선생님이 장야신이방 강의를 듣고 장야신이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에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0: 정말 항상 근심했습니다. 이 박발이 언제 아예 떨어져서 어디서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있는 것도 그랬습니다.
1: 이제. 의심스럽죠, 예.
0: 예, 예. 그렇게 항상 근심하다 내가 떠다 먹고 검사한 결과에 박발이 딱 사라졌을 때다.
1: 예.
0: 아, 그러니까 예, 정말 사람이 마음이 훌려가고 예, 큰 것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또 저도 예, 심장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도 답답함에 앞뒤 가슴에 속속 찌르고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약 먹고 또 아픈 증상 없어지고 예, 특히 저보고 관통하면 숨이 탁탁 막히면 영 숨 막힌다 영 기타 막혔습니다.
1: 예, 심장이 아픈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가지고 이 약 먹고 또 아무리 저보고 관통하도 죽으면 숨이 활로고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죽으면
1: 예.
0: 네, 아, 나 이 약 먹어보면 좀, 여러 방면에 바꿔봅니다. 저는 또, 예, 전래시험에 밤소변이 자꾸, 한 번은 소변을 내게 조금씩 나가다가, 예, 아침에 자지 못하면 막 어지럽지, 나지. 그래,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한 번, 소변 소변을 내게 많아지면서 소변 자주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네, 그러니까 밤 잠자 뒤 아침에 일어나면, 야,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이러노니.
1: 그렇지, 예.
0: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집사람도 이 약 쓰고 있는데, 집사람이 당뇨 합병증으로 해, 혈압이 낮고, 오줌증 나고, 손발이 붓고, 또 저림에, 이래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래.
1: 하, 예.
0: 예. 그러다, 예, 이 약 죽고, 뭐.
1: 이거 잡수고 있으면서, 이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예?
0: 예, 혈압이 엄청 예. 어지럽지 않아, 살았단다, 죽고.
1: 하, 그렇죠, 예. 당뇨병 예. 합병증이 그리 좋습니다.
0: 예. 그, 우리 둘은 이 약이 서장약이고 또 해바른 높은 곳에서 자란 약자고, 그리고 서장약은 황금으로 불리는 약자 한 가지나 네 가지나 들어가니까 이 약이 효과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우리는 정말, 아, 많고만 약 중에서 이 약을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 약들 중에서. 예.
0: 특히 이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우리 이번, 저는 우대 할 때에 또 배달 받아와서 구전 먹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오,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우리 동생도 한국에 있는데 이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동생은 혈압이 약고 심장도 안 좋고 이래 자주 어지럽다고 특히 식은땀 염증이 난답니다.
1: 아. 예. 심장병 환자분들 식은땀이 그렇게 나마 잘 나온다 말입니다, 원래.
0: 예. 예. 그래, 어제 전화 온 건 나 말았습니다. 이번에 10월 국경제라 추석 맞이 확도 대단하다고 해서.
1: 예.
0: 아, 그 약이 효과 좋지. 그럴 때도 많이 싸싹싹 했다면서 이번 확도 참고해. 따뜻 붙여달란다. 새로 여수가고.
1: 예. 그러면 2417979번에 전화해서 배달받은 다음 그분한테 붙여주면 됩니다. 예.
0: 예.
1: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에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제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예. 이 약을 먹고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예, 알려주던데 예, 그 방법까지 있으니까 나 예, 얼마나 저기나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지금은 예, 당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 원래 또 간신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또 면풍까지 와가지고 웃거나 저기나 뭐야 말 하나 해도 예, 당기우면서 예, 눈이 퍼뜩퍼뜩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예, 앞달 사오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약대들로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일반 다른 약보다 예, 효과가 예,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기나 뭔가 주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지금 저 계속 이 예, 당약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너무 좋아져서 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1: 그렇죠. 심장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3: 예, 네. 우리 부부는 예, 이 저기,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3: 그리고 또 우리 저 뭔가 하나 문의합시다. 우리 제부 여 동생이 일본에서 얘 가서 중

0: 북에 돌아왔는데, 예. 네. 눈이 하고 코, 턱 위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이니까 나의 3차 신경통이라 한다.
1: 아.
0: 예,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3차 신경통이라는 거는, 예,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인데, 주요하게는 얼굴 부위 감각을 담당하는 이 대뇌 안에 그, 이 다섯 번째 뇌신경이 있습니다. 예. 이 네. 다섯 번째 뇌신경이 기능 이상으로의 신경수초가 손상돼가지고 또한로 현상이 발생해서 이게 격렬한 얼굴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이 전형적인 신경계통 질병이죠. 예, 예 우리 이 3자, 이기 3자 신경통 볼 때 주요한 감각신경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부위하고 얼굴 부위에 분포되죠. 예, 주요하게는 눈이람, 귀람, 코, 예, 찡부, 이 경부, 예,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를 지배합니다. 예, 예 이 3자 신경은 크게 세 갈래인데 첫 번째 갈래는 눈 쪽이고 두 번째 갈래는 광대뼈하고 운 이빨 쪽입니다. 예, 운 이쪽이 예, 그리고 이 세 번째 갈래는 턱하고 혀의 이쪽을 네. 지나는데 통증은 말로 이, 그 이게 그 통증을 놓고 말하면 이 3차 신경통이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 이 칼로 베내는 것 같다고 지금 행용합니다. 얘 말하는 게 너무 네. 아파가지고 이게 전류가 흐르는 듯이 심하고 그다음 또 말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도졌다 사라졌다 이랍니다. 예. 예, 이 3차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 병이 쉽게 치료되는 병이아닙니다. 예. 이 병은 수소 먼저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경계를 잘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또 수복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예.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인데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라는 것은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그 외에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예, 경락을 소통시켜 가지고 아, 풍하고 열하고 간열이신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리고 담이 막힌 걸 녹여 주고 또 기혈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해 줘야 되죠. 예. 예. 그래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경락을 소통시킬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소홍화 담남성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또 풍하고 풍열하고 간열이신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지룡이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당귀 소홍화 아, 또 소목이라든가 또 담남성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담이 막힌 걸 녹여주는 성분이 황계하고 당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고 기혈 부족에 또 좋은 성분이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계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3차 신경통 치료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렇게 된다면은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심리방 오랫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거 쓰기 전에 심방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교수도 극심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 노시산이 두 번 와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는 지내 몫이 오다 날까 반신 지우지 꽂고, 거기다 얼굴 마비, 눈이 다 덮이고, 예. 그 다음에는 이 밥 먹기도 다 힘들고, 약이나 뭘 먹다 하면 아래 태고 지내 떨어서 그만, 많은 병원은 또 친구들이 소개를 해서 병원도 찾아 다녀봤고, 많은 약도 써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예. 효과 못 봤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와 생각해보면, 검사 그런 치료범이 아예 내병 치료한다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1: 아하,
3: 약까지.
1: 예.
3: 그러니까 허망도는 타고 구분긴 걸었습니다.
1: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기본이가 내가 무슨 병이 있다면은 그 내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게 그 약과기 치료범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그래다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게 그런 뭔가 딱고서 기혈부족도 치료하고 아예 중풍후유증 내경 3개월 심근경 3개월 모든 관상동맥경화에 모든 거 치료한다니까 아 그렇죠. 기혈부족도 치료하고 약간 나를 대상해서
1: 딱 만든 것 같은 거기 딱 씌어져 있는데 치료된다고
3: 예, 예. 그랬으니까나 완우리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 좋겠습니까
1: 예.
3: 지금은 내 이거 5년 5개월 째 쓰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5년 5개월 먹으면 병은 한 번 모르고 삽니다.
1: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3: 예, 검사도지 다 정상이 되고
1: 예.
3: 옛날에는 혈압이 확 나자는데 이거는 혈압도 오르고 내려와주고 하니까나
1: 예, 높다 좋습니까? 낮다를 다 조절해 주는
3: 예, 그래 보니까 지금 다 정상이 예. 됐습니다. 이 약을 써보면 예, 써본 사람은 나옵니다. 이게 예, 옛날에 약이 그런 좀뭐 어린아이나 소학생이라면 이 약은 예, 좋습니다.
1: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써본 사람이 사압니다.
3: 예, 상차가 예. 얼마나 많은지.
1: 예.
3: 그려놓으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좋은 게 좋은 게다. 시장에 가서도 누구리라고 써보도록 싸지 말라. 좋은 게 좋은 게다 하던 이런 약이
1: 생각나지.
3: 예. 예, 정말 확실히 써볼까.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3: 이 약대 대원을 보나, 비순 번호를 보나, 그 다음에 이게 그런 뭘까? 아이 그런
1: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예. 치료해야지 않을까 이게
3: 예 특수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녹이고 아이 신경 활동 효소 대행제요 수복제요 아이 뚫어주고 녹이고 통하게 하지
1: 그렇지
3: 소장에 아이 4,500m 예. 이상 여기 들어간 약자들 다 고가의 약제고 4,500m 이상 홍경천은 어떤 400m
1: 그렇지
3: 아이 소장에서 연 한금을 부른 아이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을까 약효사 그 어느 약보다도 이거 강화제품은
1: 그렇습니다 약이
3: 예, 그래서 정말 이 약은 아직까지는 이 약을 초과할 약은 우리 연변에는 아직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가들 자꾸 지금 연구를 하는 도중이니까 더 좋은 약이 나와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약을 초과할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기 병이 치료되면 그 약이 제일 좋답니다 원래
3: 예. 최고 약이 아이 명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 쓰고 도우니까 우리는 동생네 사돈네 정말 형제가
1: 정말 맛있습니다. 손님 소개해서
3: 모두 쓰고 모두 효과 좋으니까 예. 어제도 우리 동생이 한국에서 더 나왔는데 얘한테 이 갑상선 암을 수술한 지 우선 4, 5년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잠을 못 잔단 말입니다. 바닥을 꽉 이렇게
1: 예.
3: 눌러놔서 그래도 이 약 쓰고 지금 이뤘으니까 예?
1: 하하, 예.
3: 또 그 옆에서 이 반찬 가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아주머니 봉가지 엄마가 이렇게 손이를 안 떠오고 심장이 나빠서 예, 이런 고생했는데 지금 이 약을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나 이번 이 활동에 내 도우라고 말했던 게 우리 동생 한 포리 그 집에서 한 포리 그 도움 반찬 가게 도움이 하는 그 그런 뭔가 아주머니 그 봉가지 엄마 쓰겠다고 이거 한 포리 이렇게 두 포리 배달해
1: 이번에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동네 없는 활동에
1: 예, 그렇죠. 예. 예.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 20년 동안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인데,
1: 예.
4: 그 구슬이 이 수강약이 호감이라고 또 전대도 많겠니까, 환자들이.
1: 맞습니다.
4: 그래서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달부터 선생님 지도에서 약을, 혈압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늘리면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쓰고 했는데 지금까지
1: 그게 록색요법입니다. 제가 그 알려준 게 다른 한 가지 예. 그 방법이가
4: 예.
1: 예.
4: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더 좋은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혈압이 다시 뭐 바로 없습니다.
1: 큰 아, 그렇죠. 예.
4: 제일 큰 문제 해결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리고 내가 세게 있어가지고 계속 어지럽고 흉하고 안개낀 것 같고 머릿속에 계속 그러니까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1: 그런데 예.
4: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나는 게 아주 고라니 말쑥해진 느낌이란 말입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4: 예. 네. 그 말이 있으니까 등시 예. 나니까 기분 나니까 밥도 맛있고 예. 저희 관절도 무릎 관절이 아이도 와서 약도 많이 쓰고 벌써 나도 맞고 했는데 효과 못 봤는데 지금 이 약만 먹고 이제 다리가 무겁던 게 가벼워지고 부순 게 내리고 할까요? 층계도 그래도 아유 쉽게 올라올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소장이 그 고원이 4,500m 해발에 또 홍김천 5,400m 그다음에 네 가지 연안금으로 불리는 약

0: 천연 약재 들어가 그런지 척척하라고 말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확실히 효과 좋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도 얼마 좋습니다. 아직도 약이 조금 있지만 우리는 남편하고 둘이 같이 먹자고 이번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지금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은 심장 근육이 혈액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돼서 협심증이 증상이 나타나고 나가서는 심근경색증이란 심장마비 증세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 이래 생긴다 할 때 우리가 걷거나 또 빨리 뛰거나 이럴 때 다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심장 부위 왼쪽 가슴이 아파나고 어떤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심지어 쇼상간유를 물고 있어도 반시간이 지났는데도 통통이 멎지 않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번호는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메와 하곡의 생태미, 유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 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 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포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100년 후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전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강수요요.
2: 도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폐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폐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철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영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성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식,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성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관기획 책임자 손장님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에 복고풍을 내세우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소,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무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변부민의 초점을 맞추어 대상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 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렵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산진에 들어서면 변경촌의 중점 대상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림, 현민 상점, 공공욕실, 휴식 커피숍, 즉석 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 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색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산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산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 촉진중심 대상 발전과 과장 류봉입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촌 발전 전문 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선 공문 상업 거리, 고성촌 변경 지원 인재 아파트, 영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 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 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을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 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을 국도 연선 변경촌에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수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장촌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관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이 무용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촌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 청년 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경 천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오설 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변 홈장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구호를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자치소 창립 74년 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온 발전 로장을 내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두 개의 법률 보급 사업 소조를 모아 관람석과 출입구에서 류동 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관람 주민들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알기 쉬운 해설로 법률 조항을 대중들이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 도리로 풀어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은 축구 운동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창현 문화관 무용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꾼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일꾼 강추우입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아 민족단결진보선전을과 결부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동북축구연맹전 축구경기장에 가져왔으며 체육경기와 법치선전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현장화 선전 방식을 탐색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해다져 성격고 활짝 핀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습니다.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천명 태극권 공연, 민족 복장쇼, 아리랑 가요 전시 공연 등 일련의 문화체육 활동을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깊은 저력을 보여주고 민족 풍채를 한데 모은 다채로운 문화 성년들은 전주 대중들과 관광객들에게 짙은 축복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3일 오전 천명 태극권 공연 활동이 연변대학 부속중학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태극양생협회, 가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내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서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천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1000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두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공연, 여러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둘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세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성연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곡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곡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권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우

0: 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혜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재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리영국 작사 리영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고향 마을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낸 이 노래는 깨끗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와 눈물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공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의 온기를 전해준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영 작곡의 고향 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홍범 참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내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도 드립니다.

0: 9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회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기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환자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예, 우대 활동을 또 진행합니다. 예, 국경절하고 추석을 두 가지 명절을 맞으면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 본약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할인도 해드리고 또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예,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명절이 기분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을철이라 할 때에는 폐건강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폐건강은 전통의학으로나 현대의학으로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가 최고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 이론에서는 폐는 기 근본이고 피부하고 코로 주관합니다. 예, 아마 요즘에는 예, 코의 만성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혹은 예, 피부가 좀 거칠어지거나 건조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가 이 호흡기 바로 폐가 나쁜 분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저는 이 동충하초를 여러 달 채 먹었습니다.
1: 예.
2: 먹기 전에 명망초에 뗐습니다. 무슨 이게 무슨 한 가지 약 먹어서 여러 가지 병이 이렇게 떨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내 몸이 딱 맞고 좋은 약이 되다.
1: 네.
2: 뭔가 뭐 노상에 난 좀 비관지 천식이 좀 있어서 그냥 가래 잡고 많고 예. 그런 사실 기침만 했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가래서 걸러 자지 못하고 예. 기침 자꾸 먹이 간질간질 자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가래서 다 쌌고 예, 기침 많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혈압도 또 좀 높으면서 예, 머리가 많이 뒷머리가 터진 것을 아팠댔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을 때도 막 높아가면 이렇게 머리진이 아프지 해서 이래 병원에 가서 전조수사를 맞아야 됐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제 이거 먹어서부터 전조수사를 한 번도 안 맞고 병원 안에 가서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아유 주소 위험이 있어서 그냥 껄껄이 나고 예, 소화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예, 혓바닥이 소화돼서 술태서 깨서 그 세타에 뗐습니다. 입이 텁텁해 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술태 다 부서지고 소화 잘 돼서 입이 텁텁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참 이렇게 침침하면서 예, 약간 더보도 막 얼른 숨 쉬기도 바쁘면서 지금도 막 쫄변하고 이래 뗐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땀 나고도 안세해서 또 지금땀 들이고 나면 잔뜩이 막 으쑤쑤 추워나고 이랬던 게 부정상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네.
2: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슴이 형태가 났습니다.
1: 네.
2: 그리고 오래된 변비도 해결됐대다.
1: 맞습니다.
2: 예. 네. 변비 해결되고 설사 조금 두문두문씩 나타냈더니 그것도 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약 먹던 중간에 나 최고 약 왔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여러 가지 약 욕만 챙겨 먹었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이 한 가지만 따 뭐 너무 편안하고 불편한 점이 없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들어볼까 활동도 좋다 하지 해서 내지 오늘 또 상관에서 오늘 더 살려고 그런다.
1: 예, 활동이 이번 활동은 이 예. 발효동충하초 균분도 더 드리면서 예. 지금 이 상품권 예 상품권도 예. 또 현금 상품권도 아. 드리고 또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2: 아, 예, 그래. 상품권은 돈 빼드리지요.
1: 예, 현금 이 상품권

0: 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약사할 예, 때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네, 2830666번에.
0: 네, 예.
1: 네,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내전합니까?
0: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나도 동충하초를 어쩌는 먹은 지 오란다. 그래나 영 좋댄가?
0: 네.
3: 내비오에 좀 벌레처럼 여짐, 여금, 여금, 요렇게 다 없애되게 됩니까?
0: 네.
3: 계랍이 정사에 대하지, 선생님, 너무 잘 잔다. 너무 잘 잔다. 우리 동네들 어떤 거니, 무슨 밤에 먹는 약은 먹어야 자지 못한. 나는 그런 약 있겠고도 한 번도 안 먹었어.
0: 예.
3: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소화 잘 되는, 식구미 옥시술이 되는, 옥시도 얘 마음대로 먹습니다.
0: 예.
3: 한 이삭, 두 이삭 같은 거는 허망탕 먹어도 아무 일도 이렇습니다.
0: 예.
3: 그리고 얘 뼈에 이 날이 굳었거나에 뼈도 좀 아플까 하면 그런 게 이성 같으면 아팠지.
0: 예.
3: 식구면 아프지 않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광고들과 활동도 좋고 무슨 어디 학교도 좋지 이래서 나중에 감가려서 더 좋아다.
0: 예, 지금 활동이 제일 1년 중 제일 큰 활동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매우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폐를 잘 보양하면은 면역력이 따라옵니다.
2: 네.
0: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의학으로나 현대의학이가 예, 바로 예, 말하는 이런 호흡기하고 면역력이가 상호 관계가 있다는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런 면역력도 같이 따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전한가?
0: 맞습니다.
4: 예, 내 동체 하초로 쓰고 있는데, 동체 하초 쓰고, 예,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그릇에. 밥이 어찌부터 당기지 않아서 밥을 못 먹고, 예, 그래도 억지로 약간 먹자도 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정말,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동체 하초 먹은다면, 오, 밥이 어찌 맛있습니까? 밥 네. 맛이 당기, 밥을 영 잘 먹습니다.
0: 소화 기능이 다 좋아집니다.
4: 네. 세상에 정말 밥맛이 없는 게 정말 바쁩니다. 그냥 이게 어찌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동체 하초 먹은다 하면 정신 난단 말입니다. 맥이 납니다. 밥 먹어 그런지
0: 네.
4: 영 정신 납니다. 이 동체 하초는 정말 여러 면으로 어찌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섭외 찾아가지고 예정 고생했는데 이 동체 하초 먹은 다음에 섭외도 좀 제대로 됐습니다.
0: 네.
4: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어요. 그저 그냥 예,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이 동체 하초 먹은다면 이 수면제를 안 먹고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0: 맞습니다. 이 동충 하초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이 있는데 멜라토닌이가 수면 리듬도 조절하고 이 뇌를 청소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예.
4: 그렇지 말입니다.
0: 예.
4: 밤에 못 잘까 예, 낮에 자야 돼. 잠 아이고 못 잤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체 하초 먹은다면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그저 한 20, 30분씩 자고 정신이 납니다. 정말 내리 납니다. 그리고 다리 아파가지고 정말 걷기도 영이 힘들었는데 이거 좀 관절에 이렇게 좋습니까?
0: 네. 관절에 좋습니다. 네.
4: 그래 이 약은 정말 편리합니다. 러인들이 잡수기 정말 좋게 했단 말입니다. 그저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먹으면 약 먹을 근심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 약의 효과가 영 좋단 말입니다. 골고루 다 좋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0: 네.
4: 야 정말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정말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자 이 사람 모를 겁니다. 난 네. 먹어볼까. 내가 그렇게 좋거나야 이 약이 정말 좋다는 정말 호평하기 싶습니다.
0: 네.
4: 그냥 난 이렇게 여름이면 어쩐지 이렇게 맥이 없어서 여름 타서 그렇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여름에 일 더웠는데 하나도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
0: 예. 여름 타는 분들이 심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4: 그렇습니까?
0: 예.
4: 그리고 나는 혈압이 높지 않고 낮았습니다.
0: 예.
4: 혈압됐습니다. 그냥 높은 데를 보면 아래 보면 얼음증이 나고 이랬습니다. 여름이 또 하고 그런데 그것도 간데 없이 이럽지 않을까?
0: 맞습니다. 빈혈에는 좋다고 딱 쓰여 있습니다.
1: 예. 정말, 예, 정말, 내, 야, 내 이하고 정말 선택 잘했다고, 예. 내들은 내 정말 치세라면, 예, 선생이 강의를 들어볼까요? 오장육복 다 철한 됐다니까.

0: 딱 맞습니다. 요, 한 가지 약, 가지 아침에 한 번만 먹는데, 요러저러 다 해롭지 않습니까? 얼마 좋습니까? 약이.
1: 맞습니다. 예.
0: 그래, 나는 올여름에 고생하고, 정말 잘 보내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지금 또 활동이 제일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맞으면서 지금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고 1년에 한 번뿐인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가을이라 할 때에는 이 날씨가 건조하면서 폐가 가장 예민해지는 이런 계절입니다. 예, 그리고 가을은 수확이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공기도 점점 이런 건조해지기 때문에 많은 이런 호흡기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 봉마타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2: 나는 예, 혈압이가 조절이 잘 안 되면 높았다. 나갔다 하면 파도가 많으면 그냥 고소 머리 아프고 오지럼증이 나고 고소 예, 뭔가 기억력도 없지. 그리고 예, 잡생하기만 하면 밤에 내 잠을 못 잤습니다, 미네.
1: 네.
2: 그래서 이제 이 동창 됐으면서 예, 저기 우선 혈압 조절과 잘 되면 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1: 네.
2: 밤에 밤에 인간 잘 잡니다.
1: 네.
2: 우리 아픈 증상도 나고 혈압도 조절이 예, 잘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위가 나빠갖고 난 예, 소화제가 해서 예,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밥을 조금 심어고 나니까 예, 느그막에 쌀이 막대라고 예, 쌀을 못 먹었으면 맥이 없어서 꼼짝만 당했을 때다. 누구에서 국립밖에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학생 남편이, 아예 어찌 소화도 잘 되는지, 지금 어떻게 제 안에 먹습니다. 너무 키워갖고.
1: 예.
2: 그러나 예, 밥을 잘 먹고 나서 맥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네 와늘이. 그런 게 기억력도 없어갖고, 예, 무서운 물거랑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갖고, 예. 그래 기억력이 나죠. 어떨 때는 책이 다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놓은 거 봐야 무서우다 둔 거라 알지 몰랐습니다. 미네. 그래 이런 증상도 다 개선되지 이유 없습니다. 이 증상이네. 감기 자꾸 걸리지. 여기 약한 것도 어디서 감기도 나 소리만 안 벌써 감기 걸리는데 그래 나고 사실상 철감기 걸려 고생했지. 지금 감기도 아예 걸립니다. 그래 얘기도 또 음식 기관도 나빠가고 그것도 기침 얼마나 귀찮은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기침도 떨어졌습니다.
1: 네.
2: 예. 지금 이 동청한테 정말 늙어들이 약을 먹다니 얼마나 음식인가 힘듭니까? 어떨 때는 먹었던지 안 먹었던지도 예, 잘 기억이 안 나. 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 약은 예, 정말 아침에 일어나고서 한 번만 먹으면 오늘날에 약 먹을 건 힘도 없지. 효과도 네. 달라지.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1: 네.
2: 그래 음식인가도 어쨌든 예, 우리 활동 지금 예, 잘해 서울까지 약에 약을 저도 주지 현금도 빼준다지 여러 가지 선물도 많지 하니 남친 약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 활동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이전 하실 때 참석했어야 되지.
1: 네.
2: 정상에서 전략입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도 이 동승화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예, 나는 이 심장이 나.
1: 네.
3: 심장이 나빠 발을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서 소리 나도 그래서 자꾸 놀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심장이 영 편안하니까 영 좋습니다.
1: 네.
3: 그래야지 기관지이 나빠서 칼에 딱 붙어있고 계속 기침이 나고 이래던 게 기관질도 영 좋아집니다. 예.
1: 기관질이 우선 이 폐하고 신장이 모두 좋아지면서 이 오장육부가 같이 좋아집니다.
3: 예. 그리고 밤에 오지 않아서 전화기만 아프도록 계속 먹어도 했습니다. 이거 먹고 지금 한 번도 안 먹어도 그것도 전화기 너무 잘 잡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밤에 아침에 정신한다 완전.
1: 예.
3: 예, 그래요. 나는 위계야 있어서 영 매번 것도 못 먹고 영 그런 고생했는데 예. 생각밖에 이 위계양도 있어 좋아져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네.
3: 그래지 머리가 계속 흐릿하고 나고 어지럽고 그러던 게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이 나지. 계속 소리 나는 것도 지금 화가 나지 아이 납니다.
1: 네.
3: 그래지 야. 엄마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생각밖에 이 무릎하고 허리 아파서 영 그랬는데 생각밖에 이것도 없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번 활동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3: 그래나 이번 활동이 좋대 참가하려고 그랬다.
1: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동충 하초는 전통적으로 폐하고 신장이 강장제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선 먼저 이 가을초 호흡기 질환 치료에서는 효과가 가장 최고로 보는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피로 해소라든가 약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그 외에도 체질을 높이기 때문에 이 체질적으로 좀 허약하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적응성 물질이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효능이 아주 빠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동충 하초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4: 예, 이게 정말 이 고산지구에서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게 우리 겨울에는 풀로 동참에는 여름에는 풀로 달하는 약재대 그러는지 발효된 약이고 해가지고 그러니 어찌 효과 좋은지 먹고 나니까 영 효과 좋습니다.
1: 예.
4: 저는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하고 속이 항상 하고 숨도 차고 답답하고 이랬댔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제거됐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숨이 막혀서 밤에 자다가도 앉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랬댔는데 이런 증상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저는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이전에 죽어 안 먹고 밥도 잘 먹습니다. 밥도 맛있고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1: 네.
4: 그래 나는 발효된 게 있거든요. 뼈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가 했는데 여수간반 탈출에 다골신경 터 있어서 미리 데리고 아프고 굵기도 힘들고 이랬댔는데 이런 것도 해결됐다니까.
1: 맞습니다.
4: 예. 예. 나는 그저 발효된 게 있거든요. 그저 내장에만 그런가 했더만은 이 뼈에도 이렇게 효과 좋지 않을까.
1: 예.
4: 나는 생각지 대단히 뼈가 이렇게 이래서 밤에는 돌아누울 때도 오고 하고 밤도 기분 잠 못 잤는데 이거는 지금 밤도 제대로 잘 자고 아침에 깨나면 정신하고 맥이 난다.
1: 예.
4: 그 이번 할도 영 좋았을 때다.
1: 예.
4: 예. 그래, 할도 좋을 때 더 예약해서 살려고 합니다.
1: 예,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몸을 든든하게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든지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신체가 균형이 깨집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약한 부위부터 이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충 하초에는 직접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적응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몸을 보존시킵니다. 예, 이미 좀 오래 쓰신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마음도 많이 든든해졌다 이런 느낌 줍니다. 예, 마음이 건강하자면 또 심장이 많이 좋아야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뇌도 머리도 맑아지고 이 심장도 든든해지면서 이 항스트레스 작용, 좀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수면 부족이 있거나 예,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 다 연관성이 있는 증상입니다.
0: 네.
1: 예, 변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예, 동시에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세포 손상을 또 최소화시켜서 전반적인 이런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예,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이 동충 하초가 우리 중년 분들에게는 예,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주면서 기도 보충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면서 이 몸이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예, 아주 큰 효과를 보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폐질환 치료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고 선천적인 면역력에서 예, 증진시키는 데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동충하초의 선천적인 면역 증진은 모든 내장 기능 향상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동충하초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이 한 가지만 드시고 지금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보는 이 원리는 예, 이런 동충하초의 선천적인 면역력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도 사실상 면역 건강에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충하초에는 위장과 관계되는 림프 조직하고 전신 면역 모두를 개선시켜서 장내 세균을 조절해서 독소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0: 네.
1: 예, 지금 우리 노년에 이 소화계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0: 네.
1: 많은 소화계통 약을 써도 잘 되지 않는다 할 때 는 우리 장내 이런 미생균이 조절이 깨졌다는 거 말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장내 세균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 일단 장도에 이 쌓인 이런 나쁜 독소들을 배출시켜주면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예, 면역력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에너지 수준을 또 촉진시킵니다. 예, 우리 세포에서 보면은 이 ATP 형태의 세포 에너지를 강화시켜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심신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충하초는 특히 좀 체력 노동하거나 예, 지금 많은 운동 선수들도 지금 동충하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하고 만성질환을 예, 갖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

0: 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표 웅담분 특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곽을 사시면 서른곽 드리며 예순곽을 사시면 여든곽을 드리고 아이 배치 열곽과 천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배치 두곽 더 드립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해서 송보표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 한각의 가격은 128원입니다. 한각은 한각 안에 모두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한 병을 드시는 차원에서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내용은 비교적 폭이 크게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은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40원 분하게 47원 좌우밖에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웅담부는 국약 준조허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앞에 Z문자가 붙은 비보건품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기다며 약으로서의 충분하게 다각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응담분하고 성질 그 품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특히 본 제품을 연구에 성공해서 상품으로 나오게 한 이 과정은 다른 제품하고 완전히 차이가 확실하게 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이 연구 출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4대 중위가족의 계승자이고 4대입니다. 4대에 내려오게 되면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는 걸 말하죠. 임상 경험이. 그리고 해방궁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간시보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독으로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품 그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히 고막에 마취하고 담낭에서 담즙을 꺼내서 건조해서 다시 뭐 병에 담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많은 제품하고 성질적으로 구별이 된다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의 중요한 성분은 금담입니다. 금담은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전반 웅담분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는데 철담은 24.5%, 그리고 체담은 75%, 금담은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송보표 웅담분은 금담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주요한 성분이 보배급 상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래 구체적으로서 어떤 공능이 있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며 부동한 측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표 웅담은 모두 한 병 안에 들어가 있는 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0mg입니다. 100mg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병 안에는 100mg 들어가 있겠습니다.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0: 이거는 보통 그 캡슐에 담아서 약방에 가게 되면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죠. 아주 싼 가격으로 파는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은 뭘로 됐는가 하면 동물이 그 내장을 용해해서 단백질 용해해서 다시 형태를 만들어낸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캡슐에다 이어서 뭐 드시게 되면 금방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두분 주장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이 성급한 간부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먹어보니까.
0: 성법회 응담? 예.
2: 예. 응담, 이 응담이가, 예, 각종용수의 용조수기다, 예.
0: 예.
2: 예, 남이 저기,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저기, 기관지염으로 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예.
2: 기침 가래가 심해가지고, 이 약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떨어가지고, 그 좀, 뭐, 지금 나선 갖다도 있는 것 같이 한단 말입니다.
0: 예.
2: 근데 이거 먹고서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2: 아, 그러니까 언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즉각 화탄하는 역할이 바로 있습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싸기는 이런 역할이 충분하게 잘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소화계통에도 용조수기다. 예.
0: 아, 그렇죠.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많은 분들이. 예.
2: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만 먹을까 자꾸 맺어서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2: 예, 특히 심장에도 용 좋고, 예, 혈압조절이 용 잘 되던가.
0: 그렇죠. 이게 삼고에 좋습니다. 동맥은 흙검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죽상 경화로 이루어지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혈관에 붙으면 혈관이 굳어지는 것, 동맥 경화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예, 지금 혈압이 바닥을 실험하던 게 운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좋습니다. 겨울 내 응담을 다른데 약도 많이 사 먹어봤습니다.
0: 아, 그랬겠죠.
2: 예. 그래도 저 크게 효과 못 봤는데 이거 먹고 좀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겨울 효과 영 특별히 빠릅니다.
0: 그렇죠. 예.
2: 확실히 이 금강이라든지 정말 약이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결국 이 응담 분이가 저기 치료약을 어떻게 치료났냐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0: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예.
2: 예, 다릅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 저 약을 먹어보니까 효과가 대단히 좋고 내 몸에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 드럼을 활동이 영조수기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은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예.
2: 예, 오늘 60각조니까.
0: 아, 60각이 80각조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가족끼리 함께 나눠 쓰거나, 이웃끼리 함께 나눠 쓰거나, 이렇게 특수한 무대 활동은 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정표 운동분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현지나 다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다른 것보다 약을 그렇게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거는 정말 효과 빠릅니다.
0: 그렇죠.
3: 그래, 효과 빠르니까, 예, 그저 다 그래 병사들다 이래 불고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몸이 헷갑아지고 붓기가 빨리 내립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3: 지금 소염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하거나 얼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 또 배달 받다고 설. 그래.
0: 아, 성법병 담문은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네. 기본으로서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법의급 상품에 속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응담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빈가리구에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아,
4: 예. 눈자리구리, 좀 어른자리구리 무지가면서, 이, 그 뭡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예, 땀에도 나빴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빈가리구에 땀에 좀 잘로 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예, 또, 이때, 아픈데도 용도습니다. 예.
0: 그렇죠.
4: 예, 뼈 아파서,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예.
0: 골격통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은, 이, 특히 환계절에 골격통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기타 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을 함께 쓰니까 너무 위상적인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의 기반입니다. 예.
4: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안 갔다 그랬으면, 어구구 하면 이러는데, 이 정도 지금 탈려나고, 용 탈려.

0: 그러던지 몇 살 먹었던지.
1: 그렇죠.
0: 그래도 또 위에도 좋습니다. 위 아픈 게 위아이 아픈다.
1: 어, 소화가 잘 되고, 예. 예. 빨리 그 상처를 아물고 주는 소염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이. 소염지통, 예.
0: 예, 약을, 예. 난 단골수 약은 많이 약방이고, 예, 많이 싸먹어봤습니다. 시장약 먹어가 이렇게 효과 좋은 걸 못 봤습니다.
1: 예.
0: 예, 이 약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지금 10일 가지고 다 할까 합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예. 네,
0: 그럼 오늘 육식가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육식가게, 발식가게 저는 빼주니까 특수한 우대할도이 아닙니까?
0: 예. 이야기 해가지고 우대할도이 저거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이런 제품 자체는 두고 함께 가족끼리 이렇게 복용하시면 다시 두 번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이.
0: 예. 예. 이거 전화님 한국에도 보낼 수 있습니까?
1: 그 전화의 염은 다 됩니다. 예.
0: 어, 한국에 보낼 것도 더 싸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캡슐에 이어서 그 기타 이런 주문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문제 없습니다.
0: 예, 네, 예. 네, 네. 우리 딸가 말해 또 오면 또 한국 거 싸 보내겠어. 오늘 내 거 싸고요.
1: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0: 고맙습니다.
2: 아,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이 성급해 운동분을 우리 아들이 지금 먹고 있는데, 야, 효과 영속수도 약이. 이런 일, 우리 아들이니까 항상 이 공사를 수혈 해서 술을 세게 마신다.
1: 아.
3: 뭐든 내가.
1: 아, 알코올 간 가능성이 예, 많죠.
3: 알코올, 그래가지고 가히 눈 나빠졌어. 가히 네.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간에 무시했으나 놔둡니다.
1: 그렇죠. 지방간 놔두게 되면, 맞아, 간경화, 간경화로부터 예, 그, 또 진하게 진행되지.
3: 약간 내가 아프다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운동분을 많이 싸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싸먹었지. 효과 없던 게, 이 송곳회 운동분이, 그, 효과가 특별해서 다는 우리 아들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운동분 내가 처음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1: 어, 앞에 제가 출처를 말씀드렸죠. 이 제품 자체는 흑검한테서, 동맹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 흑검이 특수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이 응답문에서.
3: 근담이 옳답니다. 근담이, 근담이 좋다는, 이 정말 근담이 옳답니다. 무슨 뭘까, 소리, 간이 막 수심이 아프고요. 그 증상이 별로 많이 좋아졌다.
1: 그렇죠. 간단샹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간과 담낭이 예, 더불어 좋아져.
3: 혈압조절, 혈압이 좀 싫어합니다. 혈압이, 혈압조절이 안 됐어. 이거 나한테 혈압이 약간 먹어도 안 되더니, 이 의욕은 혈압조절이 잘 된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그 위 간이 나쁘 안니 위 나쁘게 위도 나쁘고 이 설립선염도 좀 있습니다. 이 간이 나쁘고
1: 네.
3: 이 담당도 나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변 자수가 영락고 사피에서 볼 때 사변 할 때에 별거를 시원하게 아예 나가고 색깔이 별 같은 게 없으면 색깔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색깔이 좀 좋아졌다 제가.
1: 아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네, 소염지통과도 그래. 예.
3: 오 이 약이 이 응답부에 어느 약보다 여러 배는 효과보고 이 효과 아주 현저한다.
1: 그렇죠.
3: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야 이 소화할 때도 요즘은 밥을 잘 안 먹었어. 술만 먹고 밥을 안 먹고 요즘은 밥을 어떻게 다 잡수는 잘 먹는지 좀 잘 먹었어. 그래 네. 야 우선 난 이것만 사겠다. 이것만 먹겠다. 또요 오늘 또 육식각 사겠다.
1: 이건 다른 부작용이 또 없지 않습니까?
3: 육식각 사면 다시 꽉 죽어도 저런 감염 주제다.
1: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우대할 때 진행돼서 육식각에 발식각에 천원 감해주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 줍니다. 기회입니다.
3: 예, 예. 그리 활동 지나가기 전에 인사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저는 주중간이 있고 지방간.
1: 예.
4: 요즘 계속 오지라고 자꾸 눈을 조금씩 아프다만 한다, 요즘.
1: 예.
4: 아, 그래서 지금, 이거, 응답분을 쓰니까, 예, 효과를
1: 한다. 예, 송보폐 응답분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진실하고 예. 빠르고, 전면적인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그래서 옆으로 찍고 다녔습니다.
1: 아, 예, 예.
4: 그 아파서 씨 아프자, 그것도 아픈 감이 나고, 그랬습니다.
1: 예.
4: 그리고 미네 밥맛으로서 밥도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 보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4: 아니,
1: 지방분해, 단백질분해, 간에서 모든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는데, 이게 간 담낭의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예, 그래, 왜, 담에, 간이 연배병원에 가서 검사를 담에 가서 전사가 됐답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그런, 간에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간경화 있는 분들이 이 제품 들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 효과 좋을까? 이거 식각을도 싸서 쓰라고 했나?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의 제품 자체는 지금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우대 활동은 시간적으로 국한성이 있는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대 정책은 특수합니다. 60가게, 80가게 1000원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128원이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심지어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아들이 있죠. 이런 애들한테도 이거는 역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문명사회와 더불어서 뭐 술 문화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음식 문화가 기본상에서 많이 비계를 들거나 기름진 거 많이 들거나 과분하게 고기 흡수가 많이 차게 되어 있으면서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여기에 많이 유리합니다. 특히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성법회 응담분의 효과성은 다른 곰에서 분리 추출한 것보다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3고의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여기에 많이 적극적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으니까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절기, 무엇을 입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스타일과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까지 챙겨야 하는 직장인 여성과

가정을 살뜰히 돌보는 주부님들께는요, 더욱 까다로운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변화하는 기후와 유행에 맞춰 현명하게 옷장을 정리하고 또 스타일 하면서도 또 알뜰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의 화두는요, 단연 이상기후입니다. 더 이상 가을이라는 계절을 명확히 규정 짓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패션업계와 홈쇼핑업계는요, 짧아진 간 이철기와 또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품 기획 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네, 과거처럼 한겨울을 대비한 무겁고도 두꺼운 겉

것을 조기 투입하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간절기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핵심은요, 유연함이죠. 따라서 올가을 우리의 복장 선택 역시 이 흐름에 맞춰질 것입니다. 낮에는 따뜻하지만은요, 해가 지게 되면은요, 쌀쌀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서 여러 겹을 가볍게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각종 미팅이 이어지는 직장인 여성에게 환절기 복장은 곧 전략입니다.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기온 변화에 흔들리지 않은 똑똑한 스타일링이 필요합니다. 올가을 패션 키워드는 정장이나 재킷과 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더한 스타일과 질감이라는 소재입니다. 낮에는 반소매 티셔츠 하나로도 충분하지만은요, 에어컨이 빵빵한 사무실이나 이른 새벽 자리에는요, 외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요, 두꺼운 울 재킷은 아직 버겁지요.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내부 심지나 또 어깨 패드를 최소한 재킷입니다. 재킷의 형태는 유지를 하되 착용감은 가볍게 만들어 아마 소재에서 뽑아낸 천연 소재의 마작물이나 면, 혼방 소재의 정장 재킷과는 사뭇 다른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외투 하나쯤은 옷장에 꼭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드레스 셔츠 대신 면보다 통기성이 훌륭하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여름철 대표 소재로 사랑받고 있는 아마 소재의 셔츠나 세련되고 또 부드러운 정장 캐주얼로 신축성이 좋고 몸을 감싸는 재질과 착용감 있는 셔츠를 매치하게 되면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세련이 된 비즈니스 캐주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은요, 시각적인 무게감보다는요, 소재의 질감이 두드러지는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류층처럼 보이는 클래식하고 또 품위 있는 스타일은 한풀 꺾인 대신에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가죽이나 고급스럽고 까다로운 기모 가죽과 같이 계절감이 느껴지는 소재가 유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 불례품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요, 기모 가죽으로 만든 겉옷의 구액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검색량도 급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짙은 갈색,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순수한 하얀색에 아주 살짝 크림이나 베이지가 섞인 부드러운 미색 등 계절감이 있는 컬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은요, 부드럽지 않은 커피색, 갈색, 주홍색 계열의 기모 가죽 자켓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 짧은 잠바 하나를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제작된 바지나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 위에 걸치기만 해도 딱딱하지 않고 또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바쁜 아침 어떤 바지를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요, 올가을 유행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이 제안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부드러운 통나무 바지, 곡선형 청바지, 넓은 바지 등요, 단추나 지퍼 없이 신축성 있는 고무줄이 들어가 허리가 늘어나며 바지 허리 양옆이나 앞쪽에 끈이 달려있어서 직접 묶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바지로 착용감을 높여줌으로도 활동성이 많은 직장인들의 제격인 것입니다. 네, 특히 50대, 그렇죠. 40대 이후에 체형 변화를 고려한다면요, 40대 이후 허리 라인을 편안하게 잡아주고 또 군사를 커버해주는 허리 선이 배꼽부에 위치한 높은 허리의 바지나 정장과 캐주얼을 우가는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시대를 초월한 일자형 청바지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패션으로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직장인 여성들의 패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또 다음 얘기,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어서 주부들의 영리한 소비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는 주부님들의 현명한 전략을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주부님들은요, 가족 모두의 옷차림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놓칠 수도 없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고요, 알뜰하게 가을을 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옷장 정리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옷장 정리의 첫걸음으로 버릴 것, 보관할 것, 또 기부할 것을 확실히 나누는 단비를 추천합니다. 네, 1년 이상 입지하는 옷은요,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옷장의 약 30%는요, 사실상 요효하지 않은 재고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수납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자주 입는 옷은요, 얇은 플라스틱 행거를 사용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자주 입지 않은 니트나 이 두꺼운 옷은요, 파일처럼 세로로 접어서 서랍이나 수납함에 꽂아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용, 겨울용 또 패딩이나 두꺼운 이불은요, 진공 압축팩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부피를 70% 이상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름표를 달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축팩이나 보관함에 각 옷들의 이름표를 붙여두면은요, 다음에 찾을 때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전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고요. 이상기후로 인해요, 또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들여서 무겁고 또 두꺼운 옷을 겉옷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은 점점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소비 대세를 반영을 해서 한겨울 겉옷보다는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최적화된 가디건과 비슷한 제품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부들의 지혜로운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부님들의 지혜로운 소비 전략도 이에 맞춰져야 하거든요. 예, 소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무조건 싼 것보다도 활용도를 봐야 합니다. 가격에 현혹이 되어 한철 입을 싸구려 니트를 여러 장 사기보다는요, 질이 좋은 혼방 카디건이나 또 베스트 한 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여러 벌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기본이 된 요즘에요.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또 다양한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것이 아주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춘 쇼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패션 브랜드들은요,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룩, 주말 외출복, 가족 모임 등 용도에 맞게 한 벌씩 구매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일 타이밍을 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유통업계는요,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을 신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에 또 구매하기보다는요, 9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초가을 상품에 대한 할인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급한 게 아니라면은요, 조금 기다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도 전략의 방법이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체형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는 스타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을은요,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형을 커버하고 스타일을 완성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신체 곡선 또는 구분선을 의식한다면은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떨어지는 롱롱, 즉 롱코드, 롱코드죠. 롱패스 등의 아이템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H라인이죠. 이 코드나 H라인 코드나 또 베스트는요, 실루엣을 길어 보이게 해주고 군사를 효과적으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의류업계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재킷보다 소재와 실루엣이 가벼운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패션 매체에서는요, 40대 이후의 체형을 커버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롱 트렌치 코트로 또 허리 라인을 가볍게 묶어주면 군사를 커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한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안정감이 있고 또 우아해 보이며 어깨선이 정돈된 하드한 소재의 자켓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요, 라인이 산뜻해 보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짧아진 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장 선택과 소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옷을 겹쳐 입는 전략, 유행에 휩쓸리지 않은 질감이 있는 소재의 선택, 그리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영리한 소비입니다. 네, 직장인 여성은요, 상술한 전략으로 전문성을, 주부님들은요, 실용성과 알뜰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은 짧기 때문에 더 특별하죠. 오늘 이야기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짧지만은 깊이가 있는 가을의 멋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투골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 또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특대 우려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투골대 특대 우려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두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하는 특대 우대활동에 속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398원 합니다. 한 가게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5각에 20각 100%를 무료로 주는 차원에서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양천을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었죠.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이런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이런 제품 자체인데 한각에 490원입니다. 24일간 복용할 수 있고 복용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성덕에다면 뭐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죠.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에 대비해서 이야기 드린다면 기본으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거의 본 제품이 처음이나 다름없는 이 정도 거지 발명 특허를 받을 때게 되면 산자병원이 몇십 개 제일 작아 몇십 개

0: 그리고 그의 많은 한 몇만 명에 해당하는 뭐 관절 통통으로 힘든 환자들이 경험에 의해서 그의 림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시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넣고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면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약을 씀으로 인해서 간에 콩팥질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질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과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게 계속 죽으래요. 항상 머리 어지럽고 또 혈압도 안정하면서 손발 저리고 손도 염차고 예. 이래 이래 고생하다 백자반 구백은 나도 좀몇달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요, 혈압도 안정하면서 특히 어지럽지 아이 나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나지. 그리고 나는 전립선에 소변 보기 여기 잡수 많고 소변 한번 보면 조금씩 나가다 아 밤이면 자지 못하라고 막영 고생했습니다 이래. 예, 그래 내 백자고 구박을 해 먹고부터 한 번만 소변 나기 많아지는 애 소변 자주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0: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인데 돌출하게 부관선, 간과 콩팥을 많이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이 든든하니까 자연적으로 전열선이 우쭐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2: 예, 그러놓고 예, 잠 제자 자는가 아침에 왜 정신이 바짝 나갑니다. 이게 먹고 나니.
0: 그렇죠.
2: 예, 난이 약이 허가 좀, 지금 이 약은 꾸준히 통해서 먹자고 배달도 받아야 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게, 1가게 398엔대 12일간 쓸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안녕히
1: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그것도 밤에 주무시기 3, 40분 전에 한 번만 빨대를 딱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겠다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잠자기 힘들어진다. 잠자기 힘들어지니까 모든 공능이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있죠. 그리고 기억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면 내가 이러다 치매 오지 않나 공포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본 제품 백자반 구박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신체가 허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귀가 슬들리고 눈이 슬보이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그리고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혈압이 높아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2형 당뇨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게 당대사, 지방대사는 간에서 많이 원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지금 이 제품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혈 부족을 풀어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그 효과가 바로 이 백자반 구박액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백자반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야, 이 약이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래, 하루에 그도 다른 약을 세번 먹지만 효과도 좋습니다. 편리하고.
0: 그렇죠.
3: 편하게 자기 전에 그도 예, 30분 전에 먹기만 하면, 아, 밤에 잠이 소로로 온다. 난 밤에 잠을 못 자. 영 애나 뗐습니다.
0: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겠다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3: 예,
0: 그러긴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가 그 역할을 충분하게 대체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수의 비결은 바로 잠을 잘 자는 여기에서도 큰한 몫을 담당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밤잘 잘까요? 난 그거 2시 만에 소변 몰라 일어났다 하나.

0: 다만 한 2시간은 못 잔다.
1: 예, 예,
0: 그랬는데
1: 예, 예.
0: 이거 먹은 다음에 이제 잠 푹 자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예, 아, 영 몸이 거뿐하고 해갖고 영 좋습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예, 이게 또 예, 심장도 잘 도와준다. 백다방구복액이.
1: 아, 그렇죠.
0: 예, 심장에 자꾸 어디 떨기는 것처럼 후두두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예, 아, 네, 중약도 써봤습니다. 근데 이 약이 최고입니다. 영 효과 좋습니다.
1: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빠이처지성의 백초의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는데 이게 들어가서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니까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0: 예. 그래 놓을까요? 아, 그리 후두두 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예. 지금 그래서 그 주식을 한 가지만 먹어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예, 예.
0: 예, 돈을 많이 절약할까? 예. 얼마 좋습니까? 사람도 예. 편안하고,
1: 그렇죠.
0: 예.
1: 예.
0: 그리고 이게 예, 정말 백세로인이 길로 가는데 70이 된 다음부터는 다 이 약이 딱 맞습니다.
1: 그렇죠. 너무 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이 부담이 가는 그 일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이 약을 또 쓰니까 나의 소변도 잦던 게 또 많이 드물어지고 예.
1: 예.
0: 그리고 또 이 약이 또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나 어제 오고 가는 감기를 빼놓습니다. 감기 한 다음은 감기를 했는데 이거 면역력이 올라서서 예. 감기를 아이 한다.
1: 여기 네. 황계란 성분 자체가 부치 구별 해주는데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쉽게 이 황계절 때 감기에 걸리고 그리고 쉽게 추위를 타고 이런 거 해결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황계란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전면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0: 그것도 신체 그것도 어디에 몸에 생기면 예, 따라가며 치료해주는 게 이 약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내일이면서는, 내일 모레, 내일까지 할 때이지.
1: 아, 그렇죠. 10일까지 예, 예. 우대할 때입니다. 모레까지.
0: 예. 예. 그래서 내 이야기 영 좋다니까, 우리 언니도 밤에 잠을 하나 터먹잔다.
1: 예, 예.
0: 근데, 우리 언니 이랜다. 그게 밥도 맛있다지, 맥도 난다지, 또 예, 밤에 잠을 하나 터먹시는데, 내 너무 좋다니까, 예. 우리 언니도, 내리 내 살 때 우리 언니가 내 한 펄 한 펄 싸다고 전화한 게
1: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다리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두 호텔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전 흐린 날이고 굳은 날이면 무릎이 다 아프고 그랬는데 이거 쓰니까, 예, 지금, 예, 말 쓰기도 아프지 않고, 예.
1: 아, 예.
3: 그래서 오늘 그래 놓을까, 지금 아프지 않을까, 집행기 식구도 당기는 게 집행 진짜 아무도 아닙니다.
1: 아, 대단하죠. 예, 예.
3: 예, 예. 아, 선생님, 이 효과도 할까, 예. 활동할 때, 60가도 더 쏴도 쓰자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세요. 두글 때는, 관절 통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약과계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더욱 중요한 것은 경락을 활락이란 것은 경락을 수통시켜준다는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동통으로 전달될 때게 되면 기본으로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이 두골 백자방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콩팥이 나빴어요. 눈때 다 붓기고 양옆구리 처음에 아프고 예, 사변이 잘 아이 나가다 또 어떤 때 자수보다 잘 아이 나가고 이런지 이 앞서 내지는 등에 분기 싹 내주고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예 살도 영 시원하게 잘하고 자수 아이 먹는다.
1: 아예예
4: 예, 기분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었습니다.
1: 아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말씀 주시고 계세요.
4: 예, 귀도 잘 아이들에서 자꾸 귀를 이래 머리 길에서 그런가 하면 머리 자꾸
1: 아예예
4: 이게 귀경 잘 들립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그 항목이 특수하게 있습니다. 귀가 슬들리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이런 걸 해결해 준다고. 예.
4: 이거 또 잠 못 자던 게 잠 자고 예.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맑은 감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4: 그리고 예, 이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혈당도
1: 그렇죠.
4: 연발됩니다.
1: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혈당 조절하고 지방 대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서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고.

0: 있고 당대사가 그게 간이 좋아야 당대사가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이 약속이 전에 절타고 되면 혈타 놓고 이랬는데 혈타기 지금 계속 정사입니다.
0: 어, 대단하죠. 예, 예.
1: 흰머리마다 머리물에 계속 들었는데 이 약속이 물이 아이들에도 되지 않습니까? 샘물이 올라오는 게 다 검은 물이 되어 올라오고.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정수리 부분 앞 이마에서 나는 잔머리가 모두 검은 머리로 나오더라.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1: 예, 교육 선생님, 심장병에도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예.
1: 심장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고, 예. 얼리 숨이 잘 올라와야 되는 게, 아, 지금 가슴이 아예 답답하고, 얼리 숨이 잘 올라옵니다.
0: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기본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자가 15가 받아 쓰겠습니다.
0: 아, 이분이 우대활동 잘 이용하세요. 15가 싸면 20가 줍니다. 예, 우대활동 좋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1: 10일까지 우대활동 합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이게 뭐, 오늘 싸겠습니다. 예.
0: 아,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예 501-775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내용이 저기 그럼 맥주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럼증도 하고 심장도 부치고 이래서 이 백사방 선택했었는데 오, 선생님 용 좋습니다. 우선에 맥이 난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 다음에 머리 아예 아프고 어지럼증 아예 하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신자에 붙이던 것도 지금 영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그런데, 예. 어제 백사방 입장가에 예, 배달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그런데, 그, 피피라고 내 선생님 같은 분이 문의를 했죠, 그만다. 예. 그 환자 지금 이거 쓰고, 예. 오, 속도 편안하고, 소화제 때 식사도 잘하고, 이러면서 많이 좋단다 맥이 나고 예?
0: 어, 예, 예.
3: 그래서 백사방 오늘 15가구 배달 받겠단다.
0: 어, 예, 좋은 일 하셨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 가운데서 소화도 잘 되고 심장과 뇌혈관에 좋고 콤파체도 좋고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종합을 골격에도 좋고 이러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라고 하세요. 예.
3: 예, 어쨌든지 폐병 환자인데 용 속이란 불편하고 온 일시 다 불편한데 속도 편안하고 지금이 맥이 맥도 나고 할까 정신화서 용 좋다 생각.
0: 그렇죠. 금비윤폐 네. 역할을 합니다.
3: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아,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 투골테스는 환자입니다.
0: 아, 예.
4: 예, 어둠 투골테리 7달 반 썼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4: 예, 네, 이거 예, 배스감이 그 바르는 거 예, 한 보름 쓰고서
0: 아,
4: 예.
0: 바른 대로부터 시작하셨네요.
4: 같이 예. 예, 같이 예. 쓰면 좋다는 게, 같이 쓰는 게 확실히 효과 난다.
0: 예, 예,
4: 예. 예. 나는 예, 손가락을 쓰지 못해서, 그래서 어디가 병원이 중립병이

0: 이게 맨액선, 다각맨액선 질병인데, 이게, 그,
1: 류마티스 관절이야, 레이펑스.
0: 예, 레이펑스랍니다.
1: 예, 예.
0: 예, 그래서.
1: 아, 그건 무서운 질병인데.
0: 예. 예, 그래서 계속 그 청소 일꾼 쓰고, 생길 짜야 무슨, 닦으려나 짜야 무슨 일하지. 그래, 그 사람이, 눈이 많은 곁에 사람이 있으면 짜주면 내 발로 이렇게 닦으면, 쓰지 못해요. 굉장히 전에, 예. 찬물에 여도 이렇고, 땅, 찬물에 굶만 모였습니다. 찬물에 뭐, 그렇죠. 소리 다, 그, 그, 그날에는 그렇죠. 그 청소해놨어, 그거. 예. 예, 그런 게, 어선이, 땅물에, 아이라도 어선이, 찬물이 이래, 이래, 이렇습니다. 또, 알아서, 막, 저리, 이런 게 없어요.
1: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일 관절통 가운데서는 예. 잘 치료되지 않은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여기에, 그, 펜트를 들으셨겠지만 해도, 류마티스 예. 관절염은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첫 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좋은 해결 받지 않을 이유가 없죠. 큰 해결입니다. 예.
0: 위에도 작아야지, 예, 그, 생각밖으로 위도 작아야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손가락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 무릎 간절히 발목이 좀 붓게, 그게 붓긴 것은 내릴 때다.
1: 부증이 빠집니다. 예, 여기에 좋은 성분들이 부증이 빠지게 리쇼벤하고, 부증을 내려서는 방귀라든지 칭펑텅이라,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절통을 동반하는 게 부증이 아닙니까? 부증을 빼서야 관절통이 움직이기, 관절을 움직이기 편리하고 관절통이 해결받습니다. 아주 이게 경로가 맞습니다.
0: 예. 무릎이 한 살 붓고 발목이 붓긴 게 그게 그렇게 좀 아색 쭉 먹고 나까요 붓긴 게 쭉 내리고 예. 발목이 약해지고 예. 그리고 소변이 좀 많아집니다. 그때 그런 게 지금 무슨 붓겠다 내렸다 하는 게 어디로 툭 내리고 내린다리고 발목이 약하고 예. 헷갈아지게
1: 아, 이 두골대가 특수합니다. 국가 발명 네, 네, 특허를 받은 제품 특수합니다. 예.
0: 예,
1: 네,
0: 그래, 이번 우대 활동이나 참가하고
1: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 활동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 많은데요. 움직이지 못하면 당신의 장수는 너무 나하고는 관련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생명자의 운동이란 말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움직여야 소화가 되고 모든 기관이 정상 대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서 정상 대사가 문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파서 통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그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흑개미라 성분 자체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간과 곰팥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동통을 풀어주고 관절이 유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단순히 관절만 좋아져서 마음대로 걸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꼭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육이 받쳐줘야만이 뭐 계속 한 두 줄을 깜짝하지 않고 침대 딱 누워서 남의 입에다 밥을 떠여주고 대사변 받아내고 침대에서 못 내리고 이렇게 한다면 10년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단독으로 서라하게 되면 휘천휘천하면서 자기절로 흘러서기 힘들어질 겁니다. 근육이 싹 위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간이 근육을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든든해지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체가 수여하는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흑개미 6개 다리는 발동기 몇천 개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서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런 힘을 바로 흑개미가 실어다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칭펑텅이라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풍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콤팥이 든든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 방귀라 성분 자체는 역시 부증을 빼줍니다. 우리 무릎관절 같은 이런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무릎관절 뒤에 제일 그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무릎관절제에 무럭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무럭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릎을 뒤로 굽히지 못합니다. 뚜에떡 버치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물혹이 점차 소변을 통해서 그 혹이 물혹이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풍습을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소염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방귀란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친주란 성분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 관절의 통통을 많이 완화시키고 습열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관절 통통으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염증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세균성 염증하고 무균성 염증인데 세균성 염증은 보통 우리 폐렴이 왔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항균소를 주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 무균성 염증은 관절 통통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무균성 염증을 해결하는 데는 방귀란 성분을 비롯해서 투골테란 성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서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제거되니까 움직이기 편리해지는 거죠. 여기에는 항균소 같은 거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그 흑개미, 칭펑텅, 친주, 방귀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통을 덜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골테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이미 앞에 팬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통풍 같은 뇌산 수치가 올라가는 이런 통풍 같은 무선 질병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고 자골신경통 이것도 해결받는가 하면 특히 고관절 괴사로 인해서 힘든 분들 넘어서 상한 이런 부위 해결 빨리 가져오는 데는 본 제품 투골대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음식을 골고루 잘 먹나요? 다양한 음식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답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활력도 생기는데요. 또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죠. 맛있는 식사는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골고루 먹는 좋은 습관을 꾸준히 들여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동물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의 수컷은 코가 무려 7cm 내지 8cm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코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동물인지 짐작이 가나요? 바로 긴 코 원숭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긴 코 원숭이의 크기부터 생김새 그리고 생활 습성까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긴 코 원숭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긴 코 원숭이는 령장목 원숭이과에 속하는 포유 동물입니다. 몸무게는 7kg 내지 22kg에 달하고 몸 길이는 60cm 내지 70cm인데요. 수컷이 암컷보다 많이 크답니다. 긴 코 원숭이의 털 색깔도 아주 특별한데요. 등과 머리 부위는 주황빛이 도는 붉은색이고 어깨와 목 그리고 볼은 연한 주황색, 배, 다리와 꼬리는 회백색을 띱니다. 배는 블룩하게 나와 모양이 귀엽기도 한데요. 긴 코 원숭이가 기타 원숭이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성체 수컷이 매우 긴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컷은 코 길이가 무려 10cm를 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붉은색을 띠어 멀리서 보면 가지 모양의 붉은 풍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코가 입 앞까지 누려졌기 때문에 긴 코 원숭이가 먹이를 먹일 때 코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내고 먹어야 한답니다. 그럼 암컷 긴 코 원숭이의 코는 어떤 모양일까요? 암컷은 코가 수컷보다 훨씬 작고 우로 살짝 솟아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산길을 보내드립니다.

수컷 긴 코 원숭이는 코가 너무 길어서 불편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 코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코는 긴 코 원숭이의 비강 구조를 개변시켜 더욱 크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울창한 삼림 속에서 기타 긴 코 원숭이를 부르거나 천적의 위험을 알리는 데 유리하답니다. 연구일꾼들은 또 긴 코 원숭이의 코가 클수록 암컷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코가 작은 수컷이 코가 큰 수컷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긴 코 원숭이들은 코의 크기로 서류를 결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답니다. 동요, 친구 생각을 듣고 긴 코 원숭이의 생활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코 원숭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함께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한 개 무리는 보통 10마리 내지 30마리의 긴코 원숭이로 구성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 성체 수컷과 한 마리 내지 8마리의 성체 암컷 그리고 새끼 긴코 원숭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체 수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리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긴코 원숭이 무리는 다른 령장류보다 성원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리의 성원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두머리 수컷이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젊은 수컷들을 무리에서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리에서 쫓겨난 젊은 수컷들은 스스로 뭉쳐서 새로운 무리를 만드는 거죠. 동료 산 아래 학교를 보내드립니다.

김코 원숭이는 주로 연해 저지대 삼림, 홍수림 소택지거나 강 부근의 삼림에서 서식하는데요. 어린 나뭇잎을 초식으로 하고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소량의 무척주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긴코 원숭이는 다른 영장류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긴코 원숭이의 위 속에 발효를 돕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섬유소가 풍부한 나뭇잎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속의 미생물은 또 일부 독소를 분해할 수 있어 긴코 원숭이가 독 있는 식물을 먹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거죠. 동요 허수아비를 듣고 오겠습니다.

인코 원숭이는 배가 불룩한 모습과 달리 나무 위에서 능숙하게 뛰어다닐 수 있으며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가 있는데요. 연해 지역이나 강가에서 생활하는 긴코 원숭이는 자연스럽게 수영에 익숙해졌답니다. 이들의 발가락 사이에는 지간막이 있는데요. 때문에 뛰어난 수영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한 번에 20m 되는 거리를 잠수해 공중의 포식자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동물 긴코 원숭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컷은 긴 코로 소통을 하고 서류를 정하기도 합니다. 불룩한 뱃속에는 특별한 위가 있어 다양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고요. 긴코 원숭이는 또 헤엄을 잘 치는 수영 능수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삼림 속에서 무리 지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긴코 원숭이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보호해주기로 약속하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

0: 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1: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 한 시간은 적게 걸릴까요?
1: 네,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0: 뱃사공들이 너도나도 말했다.
1: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물살이 세니까 그렇죠.
0: 덜보 사나이가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1: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먼저 상류에는 물방앗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슬으로 건너야 맞은편 나루터에 탈 수가 있지요. 건너가서는 또 배를 끌고 한참 물로 올라가야 이쪽 나루터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0: 모태똥은 미간을 찡그리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이윽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안순장 뒤에 있는 둥그런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1: 저 산이 영반산입니까?
2: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0: 그 산은 별로 특별한 데도 없고

0: 높지도 않았다.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하지만 산비탈에는 봉긋하게 솟은 무덤이 많았다.
1: 저긴 왜 저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2: 태평군의 무덤이죠.
1: 만사를 내려올 때도 무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태평군의 무덤입니까?
2: 그렇지요. 태평군이 여기서 만 명 넘게 죽었는 걸요.
0: 덜보산 아이가 또 끼어들었다.
2: 심하구나. 대수보에 가보면은 거기도 무덤이 엄청 많아요. 대수보에서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을 때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1: 그럴 리가 있습니까?
2: 정말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은 울면서 복수해다 복수해다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쯤 류백승이 안손 장거리를 가로질러 오더니 경례를 했다.
3: 모두석 동지, 왜 여기 있습니까?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다들 이 강을 사납다고 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0: 모태똥이 류백승을 보면서 말했다.
4: 백성, 금세강에서도 배를 뺏어오더니 여기에서도 배를 얻었군. 무슨 도깨비 같은 수를 쓴 겁니까?
0: 류백승은 안경 뒤로 외눈을 숨벅이면서 개면적에 웃었다.
3: 적 영장이 배를 한 척 보내줬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놀랄 일입니다.
0: 모태똥은 뇌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류백승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어제 전투를 보고했다. 그들은 강기슭을 떠나 안손 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4: 지금 얼마나 건너갔지?
0: 모태똥이 걸으면서 물었다.
3: 배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40명밖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0: 노백승이 한숨을 내쉬었다.
3: 이제 겨우 한계탄이 건너갔습니다.
4: 배를 더 얻을 수는 없습니까?
3: 하루에 두 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답니다.
4: 그래요. 두 척 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0: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4: 검사강에서는 더 큰 배로도 꼬박 1회가 걸렸어요. 이대로라면은 아마 한 달은 쉬리 걸릴 겁니다.
3: 백성, 설악의 53사가 사흘 전에 회리까지 쫓아왔어요. 며칠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2: 그렇죠. 청사령하고 주울레 동지도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석 달계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0: 모태똥은 굳은 얼굴로 느릿느릿 곱씹었다.
3: 그렇습니다.
0: 노백승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4: 또 비가 오려는가 봅니다. 다리는 전혀 놓을 수 없단 말이죠?
0: 모태똥은 고개를 들고 하늘과 산마루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3: 그렇습니다.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뗏목을 띄우자마자 휩쓸려 가더군요.
4: 노종교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습니까?
3: 없습니다.
0: 요백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태똥은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4: 노종교를 빼앗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3: 아주 특이한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흑옹에 걸린 몇 가닥 쇠발줄 위에 널판자를 놓은 거랍니다. 여기에서 320리나 떨어져 있지요.
4: 그래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라야 해요.
0: 그러고 나서 모태똥이 덧붙이었다.
4: 내 생각에는 노정교 쪽으로도 적들이 몰려들 겁니다.
3: 그렇지요.
4: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지키기 어렵겠지요.
0: 류백승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3: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0: 안손장거리 밖에서 모태똥은 천천히 걸으면서 류백승한테로 다가서며 말했다.
4: 백성이 지금도 걱정이 크지만 요 며칠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대도하를 건너지 못한다면 애도라 서강으로 가더라도 석 달계 꼴이 나서는 안 되지요.
0: 노백승은 반짝거리는 모태똥의 그 눈빛에서 고집스럽고 승리를 갈망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앞에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선두보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주덕, 주울레 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붉은 용이 높은 산, 골짜기와 경로 사이를 날아야고 있었다. 그야말로 벅차고 멋진 중국 혁명의 화폭이다.

0: 정군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열고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가서 로종교를 빼앗기로 결정하였다. 한 갈래는 류백승과 서병진이 홍근 일사와 간부탄을 이끌고 안순장에서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민표가 홍군 이사와 1군단 군단주의부 그리고 5군단을 이끌고 서쪽 기슭으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320리나 되는 거리를 사흘 안에 가야 하였다. 대도와 서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는 선두부대는 홍군 사판이었다. 1926년 5월 엽정이 이 판의 판장을 맡았다. 1차 국공합작 시기 이 판은 독립판이라고 불리우는 북벌군 선두부대였다. 부대원 가운데 공산당원이 많았었는데 정사교와 하승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오페부의 군대를 쓸어버리었다. 들판에는 적들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오페부 군대의 주력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었다. 이 전투로 독립판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판은 남창봉기와 상남폭동에 참관 뒤에 주덕과 진희를 따라 정강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소베트를 지키느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대의 전투력은 날로 강해지었다. 지금 이 부대의 단장은 27살에 난 왕계상이다. 그는 강서 익양 사람인데 방지민이 이끄는 부대에 있다가 사탄으로 왔다. 겉보기에는 마르고 자가 수수해 보였지만은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전투를 할 때면은 놀랍도록 침착하였다. 게다가 벌써 사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었다. 정치위원 양성문은 올해 21살인데 마르고 큰 키에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다. 복군 장정중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집이 가난했는데 공산당원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뒤 폭동에 참가하였고 모태동과 주독이 복군 서부에 왔을 때 홍군에 들어왔다. 양성문은 1933년에 벌써 판정치위원을 맡았다. 그는 생기고 활발해서 어느 부대에 가든 열정이 좋았다. 작전뿐만 아니라 바리잡기 시합이나 물 깃기 시합, 마당을 쓸기 시합 같은 자잘한 겨루기에서도 다른 부대에 뒤지지 않으려 하였다.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 사탄하고도 단장 왕계상하고도 제법 손이 잘 맞았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대도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강 양쪽은 모두 아스란히 높은 산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만이 끝없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행군을 하면서 졸다가는 언제 강에 떨어져 고기밥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행군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도중에 두 번 전투를 하고서도 80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튿날 동틀 무렵 대호가 몇 리도 못 갔을 때 가라말 한 필이 뒤에서 바람처럼 달려왔다. 군주부 통신원이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문서를 건넸다. 군장 림표와 정치비원이 서명한 긴급 명령문이었다. 군위에서 좌로군은 29일까지 로종교를 탈취하라는 전부를 보내왔다. 당신들은 최고 속도의 행군력과 단호하고 기동적인 수단으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마지막에 몇 마디 격려의 말이 있었다. 당신들은 전설의 영웅이며 홍군들의 본보기이다.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 믿는다. 양성문은 문서를 단장에게 넘겨주었다. 왕계상은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찾으며 말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29일입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고작 하룻밤 하루낮이죠. 양상무가 대답했다. 왕계상의 여빈 얼굴에는 쓴 웃음이 떠올랐다. 도주를 습격하면서 하루에 160리를 걸었다는 게 최고 속도여서. 양성무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물론 대단히 힘들겠죠. 하지만 왕동지, 이건 명령이 아닙니까? 부대는 걸음을 다그치었다. 양성무는 부대를 멈춰 세우고 명령을 전달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정치부 전사들을 각 연호로 보내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쫓아 밤낮으로 240리를 걸어 내일 새벽 6시까지 로정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사들은 더 속도를 내 힘차게 걸었다. 양성무가 그 모습을 얼마쯤 바라보다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소년 호위병 백동무가 달려와서 물었다. 정치원 동지, 무슨 일입니까?
1: 별일 아닙니다. 걷고 싶어서 그래요. 걷다니요? 안 됩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0: 호위병은 양성무가 고집을 부리자 판장에게 달려갔다. 왕계상이 물었다.
1: 양동지, 왜 이러는 겁니까? 모두들 신나게 걸어가는데 나도 다리는 좀 길러야죠. 구다리로 되겠어요? 걱정 말아요.
0: 양상무는 곱비를 호위병에게 넘기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오전에는 별탈이 없었다. 오후에 높은 산 하나를 넘는데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부대가 멈추었었다. 왕계상과 양성무가 앞으로 달려갔다.
1: 왕동지, 어쩔 겁니까?
0: 양성무가 왕계상을 보며 물었다. 이 산은 오솔길 하라만 산꼭대기로 통했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1: 공격합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한 개만이면 족합니다.
0: 왕계상이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왕계상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저 안개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0: 과연 안개가 가까이 선 나무도 안 보일 만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1: 그래요, 될 것 같군요.
0: 양상무가 말했다. 전사들은 총칼을 꽂고 수류탄을 넉넉히 챙겨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20분쯤 지나자 산꼭대기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었다.
1: 나팔을 부세요! 어서 나팔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0: 양성무가 뛰면서 소리를 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으로 치어 올라갔다.

전투는 금방 끝났다. 적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사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2시간이나

마비하고 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십리쯤 가자 행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누구 배선가 꼬르르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다. 왕계상이 양성무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양동지,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몹시 지친 것 같아요. 양성무는 난처한 얼굴로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110리를 더 가야 합니다. 밤길이라 걷는 게 더 힘든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해먹다 보게 되면은 2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전에 탈 수 없을 거예요. 단장 동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계상이 대꾸가 없자 양성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버텨봅시다. 누구나 쌀은 있으니 몇 줌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왕계상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쌀 주머니에서 생쌀이라도 꺼내 먹었다. 그러고 나니 힘이 나고 걸음도 빨라졌다.

장편 소설 대장정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9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리랑 노래 유래 이야기와 된장, 즉 우리 그 먹는 토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이란 단어 해석입니다. 한어글에서 나를 알아 하고 리는 갈라진다는 뜻이며 랑을 랑군님이란 랑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아리랑은 나와 갈라지는 랑군님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어느 한 지역에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고 배술욕이 가득한 김씨는 요양판서라는 배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판서로 되는 날부터 부군이 농토를 널리 장악하고 농군들에게서 가렴잡세를 가혹하게 받아내는 바람에 농군들은 끼니를 잊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그에 따라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을 형편으로 되었지만 김판서는 가혹한 수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농군들의 생각은 극으로 치달아 올라 김판사를

0: 독서에 버리자고 토론을 했습니다. 김 판사의 집에는 성부라고 부르는 얌전한 여자인 노비와 리랑이라고 부르는 업대와 같은 남자인 노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들이 사랑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 리랑도 이번 농꾼들이 모여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부는 사랑하는 리랑이 이를 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그 노력으로 농꾼들이 모사 계획은 빈틈없이 무르익어갔고 그 사이로 작성한 10월 금날이 닥쳐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을 타고 리랑을 비롯한 농꾼들은 김판서 집으로 들이닥쳐서 한창 농꾼들이 피똥으로 벌어들인 은양을 세고 있는 김판서를 처단하고 대부분이 그 아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1: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0: 네. 그런데 종일로 불을 쌀썩듯이 이 사실이 즉시로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급히 많은 관군들을 불어서 농군들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농군들은 관군들을 이겨낼 힘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리랑은 성부의 도움으로 김판선의 곡간이 쌀 뒤수 속에 숨었기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관군들이 돌아간 다음 인적이 드문 설악산 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물론 성부와 백년 그 언약을 맺고 함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관군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관군들에게 잡히면 극형을 당할 상황이었지만 깊이 숨었기에 성부와 리랑은 부부로 결합되어 그런 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랑이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탐관 오리들을 소멸하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다른 다시 사람들을 모집하여 탐관 오리들과 대항하겠다는 재거사 계획을 날에 날마다 머릿속에 익히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위가 성숙되었다고 생각한 리랑은 달덩이 같은 어여쁜 성부와 리베를 한다는 아픔이 가슴을 괴롭혔지만 자기의 뜻을 성부에게 말했습니다. 사내의 대장부 한번 먹은 마음을 변치 못하여 내일 떠나 이를 성사하고 찾아오겠으니 그대 부디 몸을 조심하오. 그 말에 마음민을 생각하는 랑군님이 그 넓은 마음을 성부는 깊이 대하나이다. 성부가 등불 아래에서 헤어진 리랑의 옷을 꿰매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일이 성사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등실한 귀화집을 지어놓고 잘 살아보기오. 그 말에 그날을 기다리겠나이다. 성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리랑이 넓은 품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1: 네, 리랑이 사랑하는 아내와 갈라졌군요. 네,
0: 이튿날 그 리랑은 꼭 100일이 되는 떠나래 돌아오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성부와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리랑이 떠나간 후 산속에 혼자 남은 성부는 작은 밭을 일구고 그것을 가꾸면서 리랑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매일 해가 질 무렵에는 동쪽 하늘을 우러러서 리랑하고 외치고는 또 하루가 지났다는 표시로 나뭇가창으로 벽에다가 한 줄씩 줄을 그어놓구나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서 이런 성부의 모습은 차츰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설악산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또 설악산 마을에서 으뜸으로 가는 부자인 백가의 눈에도 띄게 되었습니다. 속마음이 어둡고 주색이 이옳은 백가는 성부의 어여쁜 모습을 보고 하늘이 선녀를 보기라도 한 듯이 오랫동안 멍해 보던 것이 싱숭생숭해 나는 마음을 못 이겨 그날부터 일부러 구실을 대어 성부를 찾아와서 지근거림에서 성부와 온갖 술수를 다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부가 백가를 피할수록 백가의 눈은 더욱 충혈되어 갔습니다. 백가는 성부의 집에 찾아와 아랫목에 벌떡 앉아서는 리랑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지 리랑이가 죽었으니 마음을 돌려먹고 자기 첩으로 오라 하는지 자기한테로 오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지 라고 집착거리면서 구슬려 댔습니다. 이런 백보자를 두고 성부는 이곳을 저곳을 대면서 한두 번은 속여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임수가 든다는 것을 눈치챈 그 백보자가 성부를 보고 그냥 속이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란파 남편을 감춰두고 반란을 지지한 죄로 조정에 가서 고자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할 기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 네, 성부가 난처하게 되었죠.
0: 예, 그래서 성부는 그날도 백보자가 찾아오자 이제 며칠 후 리랑이 제사만이라도 치르고 몸을 허락하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랑군이라도 제사만을 지내는 것이 아내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니까. 그 말에 그럼 내일에도 당장 제사를 지내겠나 하고 백보자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성급히 서둘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7억 7석 날이면 리랑이 소녀와 만난 지 2년이

0: 되는 날이고 또 리랑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제사를 드릴까 하나이다. 성부는 있는 말 없는 말을 엮어대면서 딱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7월 7일 날이라 백보다는 손가락을 헤어가면서 날짜를 세어보다가 얼굴에 어마어마한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닷새가 남았군. 그럼 내가 기다리겠니. 그러나 그때 가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 백가가 무장하다고 무람을 하지 말게나. 그러자 알겠나이다 하고 성부는 백보자를 어서 빨리 보내고 싶은지라 되는 대로 대답하고는 백보자가 돌아가서 자리에 누워 이제 7월 7일 날에 제발 이랑이 꼭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이 바로 이랑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간 백날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약속대로 성부가 돌아와야겠는데요.
0: 네. 이튿날도 성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질 무렵 동녘 하늘을 우러러 리랑을 부리면서 꼭 계약한 날짜대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마음은 연약하지만 성격이 곧은 성부는 만약 리랑이 그날 돌아오지 못하면 백부자에게 몸을 더럽히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덧 닷새가 지나 7월 7일 날이 되었습니다. 리랑이 거짓 제사가 차려지는 이날 백부자는 일찌감치 성분의 집에 와서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성분은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한 채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지도 오래고 밤은 점점 깊어간지도 리랑은 시동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그이가 객지에서 잘못되었단 말인가? 아니 그럴 수 없어. 오늘이 백날이 되는 날이니 그이는 꼭 돌아오실 거야. 성분은 조마조마한 마음이지만 자기를 진정하면서 소리문 쪽으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편 밤이 깊어지자 제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백부자는 성부대로 빨리 제사를 치르라고 성화를 해댔습니다. 바로 이때 인기척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방문을 열어제꼈습니다.
1: 네, 리랑이 돌아온 건가요?
0: 네, 그러나 성격이 급한 리랑은 백부자가 성부밖에 없는 자기 집에 와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자기에게 준비한 제사상을 성부와 백부자에게 갖춰주는 술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 성부와 백부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지낸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리랑은 눈에서 불질을 떠구면서 다짜고짜로 칼을 꺼내 백부자의 가슴에다 박았습니다. 그 다음 칼을 다시 성부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리랑은 차마 성부를 죽일 수 없던지라 에라 나는 간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훌쩍 문을 나섰습니다. 여보세요, 랑군이 왜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성부가 뒤쫓아 나와 보니 리랑은 벌써 비싼 고야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 네, 리랑이 성부를 오해한 것이죠.
0: 예, 성부는 맨발바람으로 나를 두고 떠나는 님을 부르면서 따라갔으나 끝내 리랑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성부는 노래를 부르면서 리랑을 찾아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자결하고 말았는데 그때로부터 아리랑 노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전설이 여러 가지인데 모두 슬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애절한 사랑과 하는 무게를 제어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 위에 이야기로 엮어내고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사람들이 저 태어난 핏덩이 그것이 바로 전설에 엮인 아리랑 사연이라.

0: 다음은 토장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조선족이 즐겨 드는 음식인 토장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조선족이 자랑으로 구수한 향기를 풍기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토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어려서부터 장사 이골이 튼 사람으로서 조용하게 소금 장사로 링근에 소문난 그런 부자로 되었습니다. 부자로 되자 김 부자는 시골에 지붕을 잡고 많은 밭을 사들이고 자기는 소금 장사를 한편 집에다가 모성을 두고 콩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김 부자의 집에는 장돌이라고 부르는 나그네가 일성씨가 영무진 마누라인 안보배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벼를 이고 밭에 나갔다간 달을 이고 밭에 돌아오는 그런 감농꾼이었습니다.
0: 네. 부자네 집에서 모습으로 일하자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1: 네. 그들은 해마다 콩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콩이란 원래 자연 그 식물인데 그 누가 어느 때부터 식품으로 밥상에 올렸는지 몰라도 좋은 양식으로 점차 솜을 놓으면서 모양새가 동글고 응집력이 강한 그 이름을 콩이라 부르고 씨를 받고 밭을 구면서 대량으로 심게 되었으며 점차 소출이 높은 양곡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습을 두고 이런 콩농사를 짓는 한편 소금 장사를 하는 김부자이다 보니 자연 김씨네 집에는 흔한 것이 콩과 소금이었는데 창고의 그 뒤주마다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마당에다 간이 창고를 더 짓고 콩과 소금을 장만해 두게 되었습니다. 장사에 남달리 미리 비튼 김부자라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려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에 비가 어찌나 내린지 간이 창고에 두었던 콩이 빗물에 젖어 퍼지고 소금이 녹아 흐르면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깍쟁이 김부자는 소금에 전 콩이라도 버리기가 아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련의 부부에게 이런 사건을 줄 대신 그 콩을 먹으라고 했는데 장도련의 부부는 울며 겨자와 먹기였습니다.
0: 네, 김부자의 소행이 너무나도 한심하죠.
1: 네, 같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것처럼 장도련이가 하루 세 끼 콩을 삶아 먹자는 실증이 났습니다.

0: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서 또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주에 가득한 콩이 빗물에 젖다 보니 곰팡이 엮이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장돌이 안에 보관하는 콩이 아까워 밤을 새며 생각해 봤지만 콩을 보관하는 뽀득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돌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콩이 우리들이 양식인데 어찌 썩어버리겠나요? 그 말에 나도 생각 중이요. 그런데 밖에다가 늘어놓고 말린다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그렇겠지만 집 짐승들이 달려들겠지 말이 아니오. 장도리가 긴 한숨을 몰아쉬는 것을 쳐다보던 보배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삶아 먹을 것이니 썩기 전에 삶아서 말리면 어떨까요? 그 말에 어 그게 좋겠소. 그런데 어떻게 말리겠소? 장도리가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1: 네, 말리우자면 방법이 있어야겠죠?
0: 네, 그 말에 보배는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삶은 다음 덩어리를 만들어 말리자요. 그 말에 옳소. 그래도 마누라가 총명하구만. 장도리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을 삶아놓고 보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은 콩을 덩어리로 만들기 위하여 가마에서 식기 전에 호미를 가지고 찧어서 덩어리를 만들었지만 집이 비좁다 보니 보관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도리가 그 덩어리를 어디에다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데 보배가 저 집 천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대들보에다 못을 막 박고 다람에 자요. 그 말에 그럼 내가 나무글상에 올라설 테니 그것을 새끼로 매서 주오. 장도리가 나무글상에 올라서 세다 보배가 새끼를 가지고 삼콩 덩어리를 묶어서 숨겨주었습니다.
1: 네, 좋은 방법을 생각했군요.
0: 네, 처음에는 한낙지 다람에다가 자리를 차지하느라 장도리는 쌈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장도리는 하나를 걸고는 또 매주 말하던 것이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매주 하고 자주 독촉을 했습니다. 장도리의 부부는 그 덩어리를 아예 매주라고 부르면서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그 어음이 이어 후세 사람들이 매주란 말을 매주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장을 담그기 위하여 콩을 삶고 지어서 만든 덩어리에다가 이색적으로 매주란 단어를 만들어줬는지는 몰라도 그날 장도린의 부부는 밤을 새어가면서 일을 마치고 자리에 누워서 대들보에 주렁주렁 달아맨 미소를 보느라니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을 안전하게 보관했으니 말이었습니다.
1: 네, 매주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군요.
0: 예,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대들보에 달아맸던 미소가 뽀얗게 뜯은 것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대로 절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는 장도를 보고 메주를 망치로 깨게 한 다음 토기로 만든 도가니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더워진 날씨에 변질하지 말라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수한 냄새가 거기서 풍겨나온 것이었습니다.
1: 네, 왜서 구수한 냄새가 났을까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달포한 남짓이 외지에 갔던 김부자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장도리네가 살고 있는 사랑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장도리 자네네 집에서 아주 만나는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그 말에 아니 우리 집에는 별로 좋은 것이 없는데요. 장도리는 김부자의 물음에 아니 벙벙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없는 기간에 자네 부부가 몸도 좋아진 걸 보니 꼭 무슨 좋은 것을 먹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비결이 있네. 김부자의 말에 아니 없는데요. 장도리가 무엇이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해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보배가 한 발 나서면서 지난해 가을에 콩이 썩는 것이 아까워서 삶아서 미소를 만들었다가 봄에 거기에다 소금을 넣고 끼니마다 꺼내서 감자도 넣기도 하고 배추를 넣기도 하면서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장도리 아내가 솔직하게 알려주었네요.
0: 네, 그 말을 솔깃해서 듣던 김부사가 그것을 보자고 하느니라 보배가 미소를 담근 독을 열어보였습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김부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옳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에 주인이 무엇이 이것이란 말씀입니까? 장도리와 보배가 의안이 벙벙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부자는 대답하지 않고 시무룩히 웃던 것이 은전 심량을 꺼내놓으면서 독채로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자는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습니다. 한 것은 당시 왕궁에서 이런 내용이 방문을 전국에 내렸던 것입니다.

0: 그것은 나라에서 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 맛이 신통치 않았는데 마리는 장을 만든 자에게 후한 상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김 부자가 상금을 타려고 그러는 거죠.
0: 네, 그래서 김 부자는 장도린의 부부가 미수로 만든 장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지만 자기가 만들 줄은 모르다 보니 부득불 장도린의 부부를 청약하는데 임금은 향기롭고 구수한 장맛을 높이 칭찬하면서 흑색깔이 나는 장의 이름을 그대로 토장이라 달았다고 합니다. 장도린이가 나라의 혜택으로 잘 살게 된 것은 말치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토장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집집마다의 음식상이 거의 다 오르는 조선족의 전통 식료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조선족들이 토장을 만드는 과정이 그대로 인간 이야기로 엮여졌는데요. 그럼 실제로 콩이 장으로 되는 공예 과정과 토장의 종류는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기자에 따르면 인류는 대략 4천여 년 전부터 콩을 재배해왔다고 하고 조선족은 2천여 년 전부터 장이란 그런 류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오늘날 콩으로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장 제조법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장의 종류를 말하면 토장, 된장, 막장, 단복장, 즙장, 생활장, 청태장, 팥장, 청국장, 집장, 두부장, 지레장, 생치장, 비지장, 오누이장 등 40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토장을 된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토장이란 콩으로 만든 것이면서도 간장을 뜨지 않은 것을 말하고 된장은 간장을 뜬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토장과 된장이 함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네, 토장은 민간에서 만들 돈 대로부터 지금은 현대화 공장에서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럼 장을 만드는 부동산 재료들과 장에 들어가는 기타 원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원료들은 어떤 비례에 따라 배합하는지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장은 콩, 밀, 옥수수, 보리, 고구마, 도토리 등으로 담글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응집력이 강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이 제일이랍니다. 장을 담그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10월 혹은 12월에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이듬해 립춘 전에 담근답니다. 100%의 콩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로 담근 장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섞은 비율과 익히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이 44 내지 52%, 단백질이 10% 내지 20%, 기름이 0.5 내지 8%, 당분이 4% 내지 15%, 소금이 8% 내지 16%로 되어 있는데 그 장 속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아미노산, 들린, 리진, 트립토판, 아르기닌, 메티오닌, 플레알라닌, 이로소이신 등과 덱스트린, 포도당 등 수탄화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등이 들어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백질 식료품이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난 식료품으로서 토장은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암 효과, 고혈압 치료 효과,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 간기능 강화 효과 등 우수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1: 네, 토장은 병치료와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좋은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중의학에서는 청국장과 장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콩을 삶아서 짚을 듣고 더운 곳에 둬서 잘 뛴 뒤에 그 곰팡이를 없앤 것을 단두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열병 치료약에 쓰인답니다. 된장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된장은 해독작용을 한답니다. 아침에 된장국을 먹이면 밤사이에 몸 안에 쌓인 그 노폐물이 독소를 씻어내면 피를 막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야채나 버섯, 육류 등에 들어있는 독소를 분해하고 니코틴을 체외로 배출시킨답니다. 민간요법으로 벌에 쏘였을 때나 뱀에게 물렸을 때 된장을 바르는데 이것은 된장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둘째로 효능을 보면 된장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에 걸린 쥐에게 된장을 먹였더니 된장을 먹이지 않은

0: 뒤에 비해 두 배 정도로 생존율 높은 것을 보였습니다. 된장은 항암 효과는 물론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항암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된장의 효능이 참으로 대단하죠. 그

0: 된장은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나이며 섭취한 영양소 모두가 간을 통하여 분배한답니다. 된장은 간 기능 회복과 해독에도 효과가 있으며 간독성 지표인 아미노산 전이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간 기능을 강화시킨답니다. 다섯 번째로는 된장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된장이 갈색 색소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된장이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수용성 및 지용성 갈색 색소가 항산화 활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랍니다. 항산화 물질은 아미노산류와 당류의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이들은 된장 내에 존재하는 지질류의 산화를 막아 된장이 안전한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한답니다. 여섯 번째로는 된장은 노인성 치매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콩속이 레시틴은 뇌 기능 향상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은 기능성 물질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억제하며 노화 및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답니다. 된장에는 발효,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기능이 높아지고 된장 특유의 갈변 현상도 노화 예방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된장이 노화 방지 역할까지 하는군요. 이외에도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0: 네, 일곱 번째로 된장은 소화제 효과로 뛰어나답니다. 고기를 먹은 뒤에 된장국을 먹는 이유는 된장이 소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음식이든 된장과 함께 먹으면 체할 냄새가 없답니다. 된장이 식이소 섬유소가 풍부하여 비만 예방은 물론 변비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장기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기를 든든하게 해주는데 생된장을 물에 타서 마시면 변비를 없애는 데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된장은 골다동증을 예방한답니다. 이소플라본이 유도체는 일명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뼈의 재흡수를 막고 뼈를 형성하여 뇌성이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고 아홉 번째로 된장이 노란 빛깔은 멜라노닌이 든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 당뇨를 개선시킨답니다. 열 번째로 된장 속에는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 번째로 된장은 기미, 주근깨를 제외해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듣고 보니 된장이 참으로 우수하군요.
0: 예, 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을 챙겨주는 물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마음을 살지게 하는 오덕을 갖추고 있답니다. 즉, 맛과 다른 맛과 섞여도 자기 독특한 맛을 잃지 않는 단심, 영혼이 변질하지 않는 항심, 다른 음식과 잘 조화되는 화심,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기름을 제거해주는 불심이라고 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 우리 조선족이 된 자랑인 전통 식료품 된장이 온 세상이 더 멀리 향기를 풍기라고 믿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7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담채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손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연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여 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5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군은 연휴 기간 연변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용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 모아 선물 교환 등 활동에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문시에서는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

0: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체험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해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이색, 슬롯머신 등 종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풍경구에서는 연휴 기간 루게로 관광객 1만 2천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인상 연길, 무형문화재 꽃피네 등 대표적인 공연과 가야금 연주, 물동이 춤 등 특색 가무 공연, 그리고 근혜, 씨름 등 활동이 융번으로 펼쳐진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 연 7만 2천 명이 찾아와 동기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입니다.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여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 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객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1: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 문화주간이 8일 더문시 더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도시에 모여 촬영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화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 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 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전, 백산송수 길상길림 촬영 작품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다녔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문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도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도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도문, 인문도문, 분진도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문화, 민속문화와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도문시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0: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체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 자원고 관리위원 회사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 치료 등 생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 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요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 벗들은 향수원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1: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조치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기능대회와 전국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제조, 디지털기술, 현대봉사, 특색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성과전시, 무형문화재 기예전시공연, 기능대가, 현장교류 등 부대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인재 양성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전시관과 전성기능성과종합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주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0: 강함은 연교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 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당원이 기층에 뿌리 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청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함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치리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는 모식을 도입해 전문 자원과 연결시켜 중위 무료 진료, 무료 심리 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특색 브랜드 청야학교를 만들고 태극권, 바리스타 양성 등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동시에 청원청어 선전강연 플랫폼을 활용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 대신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광장과 주민 가정에서 민족 정책을 선전강연함으로써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0: 스며들겠습니다. 연결시 북상가도 단성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1절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창근 105돌 경축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성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부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렵니다. 기층실에 막힌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 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성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 봉사 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 안전 질서와 주민 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앞으로도 관할구역에 더 많은 역량을 단성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단성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지리까지 어려운 이웃 돕기부터 문화적 역량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리고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터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길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2: 배추.
1: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 화장실 등 부대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 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 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0: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인원 연평균 노임 표준에 따라 우리 주의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정됐습니다.
1: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위에서 조치하는 전주 청소년 표준어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주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0: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 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합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춘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격리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0: 전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1: 국내 조효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전 오를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학생들은 시력 보호에 중시를 돌림으로써 건강한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이미 안경을 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시력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제력이 약한 만큼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은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눈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는요, 책과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엎드리거나 누워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잔에서 책을 보지 말아야 하며 빛이 약한 어두운 곳에서도 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요, 눈과 화면과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임을 30분 정도 한 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반드시 멀리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요, 텔레비전과의 거리를 약 2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본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눈 휴식을 하면 좋습니다. 절대 어두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책상과 의자는 키에 맞춰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하며 책과 눈과의 거리는 30cm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부방의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말아야 하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아야 합니다. 조명등은 왼쪽 위에서 비추게 하여 글을 쓸 때 손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책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본 후에는 약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눈 건강 위해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당뇨병은 환자의 생명과 생활의 질에 영향 주는 걸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발병률이 매우 높은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올바른 식사는 혈당과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합병증의 발생을 막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식사요법만으로도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함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을.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촌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당뇨병은 현대 사회에서 발병률이 매우 높은 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3: 네.
2: 아, 평소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예방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네.
2: 이 영양학적 시간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 이 당뇨병 어떤 질환이라고 봐요, 이거?
3: 네. 이 당뇨병은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 성인들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2023년도의 그 수치를 보면 13.7% 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에서 한 사람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건강에도 아주 이렇게 큰 영향을 갖다 주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진단하려면 사실 아주 쉽게 진단하죠. 병원에 가서 뭐 혈액 검사를 하면
2: 맞아요.
3: 네, 혈액 속에 신체 검사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며 여러분 몇 번 측정해 보면 계속 정상치를 넘어갔다 이러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죠. 그런데 우리 영양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 당뇨병은 단순한 혈당 상승 이런 질환이 아니라 음식물로 섭취한 영양소가 사실은 세포 내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신진대사 경로가 막혔다는 마비된 이런 종합 영양대사 장애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양학적 시각에서는 따라서 여기에 치료 당뇨병의 치료 예방 역시 억지로 이 혈당만 낮추는 이런 질병이 아니라 식사 구성을 바꿔서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고 영양소 활용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이 우리 핵심입니다. 당뇨병 치료 예방하는데 뭐 딱 혈당 어떤 사람들은 뭐 혈당이 6 아래로 갔다 혹은 7이 됐다 혈당만 딱 중시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영양학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모든 걸 이 대사를 신진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분류를 하면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섯 가지가 당뇨병 전 단계,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또 기타 뭐 특이형 당뇨병을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당뇨병 전 단계, 제일 초기에는 당뇨병 전 단계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들은 일단 이렇게 진단받았으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사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 전 단계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그래.
3: 네. 맞아.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은 사실은 그 췌장 세포가 이미 다 망가져.
2: 어허.
3: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이라 하면 뭐 이거 음식 저절로 되는 것이

0: 인슐린을 한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맞아요. 이런 당뇨병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제2형 당뇨병인데 90%가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당뇨병은 사실 우리 인슐린의 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을 많은데 이 인슐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많은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을 못해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되면 우리 췌장세포의 베타세포라고 했는데 이 베타세포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장애되고 그래서 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장애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존재해 가지고 제2형 당뇨병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제2형 당뇨병은 그 식사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제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치료 방침의 수선적인 치료 방안입니다. 약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 그리고 이 식사 관리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이 아주 가장 뭐 첫째로 꼽는 이런 치료 방안이죠.
1: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뭐 이 당뇨병 하게 되면 잘 먹어서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원인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0: 네.
1: 당뇨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로 음식 섭취를 꼽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당뇨병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0: 이 당뇨병과 그 음식과의 관계를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우리 혈액 속의 그 혈당이라 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그 수치를 말하는데 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음식하고 당뇨병과의 그 관계가 아주 이런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1: 그렇죠.
0: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를 보면 제일 처음 단계를 보면 우리 탄수화물의 분해하고 혈당 상승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평소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먹는다 하면 우리가 이 섭취한 음식 중에 탄수화물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위장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이 포도당이 또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 혈액 중에 들어가면 그러면 혈당이 되죠. 그러면 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돼 가지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우리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혈당이 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 안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일단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이 포도당을 세포 내에 끌어들여가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그 흰 쌀밥, 그 맨 입쌀밥 혹은 빵, 뭐 이런 그 정제 탄수 화물 혹은 단순당을 그 단 음료 뭐 이런 단순당을 경상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폭증하죠. 급격히 급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 이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췌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죠. 인슐린은 이 췌장이 계속 이렇게 공작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분비되면 세포들이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 둔해집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세포들은 지쳐서 점점 둔해지죠. 이렇게 아무리 많이 줘도 세포는 뭐 큰 반응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을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 합니다. 인슐린이 많은데 세포는 반응이 없다. 이러면 저항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제2형 당뇨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다음 지속적인 과식과 계속 이렇게 당은 올라가는데 이 과식은 계속하죠. 음식이 맛있고 이러니까 계속 잘 먹게 되고 이래서 지속적인 과식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

0: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중에는 너무 지치게 합니다. 이 베타세포도 뭐 일하다 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그 다음에는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체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2형 당뇨병이 진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하고 당뇨병 관계를 우리 살펴보면 이런 관계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췌장세포가 지쳐서 세포도 지쳐서 그러니까 이 뭐 나중에는 당뇨병은 뭐 처리할 수밖에 없죠.
1: 네. 네. 근년에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변화된 우리의 식탁과 많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 참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당뇨병 특히 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식습관의 급격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학계에서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 식단은 우리 췌장에 아주 극심한 이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식탁 변화를 보면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가 아주 많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1: 예.
0: 예, 밥을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밥을 그 섭취하는 그 량이가 아주 많아요.
1: 많고 맛있게 밥을, 먹고.
0: 예. 활동은 적은데 밥은 참 많이 드시고 빵도 많이 드시고 거기에다가 또 그 디저트 그 단 음식도 지금 많이 섭취하잖아요.
1: 먹고도 또 먹고 싶고.
0: 예. 간식으로 또 먹고.
1: 복음폭식 많이.
0: 예. 주로는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당뇨가 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인슐린은 또 계속 분비되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 췌장이 다 지쳐서 세포도 다 지쳐서 그러니까 뭐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고
1: 일정하게 굶는 것도 그럼 좋겠네요. 이거.
0: 일정하게 굶는 것이 네. 조금 굶으면 일정하게 굶으면 오래 장수한다고
1: 맞아,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너무 배 너무 이렇게 차게 이렇게 하지 말고
1: 위장을 뭐 하루 뭐 이틀 뭐 비운다든가 소량을 드신다든가 뭐 이런
0: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있죠. 하루에 한 끼씩 비운다든가.
1: 네, 맞아요.
0: 네네네. 이것이
1: 좋죠,
0: 지금 예.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지금 그 식이섬유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식이섬유 채소를 섭취하는 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 뭔가 그 YMI를 YMI를 먹는 이런 그런 음식을 보면 채소량이 아주 적고 밥이 많고 고기가 많고 뭐 기름 튀기한 이런 음식들이 많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계속 이렇게 드시는 사람들이 또 이 식이섬유 섭취량도 점점 줄고 그다음 세 번째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고탄수화물 여기에다가 또 고지방 음식 이렇게 결합해서 식사하는 이런 그 현상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액상과당이 많죠. 우리 그 뭐 콜라 음료 혹은 이런 과일즙 이런 음료들을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음료를 마시는 이런 습관. 그러면 이 당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배달 음식에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런 그 음식 습관의 변화에다가 쓰리 또 그 식단 변화와 더불어서 좌식 생활 방식이 지금 점점 유행되고 있죠. 활동량이 점점 적고 다 앉은 자리에서 사업하다 보면 뭐 계속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운동하는 활동 신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이 이 활동하는 이런 그 기회가 점점 적고 우리 식사한 그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흡수한다면 이 포도당을 이거 소모하려면 우리 근육이 움직여야 이 포도당을 소모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안 하면 포도당이 그대로
1: 그렇죠.
0: 그대로 남아있죠.
1: 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요 성인 당뇨병이라든가 뭐 또 성인 고혈압, 성인 고지혈증, 아동 청소년 성장 지연 등 네 가지 질환이 음식 양생 지침을 새로 내왔는데요.

0: 성인 당뇨병 음식 양생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1: 아니, 당뇨병 그 양생 지침은, 식양 지침은 모두 8가지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합리적인 식습관을 양성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칼로리를 적정량 섭취하여 과체중 비만 혹은 저체중을 예방합시다. 세 번째는 주식은 정량으로 하고 통곡물과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품이 혈당 지수가 낮은가? 이것은 뭐 지금 인터넷에도 이런 자료가 많고 하니까 많이 검색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음식들을 당뇨 환자라 하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고 좋고, 그리고 맨 흰쌀밥만, 그 맨 입밥만 드시지 말고 거기에 그 통곡물을 혹은 잡곡 조금씩 섞어서, 막 뭐 맨 통곡물만 드시지 말고 잡곡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체질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시다. 인슐린 민감성이가 당뇨 환자라면 인슐린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당뇨 2형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형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합시다. 이렇게 네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담백하게 하고 술을 절제하여 합병증을 예방 또는 발생 시간을 늦춥시다. 당뇨 환자가 나중에 사망까지 가는 그 원인이 사실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입니다. 예, 이것저것 합병증이 엄중해서 나중에는 사망까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약용식품 원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식양합시다. 이게 약용식품이라 하면 약으로도 쓰고 식품으로도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중약재들도 많고, 예, 식품도 뭐 이런 그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식양을 합시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여 식후 혈당을 안정시킵시다. 혈당이 너무 많이 높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혈당을 온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가 자아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인 영양 상담을 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시다. 이렇게 여덟 가지 이런 식양 원칙을 내놨는데 사실 이대로 다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0: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뭐 예. 것도 참
1: 몇 가지 이렇게 실천해 보면
0: 그렇죠. 예. 시작이 밤이라 그렇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켜서 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요 간식과 음식을 아예 삼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박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이십니까?
1: 아니,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뭐 간식과 그 음료를 무조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간식을 당뇨병으로 하고 간식을 먹지 마라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거기에 핵심은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우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이런 현명한 선택과 조절입니다. 뭐 어떤 음료, 어떤 간식을 먹으면 이 혈당이가 아주 뭐 천천히 오르겠는가 뭐 이런 쪽으로 뭐 고려해서 간식을 좀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를 하면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그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것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지금 너무 많이 하는데, 지나친 식사 억제는 사실 스트레스예요. 예,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지나친 스트레스를 그 유발하고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리해하고 간식을 올바르게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간식 섭취에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식사 직후 간식 섭취를 피하기. 뭐 식사를 금방 다 했는데 이것이 맛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과자 하나 뭐 혹은 뭐 과일 하나 이렇게 식사 직후에

0: 인차 이렇게 간식을 얻으신 것을 피하고 식사한 다음에 2시간, 3시간 후에 이 간식을 섭취하면 진짜 간식이 되죠. 그리고 혈당도 아주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독 탄수화물 섭취를 금식. 뭐 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어떤 분들은 그 떡을 만나면 떡, 아우 이 떡이 맛있네 이래서 맨 떡만 다 드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과자. 과자 하면 맨 과자, 빵. 이런 탄수화물만 있는 이런 그 음식을 맨 이런 음식만 드시지 말고, 이런 음식은 뭐 과자, 떡, 빵 이런 음식을 드실 때 꼭 식이섬유나 고기류 이런 그 단백질이 함유된 이런 음식을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상승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그 원칙은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당뇨 환자라면 더욱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그 이 식품 포장을 보면 무설탕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이 무설탕이란 말이가 그 백설탕을 안 넣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백설탕 대신 다른 설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당춘 그 당 알코올이라는 이런 첨가제도 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에는 뭐 물엿을 열 수도 있고 꿀도 열 수 있고 그 다 설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해서, 그래서 이 성분표를 볼 때 총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봐가지고 이래서 간식을 선택하면 아주 좋겠어요.
1: 이 많이 먹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당뇨병 환자도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만, 이 당뇨병의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사탕과 같은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래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탕 먹으면 내가 이게 당뇨병에 걸리지 않겠는가.
1: 너무 좋아하니까.
0: 네네네.
1: 씹어드리잖아. 과자. 과자.
0: 네, 그래요. 맛있잖아. 네. 그런데 이 사탕을 먹어서 직접 당뇨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1: 영향은 있지만은 직접.
0: 네네네네네. 예, 그 직접 그런 것은 아닌데 건강한 사람이 사탕과 같은 이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고 뭐 반드시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탕 뭐 케이크 초콜릿 이런 맛있는 그 음식들을 이게 다 단순 당질이 너무 많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당질이 많은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많이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정상 사람도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되죠. 췌장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이 혈당을 다 처리하는데, 이렇게 경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 세포가 지치고 인슐린이 너무 많은데 세포는 여기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췌장세포도 나중에는 지쳐서 인슐린은 나는 이제는 더 분비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나중에는 당뇨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직접 당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1: 그래요. 네. 혹시 꿀로 당을 뭐 대체할 수도 있습니까?
0: 아니, 이 꿀에 대해서 저도 그런 문장을 봤습니다.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 꿀은 당뇨 환자들이 꿀을 먹으면 당뇨가 뭐 치료된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은 당뇨 환자가 꿀을 설탕의 그 대체용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권장하지, 영양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꿀 보면 꿀에도 과당이 있고 포도당이 있습니다. 우리 설탕을 보면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고 절반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먹으면 분해돼 가지고 포도당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고 과당도 들어가고 하는데, 꿀에 포함된 그 포도당과 과당은 아예 분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위장도에서 저래 그거 다 단순한 그 단일 분자입니다. 과당, 포도당. 그래서 꿀을 먹으면 사실 이 꿀을 섭취하면 포도당과 이 과당이 아주 쉽게 간으로 섭취, 혈액 속에 섭취돼 있죠. 그래서 이 꿀을 사실은 그렇게 지창 안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이 단맛을 내야 되겠다 하면 지금 당 대체품도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그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마트에 보면 그 알룰로스라는 이 설

0: 마시고 단맛은 설탕보다 더 못한데 혈당을 높이는 이런 현상은 없고 에너지는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꿀로 대체하지 말고. 네.
1: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 중에서도 과일 섭취에도 뭐 신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아니, 당뇨 환자들이 과일 섭취할 때는 참 이거 고려 저거 고려 고려가 많고
1: 가라 뭐 주스로 먹으면 예, 좋다고 했잖아요.
0: 예, 지금 다 주스를 먹으면 아주 빨리 흡수하고 뭐 영양이 좋다더라 이래서 주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무 과일이나 다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먹기 무섭고 저것도 먹기 좀 그렇고 뭐 이래서 아주 고려가 많은데 사실 당뇨병 환자이기에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일에 사실 모든 과일에 당질을 특히 그 과당을 많이 함유해서 우리 당뇨 환자라 하면 종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섭취량도 좀 제한하고 섭취 시기를 어느 때 먹으면 어제 가장 좋겠는가. 그래서 섭취 시기를 절제 지키는 것이 아주 핵심,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의 그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일이 혈당 지수가 낮은가? 뭐 이것은 그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과.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36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키위도 좋고 귤도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루의 그 차수가 빈도가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량을 말하면 한 번에 사과 반 개 정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사과 통 거 큰 걸 하나 다 드시거나 두 개 다 드시거나 이러면 혈당이 더 올라가죠. 혈당 지수가 낮다 해도 혈당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과일 주스 혹은 말린 과일 지금 말린 과일도 많이 파는데 말린 과일 이런 그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리시에 이런 그 단순당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그래서 단맛을 정말 딱 단맛을 이거 뭐 냉채로 무친다 할 때 단맛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 알룰로스를 싸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또 단맛이 나는 그런 그 식재료도 있잖아요. 비망도 좋고 파프리카 뭐 이거 그 무 양파 이런 것이 다 단맛이 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리법 선택에서 튀김 직화구이 어떤 그 음식은 뭐 고기랑 그 뭐 불에 직접 이렇게 굽는 것을
1: 그게 안 좋다잖아요.
0: 예, 안 좋다는데 모두 그걸 뭐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1: 구워 먹고 뭐 예, 튀겨 예. 먹고 뭐 이런 거.
0: 네, 그래. 그걸 즐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1: 맛있긴
0: 네.
1: 맛있어서 참 일이 받기도 먹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튀김 직화구이 그다음 이런 건조리 방식은 가급적 피하고 찜이나 대침 네, 삶기
1: 삶아서 찌는 거 뭐
0: 예, 무치는 거 예, 이런 그 조리법이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서 동시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가 식재료 크기를 가급적이면 좀 크게 뭐 채소를 썰어도 너무 잘게 썰지 말고 네,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하면 소화가 천천히 되잖아요. 너무 잘게 썬다 뭐 그래서 그 과일도 주스를 하지 말고 통째로 그대로 이렇게 씹어 먹는 것이 좋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두 개 문제만 제가 우리 박사님께 네. 여쭤볼래요.
0: 네.
1: 현재 아동과 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성장에도 이롭고 당뇨병 발생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0: 아니 이 아동 당뇨병 환자는 사실 뭐 성인들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 아동 당뇨병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으로서 예방하려면 첫째는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0: 가공식품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간식,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을 제한하고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세 번째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네. 하루 세 끼면 세 끼 딱딱 시간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 체지방 지수를 유지하기. 지금 아동 청소년들 비만이 너무 많아요. 네, 과체중 비만이 많습니다.
1: 이게 뭐 골격도 크고
0: 네, 키도 큰데 네. 어우, 또
1: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보기에는 더 먹어 더 먹어 예, 몸이 약해.
0: 자꾸 이렇게 먹으라 하니까.
1: 예,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래요. 그다음에 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야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그리고 가족과 가족과 교육기관의 그 적극적인 지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로. 문의를 해보겠는데 규칙적이고도 균형 잡힌 식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요 네. 음식 섭취 각비를 주의를 돌려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당뇨병을 예방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당뇨병 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을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잡곡, 채소, 콩류 등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며 그리고 우리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아요. 식사 순서를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나중에 탄수화물 이런 순으로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뭐 새우 이런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빵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는 이런 순으로서 바꾸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뭐 출근 가족들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 휴식을 취해가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영양가가 있고 맛있게 뭐 포근폭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늘 이런 생활을 하다 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0: 아 예, 늘상 경상적이면 안 되고.
1: 그렇죠.
0: 혹시가 단에 한 달에 한 번, 단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뭐 가족에서 모여서 이렇게 많이 드시면
1: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음식이 있다 할 적에는 글탐스레 오늘만 많이 먹어보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0: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면.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올해 건강하게 사시려면 음식을 적당히 보고도 적당히 섭취를 하는 그런 습관.
0: 사실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한다는 것이 가장 오늘만, 힘든 일이에요.
1: 오늘만 많이 먹고 보지 뭐 내일부터 굶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0: 그다음 또 후회하고.
1: 그렇죠. 당뇨병과 식이요법을 둘러싸고 이 모습으로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염전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과 통제 효과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당뇨병과 음식 섭취는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이요법으로는이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요 혈당을 낮추는 데 이롭지만 그릇된 식습관은 혈당을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요 음식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림으로써 합병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열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습을 했거든요.
1: 예.
0: 악보 드려요.
1: 악보 없어서 나와서 낸.
0: 예.
1: 사실은.
0: 네. 있습니다.
1: 있어요. 있어요.
0: 네네. 네. 자, 우리가 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저번에 배웠던 어머니 떡방아 방아 소리도 있고요.
1: 예, 네.
0: 자, 그 노래를 또 저희 애청자분이 한 분이 예전에 본인이 그 떡을 만들어서 팔면서 애들 둘을 공부시켰대요. 그래서 이 떡방아 그 노래를 보니까 너무 감동되어갖고 네. 잘 부르시더라고요.
1: 예.
0: 네. 많은 네. 분들이 참여는 안 하셔도 그래도 그 대표로 네. 네. 참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이런 노래들이 이런 감성을 일으켰다는 네. 네.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1: 그래서 우리 이 프로가 또 애청자분들이 반영이 좋으면 저희들도 좋은 거지.
0: 네. 네. 오늘은
1: 이 노래는 선율은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처리 방면에서 장단을 어떻게 타는가, 네. 우리 연변을 어떻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왕홍청석이었지 않까?
0: 네.
1: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나 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내면서 부르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사 내용에 따라서 박자를 잘 지키면 또한 장단을 잘 타면,
0: 네.
1: 그 처리를 하는 걸 오늘 좀 마무리합시다.
0: 네네. 네.
1: 한번 불러 보지요, 뭐.
2: 예, 그렇죠. 같이 불러.
1: 같이.

예, 잘 부른다. 그 아름다운 우리 연변 네, 이렇게 쑥 빼다가 호불로 뒤에 농연줘야 되지. 아름다운 우리 연변 막 이렇게 잠깐 뜯어놓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연변 딱 잡아준다면은 호불 연 밀지 말고 호불로 쭉 불어들어가면 돼. 아름다운 연변 거기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떠는 거 이렇게 떨면 재미없어요. 연변

이렇게 자, 질기통 이게 새 아침 열어갑시다. 좀 질기게 하세요. 새 아침 열어갑시다. 네, 네 두분이 모여서 창문을 아침에 촥 열면 햇빛이 들어. 새 아침 열어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백에는 장백산이 우리 우미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는 장백의 음은 아예 없지만은 장백 자랑스럽게 장백의 빛나는 아침으로 아침은 좀 찬란하게 아침으로 오세요 출렁임에

다를 다 이래 즐기지. 위에서 또 아예 즐긴다. 다 네. 한 번만 다시. 장백 장백 네 시.

0: 어떻습니까?
1: 아니, 잘하시잖아요. 네,
2: 전번에 우리 제가 이리 성공한데 오선생님이 잘 빼앗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새 장단 잘 타요. 그리고 새 어떻게 하면 찍힌가 소리가 새 뜨지 마세요.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이긴 뭐겠습니까? 호흡이겠죠. 빵샤라에 새 아침 한번 다시 자.
3: 새 아침 열어 갑시다.
2: 예, 네, 호흡을 해야 찍인데 이 노래는 뭐 독창 해보겠습니까?
1: 예? 네? 한 번씩 선생님한테
2: 세 분 먼저 해보세요. 네.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분.
4: 예.
2: 그 노란 마이크 잘 된다는데 중간 쪽으로 더 넣고요. 예.
4: 네.
2: 다 나가긴 나갑니다. 마이크 없어도 여기서 나갑니다. 그렇지. 효과가.
4: 소리 나가는 거죠.

0: 잘 불렀어.
1: 잘하셨어요. 자.
0: 금상각 전문의 아이덴티티 했지.
1: 금상각?
0: 예. 아니 금상각 예, 되는 것 같은데 금상각. 여기 빡빡한 듯 뻔하게 씹는단 말이에요. 금상각. 아, 네, 한번 들어주세요. 금, 그 위치가 관계선데 금, 그냥 금이라니까 아이들. 금상각 슬쩍 삼자를 보세요. 금은 금삼각 이렇게 씹어요. 금삼각 해보세요. 시작.

0: 자.
1: 금상가.
0: 네, 금자 내면 그만. 금상각. 예, 그렇게 하면 돼.
2: 삼각이 이상하게 예. 삼강으로 자꾸 발음을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시게 되잖아.
0: 금상 상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자를 하니까 각자도 각자 그래. 금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금상사암 무죄를 해야 되는데 금상각 문부 각자도 각각 문부 씹어줘야 되는데 한번 다시 금상각 시작. 각자를 아예 했다만 만나가서 예 보세요. 금삼각각 이렇게 시원한 게 없다. 보세요. 들으셔 보세요. 각각 한 다음에 가에 한 대를 금삼각 룬 이렇게 들어가야 돼.
2: 아,
0: 금삼각
2: 이렇게 말해야 돼.
0: 예, 금삼각 금삼각
2: 예, 예.

0: 금창각 잘 알아야 되지.
1: 금창각.
2: 비커 가지 마라.
3: 강조하게 된다 말이죠.
0: 강조하지 마세요. 딱 이게 받침이 있으니까 그 비커 물음이라 금삼각 강각 강각 그냥 어떻게 하다 강각하세요. 바쁘긴 바쁘지 조선어는
1: 금삼각 금삼 마지막 기역 받침을
0: 슬슬
1: 윽윽 악악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앙으로 하시니까
0: 가사가 악 받침대로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음색도 가가진대. 우리 노래에서 어떤 가사는 씹기 바쁘다고 부 옆에 내면 그때 소리 색채가 틀린다. 때로지

0: 문도신 각자를 그대로 씹어서 문도신 금삼각문 각각 하고서를 들어가야 된다. 각자를 씹기시니까 강삼각이래.
1: 삼각이라고 하면은 가사에서 원인이 다른.
0: 그 내가 이 노래 부르기 이 가사를 잘 부르면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금삼각 금삼각눈부신 시작. 금삼각눈부신 그거 악센트 금삼각눈부신 몇 쌍이 하려면 시작.
2: 금삼각눈부신
1: 삼각
0: 먼저 들으세요. 금삼각 눈부신
2: 금삼각 눈부신
0: 강하재
1: 안돼 안되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말로 삼각
0: 삼각
1: 삼각
0: 예 삼각
1: 삼각 이걸 예 먼저 해보세요. 삼각 삼각
0: 하는거 아니에요?
1: 삼각
0: 이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삼각
2: 금삼각
0: 각시 아이씨 보면 강 나온다. 예. 금삼각 눈부신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어쨌든
1: 각각각 이러니까 크게 버리지만 입을
0: 각각라만
1: 상태에서
0: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어떤 관계 깍깍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그렇지 그래야 각이 나오지. 그거 힘들게 하지만 금삼각 눈부신 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예, 예 비슷한데 비슷한데 아,
3: 자르게
0: 이 노래 뭐 한 번만 다 같이 불러. 금삼각 잘하시. 금삼각시 다시 한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0: 조금만 거기 깍깍 하네. 금삼각 눈깍 살라 시작. 금

그래야 가급자 나오는데 어떤 분들 또 틀린다. 그렇게 그런 가급인데 가급 집어줘야 된대. 한 번만 이 절만 하기 쉬어요. 한번 가서 후렴하고 아침에 열어갑시다만 합시다.

0: 다 잘했어. 허블로 다 이러면 이게 관도도 커지고 예. 다 예. 상 김상
1: 김상각
0: 금상각이 이제 예. 안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삼각 눈득각 눈부 눈자를 금삼각 눈부신 예.
2: 강.
0: 다시 한 번만 다시 그냥 편안하게 이게 힘들어 하지 말아. 금 시작.
3: 금삼각 눈부신
0: 이 노래 다 됐는데 어찌였을까? 방아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2: 방아 소리.
0: 시간 돼요?
2: 네.
0: 아주 또 15분이나 10분이나 있습니다. 방아 소리도 뭔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잘할 것 같아요. 쿵쿵. 장바 소리 잘 들으세요.

0: 그러니까
1: 예. 괜찮아. 아, 이 노래는 너무 잘 부르시잖아요.
0: 그 다음에 네. 1절에
2: 맞아.
0: 그뭐 방아 뭐 좀 조금 크게 통을 가지고 방아가 이마에 실렸다. 그럼 예, 호흡도 금지어라 방아야 이렇게 돼야 되지. 금지어라 방아야. 그다음에 예.

0: 예, 이래면서 저희가 듣기 좋던데.
1: 한번 다시 해보겠죠. 이제 처음 한 게 이마 했어.
0: 처음 연합부터 했지. 제가 해야 되니까.
2: 예.
0: 한 번만 네. 더 해봅시다. 그럼 1, 2,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후렴 잊지 마세요. 두 번 한번 궁금해. 예.

0: 잘하시네요.
1: 이 두 곡은 예. 제일 이때까지 배운 데서 제일 무난하게. 와상 잘했습니다. 네. 가사 간단해 그리고 예. 장단이 좀 네. 잘 먹어요. 예?
0: 네네. 금상각만 금상강만 안 하시고
1: 금삼각 눈부신 이렇게 되면 됩니다.
0: 네. 삼각강
1: 금삼각 눈부신 각각
0: 네. 마지막에 기억 받침만 해주시면 네, 각이 돼요.
1: 이게 강 각 해야 된다. 각. 예, 우리 조선 언어는 그 비포인만 해가지고 이태어는 아, 예, 이, 어, 오 밖에 없는데 다 외인인데 근데 우리는 비포인 각, 을, 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노래 부르기 바쁜데 깨도 씹어야 된대. 금삼각 눈도 각 뒤에 각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 각 자리 나온다. 금삼각 눈도 이제 대담하게 씹으셔. 각, 각. 그러면 음악 해야지.
0: 근데 장단이 앞에 앞부분만 강조해야 되는데 네. 여긴 지금 거꾸로 돼서 네. 금삼각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지. 원래는 네. 일단 금삼각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각자 씹어라 간다. 금삼각 눈도 이러면 되지. 이제 나는 그 강도라는 말을 앞에만 금삼각 눈도시다.
2: 금삼각 눈도시다. 네,
1: 되지. 되지. 양방을 각 해라 말도.
0: 네. 각 삼각을 오늘 또.
1: 삼각.
0: 네. 그 삼각은 좀
1: 바쁘다.
0: 야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1: 네. 네. 딱 됐습니다. 시간.
0: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방아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미잔이었습니다. 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0번째 시간입니다.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1: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 한 시간은 좋게 걸릴까요?
1: 네, 그 정도는 걸릴 겁니다.
0: 뱃사공들이 너도나도 말했다.
1: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물살이 세니까 그렇죠.
0: 돌보 사나이가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1: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먼저 상류에는 물방앗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수로로 건너야 맞은편 나루터에 탈 수가 있지요. 건너가서는 또 배를 끌고 한참 물로 올라가야 이쪽 나루터에 맞춰서 올 수가 있습니다.
0: 모태똥은 미간을 찡그리고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이윽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안순장 뒤에 있는 둥그런 산을 가리키며 물었다.
1: 저 산이 영반산입니까?
2: 맞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0: 그 산은 별로 특별한 데도 없고 높지도 않았다.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하지만 산비탈에는 봉긋하게 솟은 무덤이 많았다.
1: 저긴 왜 저렇게 무덤이 많습니까?
2: 태평군의 무덤이죠.
1: 만사를 내려올 때도 무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태평군의 무덤입니까?
2: 그렇지요. 태평군이 여기서 만 명 넘게 죽었는 걸요.
0: 덜보 사나이가 또 끼어들었다.
1: 심하구나. 대수보에 가보면은 거기도 무덤이 엄청 많아요. 대수보에서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밤이 깊을 때는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2: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정말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밤이 되면은 울면서 복수해다 복수해다 하고 소리를 친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쯤 류백성이 안손 장거리를 가로질러 오더니 경례를 했다.
3: 모두석 동지, 왜 여기 있습니까?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다들 이 강을 사납다고 하기에 한번 보고 싶어서요.
0: 모태똥이 류백성을 보면서 말했다.
4: 백성, 금사강에서도 배를 뺏어오더니 여기에서도 배를 얻었군. 무슨 도깨비 같은 수를 쓴 겁니까?
0: 류백성은 안경 뒤로 외눈을 숨벅이면서 개면적에 웃었다.
3: 적 영장이 배를 한 척 보내줬지요. 그야말로 귀신이 놀랄 일입니다.
0: 모태똥은 뇌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었다. 노백성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며 어제 전투를 보고했다. 그들은 강기슭을 떠나 안순 장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1: 지금 얼마나 건너갔지?
0: 모태똥이 걸으면서 물었다.
3: 배가 너무 작아서 한 마리 40명밖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0: 노백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3: 이제 겨우 한계탄이 건너갔습니다.
1: 배를 더 얻을 수는 없습니까?
3: 하루에 두 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작답니다.
1: 그래요. 두 척 가지고는 안 될 일이죠.
0: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4: 검사강에서는 더 큰 배로도 꼬박 이래가 걸렸어요. 이대로라면은 아마

한 달은 쉬리 걸릴 겁니다. 백성 설악의 53사가 사흘 전에 회리까지 쫓아왔어요. 며칠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청사령하고 조례 동제도 너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석달계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했던 굳은 얼굴로 느릿느릿 곱씹었다. 그렇습니다. 노백승도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또 비가 오려는가 봅니다. 다리는 전혀 놓을 수 없단 말이죠. 못했던 고개를 들고 하늘과 산마루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시험삼아 해보았는데 뗏목을 띄우자마자 휩쓸려 가더군요. 노정교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백승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못했던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노정교를 빼앗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아주 특이한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흑옹이 걸린 몇 가닥 쇠발줄 위에 널판자를 놓은 거랍니다. 여기에서 320리나 떨어져 있지요. 그래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라야 해요. 그러고 나서 모태똥이 덧붙이었다. 내 생각에는 노정교 쪽으로도 적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지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오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들이 지키고 어렵겠지요. 류백승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손장거리 밖에서 모태똥은 천천히 걸으면서 류백승한테로 다가서며 말했다. 백성이 지금도 걱정이 크지만 요 며칠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봤어요. 대도하를 건너지 못한다면 애도라 서강으로 가더라도 석달계 꼴이 나서는 안 되지요. 노백승은 반짝거리는 모태똥의 그 눈빛에서 고집스럽고 승리를 갈망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앞에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선두부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멀리에서부터 주덕, 주례 등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몰아치는 밤, 붉은 용이 높은 산, 골짜기와 경로 사이를 날아야고 있었다. 그야말로 벅차고 멋진 중국 혁명의 화폭이다.

공군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열고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강을 끼고 올라가서 로종교를 빼앗기로 결정하였다. 한 갈래는 류백성과 서병진이 홍근 일사와 간부탄을 이끌고 안순장에서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 북상을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림표가 홍군 이사와 1군단 군단 주의부 그리고 5군단을 이끌고 서쪽 기슭으로 북상하는 것이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그 뒤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안순장에서 로종교까지 320리나 되는 거리를 사흘 안에 가야 하였다. 대도와 서쪽 기색을 따라 북상을 하는 선두부대는 홍군 사판이었다. 1926년 5월 엽정이 이 판의 판장을 맡았다. 1차 국공 합작 시기 이 판은 독립판이라고 불리우는

전투로 독립한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团은 남창봉기와 상남폭동에 참가한 뒤에 주덕과 진희를 따라 정강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소베트를 지키느라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대의 전투력은 날로 강해지었다. 지금 이 부대의 团장은 27살에 난 왕계상이다. 그는 강서 익양 사람인데 방지민이 이끄는 부대에 있다가 사탄으로 왔다. 겉보기에는 마르고 작아 수수해 보였지만은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전투를 할 때면은 놀랍도록 침착하였다. 게다가 벌써 사장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놓이었다. 정치비원 양성문은 올해 21살인데 마르고 큰 키에 생김새가 아주 준수했다. 복군 장정중학에서 공부를 할 때 집이 가난했는데 공산당원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뒤 폭동에 참가하였고 모태동과 주독이 복군 서부에 왔을 때 홍군에 들어왔다. 양성문은 1933년에 벌써 판 정치위원을 맡았다. 그는 생기고 활발해서 어느 부대에 가든 열정이 좋았다. 작전뿐만 아니라 바리잡기 시합이나 물깃기 시합, 마당을 쓸기 시합 같은 자잘한 겨루기에서도 다른 부대에 뒤지지 않으려 하였다.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라 사탄하고도 团장 왕계상하고도 제법 손이 잘 맞았다. 안순장에서 노종교까지 대도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강양쪽은 모두 아스란히 높은 산이고 구불구불한 오솔길만이 끝없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행군을 하면서 졸다가는 언제 강에 떨어져 고기밥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행군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도중에 두 번 전투를 하고서도 80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튿날 동틀 무렵 대호가 몇 리도 못 갔을 때 가라말 한 필이 뒤에서 바람처럼 달려왔다. 군주의부 통신원이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문서를 건넸다. 군장 이름표와 정치비원이 서명한 긴급 명령문이었다. 군위에서 좌로군은 29일까지 로종교를 탈취하라는 전부를 보내왔다. 당신들은 최고 속도의 행군력과 단호하고 기동적인 수단으로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마지막에 몇 마디 격려의 말이 있었다. 당신들은 전선의 영웅이며 홍군들의 본보기이다.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리라 믿는다. 양상문은 문서를 团장에게 넘겨주었다. 왕계상은 그걸 보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그는 가방에서 지도를 찾으며 말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29일입니다. 시간은 하루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고작 하룻밤 하루낮이죠. 양상무가 대답했다. 왕계상의 여인 얼굴에는 쓴 웃음이 떠올랐다. 도주를 습격하면서 하루에 160리를 걸었다는 게 최고 속도여서. 양성무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물론 대단히 힘들겠죠. 하지만 왕동지, 이건 명령이 아닙니까? 부대는 걸음을 다그치었다. 양성문은 부대를 멈춰 세우고 명령을 전달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정치부 전사들을 각 연으로 보내 행군을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군사위원회 명령에 쫓아 밤낮으로 240리를 걸어 내일 새벽 6시까지 로종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사들은 더 속도를 내 힘차게 걸었다. 양성무가 그 모습을 얼마쯤 바라보다가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소년 호위병 백동무가 달려와서 물었다. 정치원 동지?

무슨 이름입니까? 별일 아닙니다. 걷고 싶어서 그래요. 걷다니요? 안 됩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요. 호위병은 양성무가 고집을 부리자 판장에게 달려갔다. 왕계상에 물었다. 양동지, 왜 이러는 겁니까? 모두들 신나게 걸어가는데 나도 다림 좀 길러야죠. 구터리로 되겠어요? 걱정 말아요. 양성무는 곱비를 호위병에게 넘기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오전에는 별탈이 없었다. 오후에 높은 산 하나를 넘는데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부대가 멈추었었다. 왕계상과 양성무가 앞으로 달려갔다. 왕동지, 어쩔 겁니까? 양성무가 왕계상을 보며 물었다. 이 산은 오솔길 하라만 산 꼭대기로 통했는데 오른쪽은 절벽이고 왼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공격합시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한 겹안이면 족합니다. 왕계상이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둘러선 사람들이 믿음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자 왕계상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 저 안개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과연 안개가 가까이 선 나무도 안 보일 만큼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될 것 같군요. 양성무가 말했다. 전사들은 총칼을 꽂고 수류탄을 넉넉히 챙겨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20분 좀 지나자 산 꼭대기에서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었다. 나팔을 보세요. 어서 나팔로 응원해줘야 합니다. 양성무가 뛰면서 소리를 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으로 치어 올라갔다.

전투는 금방 끝났다. 적은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사들은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두 시간이나 허비하고 말았다. 날이 저물었다. 10리쯤 가자 행군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누구 배에선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만 들려왔다. 왕계상이 양성무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양동지,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고 사람이고 몹시 지친 것 같아요. 양성무는 난처한 얼굴로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110리를 더 가야 합니다. 밤길이라 걷는 게 더 힘든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해먹다 보게 되면 2시간은 늦어질 겁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전에 달 수 없을 거예요. 단장 동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왕계상이 대꾸가 없자 양성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좀 더 버텨봅시다. 누구나 쌀은 있으니 몇 줌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세요. 왕계상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쌀 주머니에서 생쌀이라도 꺼내 먹었다. 그러고 나니 힘이 나고 걸음도 빨라졌다.

단편 소설 대장정 7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대 활동이가 우리 월초면이 월초면 아주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저 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근데 많이 쌌다가 내데 맞지 않으면 어쩔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곽 싸도 한 곽을 드리고 네 곽 싸면 세 곽을 드립니다. 월 초만 우대 활동합니다. 때문에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말에는 보통 큰 우대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월 초에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기사도 우대받을 수 있는 활동 이용하셔서 써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0: 이 동화 이 제약공장에서 만든 산둥둥어 어조 제약공장이라는 거는 굳이 말씀하더라도 우리 큰 제약공장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큰 제약공장 하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약 관리가 엄합니다. 특히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녹용하면 녹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 제일 좋은 녹용으로 넣고 홍삼하면은 홍삼도 그렇습니다. 그 질량이 아주 그 차이가 많죠. 그 외에도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조인. 산조인도 우리 이 왕상으로도 싸보면 가격이 엄청 뭐 차가 많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런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은 이 질량을 보존하는 게 제일 그 생명입니다. 만약에 약이 나가서 부작용이 난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하면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이 질량을 보존하는데 아주 그 중점을 두죠. 이래서 산동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고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큰 기업의 제약공장입니다. 그래서 건네보시 환원을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화 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네보시 환원은 처음으로 이 방송에서 소개드립니다. 아마 여지껏 방송한 가운데서 이렇게 뚱어 어조제약공장의 약을 소개드린 데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질량 효능 효과를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 지금 MRI를 한다거나 CT를 한다거나 이 머리를 한두 번씩 검사해본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늙음하게 들어서면서 내가 이게 중풍이 오지 않을까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머리를 많이 찍어보죠.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막혔다는 분들도 있고 머리 혈관들이 막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바이스 빙변 하얀 점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노바이스 빙변 60대 이상 들어서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무슨 병인가? 머리에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영상학으로는 그 MRI나 CT나 여기에서는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이래서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하는데 기실 모세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제일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완전히 중풍이 와서 펜탄이 왔다는 거는 우리 큰 혈관이 막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노바이스 빙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고 지그재길로 이렇게 좀 비틀댄다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게 우리 그 치매나 중풍 초기 진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늙어서 그렇겠지 뭐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림상에서는 여기에 크게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봤대서 석약이 좀 있고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머리 혈관을 통하고 머리 혈액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노바이스 빙변이든 치매든 뇌경색이든 생기는 원인이가 머리에서 생기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 와서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어째 침전이 이렇게 머리에 와서 많이 생기는가 보면은 머리는 대뇌는 그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피를 수혈을 하고 혈액이 20%가 우리 몸의 20% 혈액이 머리에 올라갑니다. 머리에는 이렇게 많은 혈액을 수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그 대뇌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신진대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대뇌 2%밖에 안 되는 대뇌가 20%나 되는 피를 수혈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대뇌에서 생기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그 쓰레기가 바로 이런 나쁜 단백질이 침전이죠. 이래서 이런 쓰레기를 빨리 배출해버려야 됩니다. 배출하는 것이 우리 제일 그 중요한 건 혈액순환하고 뇌수입니다. 뇌수가 순환하면서 뇌수는 순환한다 했습니다. 예. 뇌수는 척수를 통해서 골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그 뇌수가 빨리 순환하고 혈액이 많이 깨끗한 혈액이 순환하고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해줘야 되죠. 그러자면은 거기에 상응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건뇌보시화 그것도 뚱어의저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화는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1: 네.
0: 그거 보면 알깁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2: 저는 건뇌보신화를 좀 먹고 소리야. 이 기억력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 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무거운 쌓아놓고는 집안에다가 오다 날리지 말았어. 구석 비비고 그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경도도 없을까네. 뭐냐 귀에서 소리도 어떻게 그리 나올까? 귀에서 소리 나지 저녁에 잡으려면 마요지. 그다음에 난 또 허리 다리도 세게 아프다. 그나 허리 다리 아프고서 발바닥이가 해가 병원에 가서 뭐 체인도 해보고 안무도 해보고 무슨 신부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 이게 이거 먹는다는 지금 허리 다리가 아프고 모르겠는데.
0: 맞습니다. 복합병은 따라서 맞아준다 이야기입니다.
2: 글쎄 말인데 그러니까 나 허리 다리 아파서 몇 년을 얼마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복합병에 대한 것까지도 주를 한데 이거 먹고서 요즘에 허리 다리 아예 아프지 그냥 요수감이 살짝 미리 저리고 그리고 이게 다 써늘로 이 사람 만약에 써늘로 그런 거 장소가 싫어한다. 그래서 네. 아무리 이야기 써니고 이리 좋은 거 들었는데
0: 그래서 원인 그 효능에다 밝혔습니다. 고가병에 쓰라고. 예.
2: 아, 그치,
0: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 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거 바로 우리 콩팥하고 관계되고 간하고 관계되고 비장하고 관계되는데 이 약이 그걸 다 치료하고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소화계통 질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다 좋아지면 대뇌세포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2: 혹시 요즘에 또 나 위염 나빴는데 위도 좋아졌어요. 요즘에 위가 살짝 그냥 아프고서 쓰리고 사기 구등살 지금 이거 먹으면 생각도 못했는데 구등살을 좋아지고 밥을 여기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약은 정말 그 제약 공장이 원래 그 어제 저의 공장이라
0: 이름이
2: 예, 이름 있는 공장에서 나왔길래 야 이런 약 먹어 이런 약 먹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이놈의 효과가 없거나 다리 아파 그리고 하더라도 약을 먹고서 나 계속 먹길래서 어르신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얼마가?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이요?
1: 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학도리에 큰 걸 해서 만든 이야기가 건뇌보신환입니다. 아마 이 60대 이상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고 진단 나오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빵块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지에 빵块이 있다. 빵块도 그렇습니다. 경동맥이, 네. 경동맥이 이렇게 빵块이 있다고 우리 그 도플러 차이처에서 진단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대뇌 혈관이나 보이지 않는 관상동맥이나 이게 다 더 심합니다. 한 3배, 5배 더 심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이모가 지금 이번에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김에 치토란다. 그래서 내 이 방송을 듣고 소리 그 이 약을 건뇌보신화는 지금 어떤 반년 썼습니다. 그런데 정신 상태가 아주 좋아지는 게 알린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얼반에서 누이 간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게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얘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미만 자꾸 한다. 이 중요한다. 이상한다. 자꾸 그것도 바깥으로만 나가다고 자꾸 애를 쓴다. 문을 그렇게 채워놔도 자꾸 나가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 증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래 왜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 자기 물건이 있으면 누구를 자꾸 의심하고 용구랜다. 돈이라도 어디다 놓으면 자기 남이 자꾸 가져갔다 용 있으면 굉장히 구중에 그런 사람.

0: 야, 용이 이하고 수준 중간에서 정말 좋다며 제일 선택을 용 잘했습니다. 그래, 이 약이 지금 두 각 싸도 두 각 주가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래, 두 각에 한 각, 네 각에 세 각입니다. 예.
0: 아, 네 각에 세 각. 그래, 놓고 용 좋지. 그래, 이번에 저 활동이 좋을 때 이 약을 아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좀 많이 써겠다. 예. 그래, 오늘 배달 받자. 그래, 전화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건예보시와 쓰다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효능도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압니다. 예. 약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 팔고 써서 효과를 봐야 되죠. 예. 자꾸 그 무서워서 뭐 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저런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 되고 그거는 걱정 마시오. 이 약이 그런 약이 부작용을 없이는 성분 것은 음기면 음기, 양기면 양기, 요거 딱 평형 잡아주기 때문에 입이 마른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건네 보신화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네.
3: 네,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저도 이렇게 전화제 이렇게 민감 자주 소변이 잦아서 소변 볼러 자꾸 다닌단 말입니다.
1: 네.
3: 네. 그리고 이 소화도 아이 되고, 예. 그리고 이 뭔가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예, 정신이 안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것도 예. 바쁜다.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3: 네.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자꾸만 어지럼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1: 네.
3: 예. 예, 그런데 이 건예보신환을 복용한 다음에 숱한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건예보신환을 복용한 다음에 이 머리가 이렇게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맑아지고
3: 살것같습니 예. 예. 그리고 이 소화도 예, 잘 되고 괜찮다.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3: 소화되는 것도. 예, 그다음에 소변 차수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전에 다섯 번, 여섯 번 댕기던 게 지금 것도 한 두 번이나 다닙니다.
1: 예.
3: 예. 그래 나니 건네보신화는 확실히 이 뭔가 뭐 특히 이 심내혈관에도 좋고 위도 좋고 그다음에 이 쓰는 거 한 대도 용 좋다고 봅니다.
1: 네, 원래 이 효능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이 눈이 네. 부옇게 안 보이고 심물란 네. 심지에 계속 심장이 두근다 그 누군데 쫓긴 것 같거나 알레니 살레니 또보 방탄에 이거 다 심지라고 하는데 이런 심장 때문에 쓰라고 똑똑히 썼습니다.
3: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언니도 또 싸였단다.
1: 네, 네.
3: 우리 언니도 내 좋다가 가투리 네. 여러 가지 병 치료한데 최고라고 언니도 같이 건네어 보신환 싸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두 형제가 사자고 그랬다.
1: 예, 열곽 싸면 네. 열곽 드리고 네곽 싸도 세곽 드리고 예, 그대로 네. 씁니다. 예.
3: 네. 또 언니하고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신화 우리 강의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십몇 년을 강의했습니다. 이 건강강의만 방송에서 많은 약을 설명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 이렇게 황제가 직접적으로 썼다고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년도라고 딱 기록되어 있느냐 모두 이 약을 발견해서 뭐 이 약도 황제 써서 저 약도 황제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약은 딱 역사적으로 이렇게 재료가 나와 있는 약입니다. 근주구 황제 1771년도 이 쭉 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또 제약공장 우리 믿어줘야 되죠. 예? 또 제약공장이 믿을 만한 제약공장인가 이거 꼭 따져야 됩니다. 뭐 설명서에도 나는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들어갔다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먹어봐도 효과는 별로란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 제약공장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공장이 우리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 그 다음에 올해 이 산동 동화학교공장 하면은 그 약재 질량을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는 아주 이름 있는 믿을만한 제약공장입니다. 요즘에 이게 오늘부터 하는 우대 활동은 우리 적게 네곽 사도 세곽 두곽에 한곽 드리지 않습니까? 열곽에 열곽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3: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부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3: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렇게 맥이 그래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치 있다는 거.
2: 네.
3: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단 거라는데 시작을 해요.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 그러면
2: 네.

0: 이러니까니 밥이 막 그냥 자칫하게 한 달 두 달 먹으면 막 밥 마셔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잖아.
1: 예.
0: 그럼 벌써 아이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범색 기다만
1: 예.
0: 그래고 어디 맥이 없는 거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떤
1: 예.
0: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어쨌든 내 마음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아줌마 이거 단길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1: 예. 거였다만
0: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야기를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1: 예, 치료 잘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곰팡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도
3: 맞지.
4: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으면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3: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
4: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받아서 너는 지금 하도씩 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면 썼으면 내 동생이지.
3: 네,
4: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니까
3: 그
4: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에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배달 받다 그랬잖아 드린다. 오늘 좋습니다.
3: 예,
4: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받아야지.
3: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4: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4: 아, 5012797번.
2: 네,
4: 예, 감사합니다.
3: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팡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곰팡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곰팡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

1001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약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팔꽃은 생명이 강인함과 순간의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아래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정도 아래 56개 민족은 조국이 대가정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근 작사, 령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을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 태옥 작사 리경등 작곡의 그 대품을 황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귀중한 고향 연변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아래에 주덕진 작사 방화자 곡의 금산 은산 내 고향 연변을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Check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과 몸을 채우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지만 충분한 휴식 없으면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깊은 휴식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도 좋은 휴식이 되는 거죠.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전입니다. 스스로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되겠죠.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이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산서성의 태원시입니다. 태원시는 산서성 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서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전체 지세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난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무더우며 봄과 가을은 비교적 짧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고 강수량은 적으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죠. 이것을 진 문화의 근원이자 산과 물이 어우러진 오랜 고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태원의 명소들과 현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원 여행의 첫 번째 코스로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진사입니다. 대원 관광의 진수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무려 1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간직한 명소인데요. 진사 안에는 진사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사 박물관은 승영루 서남쪽에 위치한 남향의 청나라 시대 사업은 건축물인데요. 기념관 안은 길이 사통팔달 이어지고 복도식 전시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품들과 눈부신 채색화들이 어우러져서 고즈넉하고 깊은 운치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또 진사 구역 안에는 진계소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명나라 시대에 저명한 대신 왕경의 개인 사택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청나라 건축 양식에 맞춰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운치를 더해주고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진사 풍경과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고즈넉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천연 문화의 숨결을 느끼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둘러볼 곳은 영화 만강홍 촬영지로 큰 인기를 얻은 대원 고성입니다.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이곳은 진양 고성의 2,500여 년에 걸친 문화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성을 두고 푸른 기와에 천년의 넋이 깃들어 있고 기둥과 그림에는 곤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과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옛 거리를 거닐며 다채로운 거리 공연도 감상하고 고풍스러운 고성만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습니다.

네, 태원 고성의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는요, 웅장한 성벽입니다. 동서 길이 약 1120m, 남북 너비는 670에서 740m. 전체 성벽의 총 길이는 3732m에 달합니다. 동남쪽 성벽 위에는 팔각 형태의 교성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녹색 삼석조로 만들어졌고 성곽 바깥은 해자로 둘러싸여 완벽한 고대 군사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 내부 지세는 서쪽과 북쪽이 높고 동쪽 남쪽은 낮으며 가장 낮은 동남쪽 구역에는 금우호가 자리 잡고 있어 풍경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고성 중심에는 십자거리가 펼쳐져 있는데요. 동서남북 네 개의 큰 거리가 고성 중심에서 만나며 동서 길이는 약 1100m, 남북 너비는 약 700m이고 173채의 건물과 255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10가지가 넘는 업종이 모여 있습니다. 남쪽 거리는 무형문화유산 혁신관, 박물관, 전시관이 위주이고 북쪽 거리는 산서성 특색 음식점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동쪽 거리는 문묘, 진사댁, 천화문 등 역사 문화 명소가 자리를 하고 있고 서쪽 거리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 좋은 거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차 없이 천천히 걸으면서 골목골목 구경하기 딱 좋은 보행자 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여행지는 몽산 석불입니다. 몽산 석불은 낙산대불의 버금가는 거대한 석각 불상으로 개화사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과 물의 풍경을 즐기며 편안하게 등산하기 좋은 명소인데요. 이 산 꼭대기에 올라 고대한 대불의 모습을 마주하면 그 위엄 있는 자태에 감탄하게 된답니다. 자연과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자연을 더욱 깊이 느끼고 싶다면 태원식물원도 추천해 드립니다. 태원식물원은 크게 온실구역, 자연과학관, 분재박물관 세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식물원 안에는 무려 3천여 종의 식물과 50여 종의 야경식물 자원이 보존되어 있고 산서성의 과학연구, 과학교육, 원예관람, 문화관광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식물원입니다. 분재관은 2층 건축물로 꾸며져 있는데 1층에는 기석과 산석 분재를 전시하고 2층에는 나무 뿌리 분재, 다육식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병풍과 난간으로 공간을 나눠 아기자기하게 분재와 기석을 전시해 색다른 정원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식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나비 정원입니다. 나비 정원은 나비 서식 공간, 표본 전시 공간, DIY 표본 제작 체험 공간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 4계절 내내 살아있는 나비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만날 수 있는 나비 종류만 1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국내에서 사육 가능한 중대형 나비들이며 계절마다 약 50여 종의 나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수공 표본 제작 도구와 실험실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체험 여행을 하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살아있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풍경을 보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470평방미터이고 온실 식물 전시 구역이 화훼 대마 관광지 전시 구역이랑 식충 식물 전시 구역, 정품 화훼 전시 구역, 현존 식물 전시 구역 다섯 개 구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무장의 녹색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요. 열대 화초, 양치 식물, 음생 식물이 가득 펼쳐져 눈이 즐거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생 식물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종 보호, 과학 연구, 홍보 전시가 결합된 경관 온실로 아메리카 사막 식물 구역, 아프리카 사막 식물 구역, 오스트랄리아 사막 식물 구역, 정품 사막 식물 진열대 네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 각 대륙의 희귀한 사막 식물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각 사막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요. 태원 식물원 한 곳에서 세계 각지의 신기하고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행 일정에 꼭 포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한 뒤에는 쌍탑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온 쌍탑 공원은 태원을 상징하는 독특한 고찰이자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입니다. 공원 안에는 산과 연못, 정자가 어우러져 있고 푸르른 소나무와 측빙나무가 가득하며 고색 창렬한 정자와 루각 사이로 쌍탑 사원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원 자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쌍탑 사원은 별도 입장권을 구매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행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쉬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휴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원의 번화한 거리를 보고 싶다면 정루 거리를 방문해 보세요. 거리 이름 그대로 정루가 자리한 유명한 상가 거리로 민국시대 양식이 살아있는 오랜 거리입니다. 중국식과 서양식이 결합된 민국시대 건축물들과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서 있어서 옛 정취가 가득하죠. 특히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켜진 종로거리의 야경은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역사와 풍경을 둘러봤으니 이제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태원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화탕입니다. 양고기의 황기, 연근뿌리 등 8가지 약재를 넣고 천천히 푹 고아서 만드는데요. 새벽 6시가 되면 태원 현지 주민들이 보온병을 들고 이 맛을 보러 서두를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거품마저 구수한 약재 향이 풍기는 청화탕은 태원 현지 빵과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이루고 있고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태원 특유의 보양 음식이라고 합니다. 국물의 향기만 맡아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다음은 양 내장탕입니다. 양뼈를 약 8시간 동안 푹 고아 크림처럼 뽀얗게 우려낸 국물에 특제 고추 기름을 넣고 갓 구워 바삭한 전병을 곁들여 먹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설탕, 식초, 완자를 함께 곁들여 내놓기도 하는데요. 뜨끈한 양탕 한 그릇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원 여행 가면 꼭 맛봐야 할 아침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기 완자도 현지의 인기 메뉴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기 완자에 산자와 진피의 향이 담긴 새콤 달콤한 소스를 얹어 먹는데요. 기장떡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대원 사람들이

들겨먹는 조합으로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특별한 식당들은 민국시대 진상저택 형태로 꾸며져 있어 식사하는 동안 진국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준답니다.

메밀묵도 빼놓을 수 없는 향토 음식인데요. 메밀 반죽을 쪄서 얇게 썬 뒤 양념고기, 오이채, 고추기름을 넣고 버무려 먹는 음식으로 현지 사람들의 추억의 맛이라고 불린답니다. 우리 연변의 메밀묵과 맛과 식감을 비교하면서 음미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요?

돼지 등심 볶음 또한 태원의 별미인데요. 돼지 등심을 기름에 볶은 뒤 목이버섯, 죽순을 넣고 산소성 특유의 식초 양념으로 볶아 새콤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양고기 만두도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양고기 소의 팔을 넣어 잡내를 내고 만두피는 잡내를 잡고 만두피는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팔보차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산서 사람들의 특별한 식습관이니까요. 여행 가시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떠난 태원 여행, 천년 역사부터 웅장한 태원 고성, 몽산 석불, 식물원의 아름다운 자연 등 다채로운 명소들을 둘러보고 현지만의 따뜻하고 독특한 음식들도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배터리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충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에너지를 가득 채운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에너지가 충만해지겠죠.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황혼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아마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동해 작사, 김미란 작곡의 최춘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많은 주부들이요. 아,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율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데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제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조식을 통곡물로 바꾸면은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쌀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료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에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 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천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료는요, 30: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 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이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승무원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둘째로, 저는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 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은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을 해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키위 등의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갈매지의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봉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 사살을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 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변 이후에 리연록 동지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경박호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을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개편이 되고 그가 군장으로 임명이 되어 길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항일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38년 10월 이연록 동지는 연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1월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동북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당의 파견으로 비밀리에 통일전선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웅 리연록 동지의 사작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읽었던 책, 보았던 풍경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틈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이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자름 오늘 시간에는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1723 세계사의 10개 창이라는 책입니다. 특정된 한 해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사서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보통 그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국이 주필한 이 책처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책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1723년 동시대에 태어난 1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베트남, 유럽의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입니다.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서의 편집자인 량국치, 감서록을 쓴 룡요,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조경가 챔버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리처드 프라이스, 현대 경제학의 주요 창시자 애덤 스미스, 12명의 역사적 인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수많은 연결 속에서 세계사의 동일한 과정인 세계화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은 철학가의 마지막 소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저자 주혜가 생애 마지막 열흘 동안 나눈 대화와 그가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설한 마지막 철학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철학 연구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생각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철학가 주혜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작별을 이야기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혜는 죽음과 사망을 구분하며 전자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후자를 그 과정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병마와 림종을 맞이한 자신의 경험과 사색을 통해 우리가 늘 피해왔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들입니다. 물론 그가 주장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론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미 누군가가 이 긴 어둠의 탐내를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축수선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축수선은 청년 작가 웅생경의 최신 소설집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창작한 10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언어와 적절한 서사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귀소의 공업도시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묘도의 전수자, 정리 실업을 당한 노동자, 고향을 떠나 망리를 하는 사람들, 기구한 운명의 여성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생활과 감정, 지어 생존의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강인하고 활력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채 작가의 필 끝에서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런 함께 지역적 특색과 문학적 감각이 느껴지는 세속적인 전개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주희가 쓴 만천귀라는 소설책입니다. 만천귀에서는 웅장한 필치로 한 세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60년대생 세대가 직면한 정신적 고뇌와 개인의 갈등에 주목하는 동시에 사회 전환계의 집단적 진통을 포착하며 시대적 화두에 대한 초월적 사고를 구현했습니다. 작가 조희는 교묘하게 생명의 경리로 이야기를 틀을 구성하고 여백의 예술을 소설 구조에 운영하면서 사상적 깊이와 열독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좋은 작품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줍니다. 끝으로 작은 물고기와 큰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한계, 절망, 그리고 기적에 관한 동화입니다. 큰 강의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한 작은 물고기가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새는 물고기에게 7일 후면 웅덩이가 마르게 되고 물 부족으로 물고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작은 물고기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도 느끼게 됩니다. 길고도 불안한 7일 동안 매일 놀랍고도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연약한 생명은 절망 속에서 다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탕탕이 쓴 이 동화 작품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을 압축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영원한 인생에 대한 상징적 탐구, 인류의 공통된 감정, 관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은 지역, 민족, 언어를 넘나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원작으로 한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묵뚝뚝한 남편, 집에서 도망치듯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딸, 대학 입시를 망치고 방황하는 아들, 틈바구니에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는 마음 놓고 외출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렵사리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바깥 나들이를 갑니다. 방광염이 잘 낫지를 않아 약이라도 타먹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암 말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물론 가족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병원 의사인 아버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수술을 고집하지만 온몸에 고처럼 퍼진 암세포를 확인하고 울면서 수술실을 나오고 맙니다. 엄마는 돌아왔지만 집은 예전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이던 엄마의 모습, 가족을 위해 아침 식탁을 차리던 엄마의 모습, 소소한 일로도 잔소리를 하시던 엄마의 그 모습이 이젠 없습니다. 엄마가 거기 그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인지 가족들은 너무도 늦게 깨닫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나의 가족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늘 묵뚝뚝하거나 권위적이고 자식들은 다 컸다고 밖으로만 놔둡니다. 평생을 두고 엄마의 상처가 되는 형제나 자식 같은 존재가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가족이라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들 조금씩 삐끄덕거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또한 한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집이 가족이라는 것이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한 뒤 다음날 목욕시켜주면서 용서를 비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도렷이 각인돼 있는 명장면입니다. 사부작 단막극임에도 당

당시 상을 휩쓸며 로희경이라는 젊은 작가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엄마의 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글 속에는 엄마를 향한 애달픈 사랑과 슬픔이 오롯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 라무니가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라고 항의하자 로 작가가 나는 며칠을 구름이 오르는데 그 정도는 울어야지 라고 대꾸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나 대본에서 읽어내기 어려웠던 인물의 심리 묘사와 세밀한 상황 설명이 살아있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들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희경 작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에세이가 실려있어 소설이 주는 감동에 더욱 진한 여운을 안겨줍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설 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소설 전개에 흠뻑 빠져있다가 책장을 덮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실제 암으로 50대 젊은 엄마를 잃은 노 작가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곁에 계실 때 효도하라는 절대 진리를 한 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품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아들과 딸에게 건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성과 따스한 사랑을 글이라는 그릇에 그 누구보다도 잘 담는 로희경 표글쓰기의 매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로희경 작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인생 전에게 배고프고 아프고 못 배운 아이들에게 밥과 약과 책이 되어주기 위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늘 새벽 2, 4시에 깬다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새벽에 너무 일찍 깨어나는 현상의 위해성과 혈관 나이를 젊게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만 불면증으로 생각하고 일찍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잠이 적어서라고 여겨 간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벽 2, 4시에 일찍 깨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깨는 것은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만 하면 수면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림상에서는 새벽 2, 4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조기각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각성은 잠들기 힘든 증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리는 한 대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도파민은 가속 페달로 사람을 흥분하게 하며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로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나 우울 상태에 있을 때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여 뇌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각성은 우울증 발작의 매우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만약 자주 일찍 깨고 깨어난 후 기분이 매우 나쁘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뇌가 브레이크 고장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진짜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기분 저하는 보통 원인이 있으며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울함, 답답함,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일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손상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직장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심지어 샤워나 양치질도 힘들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질병 상태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상 지방이 많은 사람 중 몸이 자주 붓는다면 혈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흐르는 통로인 혈관은 신체 곳곳에 혈액, 산소 등을 운반합니다. 혈관의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전이 생겨 피의 흐름을 막습니다. 혈관 안쪽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량이 적으면 비만, 고지혈증 등이 쉽게 생기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맵고 짜게 먹는 습관도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에 나트륨이 많으면 세포에 있는 수분이 혈관으로 이동해 혈관 벽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강 의료 매체 맵MD 등에 따르면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혈관이 나쁜 음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포화 지방은 삼겹살, 갈비, 닭껍질, 핫도그, 소세지, 베이컨 등 기름기가 많은 육류에 많습니다. 라면, 과자, 케이크,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 간식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생선, 알 및 내장, 이를테면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등과 육류, 내장류, 이를테면 간, 곱창 등이 많습니다. 음식 조절과 함께 조리법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거나 부치는 방식보다는 굽기, 찜, 삶는 방식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 식단을 실시한 이들의 수축기 혈압 수치는 22mm 수은주, 이완기 혈압 수치는 9mm 수은주 줄었습니다. 불포화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 알리신 등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혈관 건강에 유롭습니다. 연어,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콩기름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된 식품에는 보리, 현미 등 잡곡이 있습니다. 흰 쌀밥과 빵, 설탕 등의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비만, 고지혈증 등을 유발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도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전 생성을 막습니다. 영국 엑서스터 대학 연구팀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늘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관 건강에 영향 줄까요? 그렇습니다. 첨가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 당뇨병, 중성지방 증가를 통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지만 열량도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달걀은 혈관 건강에 영향 줄까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적당한 양의 달걀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해 개인에 맞는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설탕과 크림을 많이 넣지 않은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문제가 없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수분량은 나이,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 치아 교정은 하루빨리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을까요? 여름방학 동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병원을 찾아 치아 교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치과병원은 잇따라 진료 절정기를 맞이했고 일부 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심지어 두세 배 증가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 될 때 교정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재 교정과를 찾는 많은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교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학습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경 청화장경병원 구강의학센터학과 책임자 주연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심지어 두세 살 때부터 교정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나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컨대 치아가 약간 고르지 않거나 치아 교체 과정에서 약간의 틈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의 경우 치아 교정의 최적의 시기는 유치와 영구치 교체가 완료된 후로 일반적으로 12세 좌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린이의 영구치 치근이 점차 발달하여 상하 치아 간의 교합 관계도 기본적으로 조정이 끝났을 때입니다. 또 어린이 성장 발육의 절정기를 맞아 지조 조직 개조 속도가 빠르고 치아 이동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이때 교정을 진행하면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 확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한 치아 상황이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므로 부모는 제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김웅룡 작사 리하수 작곡의 두메라 산천의 웃음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노래입니다. 산골 마을의 소박한 정취와 행복한 웃음이 곳곳에 퍼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전분선 현경숙의 인창으로 들어보시죠.

풍년이 든 기쁨을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입니다. 신학산 작사 리상희 작곡의 이별의 풍년이 들면 보내드립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와 행복을 선사하는 연변. 연변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리상각 작사 최선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고향 연변.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고향 사랑이 묻어나는 가요. 김성휘 작사, 리엘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연변의 모습.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에서 많은 행복을 쌓아가길 바라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정이 넘치는 연변, 사람들의 환한 웃음, 아름다운 자연 풍경, 고향의 모든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초대의 마음과 함께 연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가요, 김만 가수가 부른 연변으로 오세요,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공부, 취미, 꿈을 향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눈에 띄는 큰 성과만 바라고 작은 보잘것없는 일은 하찮게 여겨 대충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소중히 아끼고 차근차근 쌓아갈 때 비로소 원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작은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우면서 소소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익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이런 바람 좋아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고든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다져진 굳은 땅에야 물이 제대로 고일 수 있습니다. 느슨하고 엉성한 땅에서는 물이 금방 스며들어서 모이지가 않죠. 이 속담은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튼튼하게 쌓아서 기초를 다져야만 좋은 성과가 오래 머물고 큰 열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기초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를 쓸 때 짧은 구절이라도 매일 꾸준히 적어야 글짓기 실력이 탄탄해집니다. 대충 넘기지 않고 매 순간 작은 기초를 다지는 태도가 결국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미 금탑 모으듯이라는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미는 매우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며 찾은 먹이를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죠. 작은 개미들이 하나하나 흙 알갱이를 물어 나르다 보면 마치 탑처럼 높은 개미집을 만들어내는데요. 개미 한 마리가 옮기는 흙은 아주 작지만 모두 꾸준히 모이면 큰 결과물이 됩니다. 이 속담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노력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언젠가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공부를 할 때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는 일은 작게 느껴지지만 매일 꾸준히 쌓으면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게 됩니다. 개미처럼 소소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티끌들이 끊임없이 모이면 거대한 태산처럼 큰 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낸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용돈을 조금씩 아껴 모으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듯이 공부에서도 매일 조금씩 쌓은 지식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티끌 같은 작은 노력을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며 이어가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꽃꿈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어 속담과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리미지成罗滴水流成河라는 속담을 볼게요. 아라리 작은 쌀알들이 모여서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서 넓은 강을 이룹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은 보잘 것 없지만 끊임없이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되죠. 이 속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모아야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종이, 물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아끼고 쌓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네, 다음으로 燕子嫌你累大窝라는 속담을 보겠습니다. 제비는 부리로 작은 흙덩어리를 하나씩 물어나르며 튼튼한 동지를 짓습니다. 한 번에 큰 동지를 만들 수 없고 작은 흙을 반복해서 쌓아야 완성할 수가 있죠. 이 속담은 큰 일도 작은 노력을 차곡차곡 쌓아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전시회를 준비할 때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이 쌓여 멋진 전시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제비처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종모 찬초라는 성구를 볼게요. 여러 종, 털, 모, 모을, 찬, 더롯 구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여러 동물의 가는 털들을 모아서 두꺼운 털옷을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각각의 털은 얇고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따뜻한 옷처럼 큰 쓸모를 갖게 됩니다. 곧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을 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위청조라는 성구를 볼까요? 쌓을 저, 보잘것없을 미, 이룰 성, 드러날 저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꾸준히 쌓으면 언젠가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큰 성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해서 체력을 기를 때 처음에는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몸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이 노래를 부를 때면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야 큰 결실을 맺는다는 교훈을 담은 속담과 성코들을 배워봤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개미가 흙을 모아 집을 만들며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되듯 우리의 꿈도 소소한 노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서 공부든 취미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작은 일부터 소중히 아끼며 차근차근 쌓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 멋진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의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둥이 문진부에서의 다자로 불리고 있는 숙충량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숙충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했는데 현재는 국가급 맹노동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자라 하는가 하게 되면 숙충량 원장님은 장악한 기술이 다방면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기관념이라는데 정체관념하고 변증 눈치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고요. 또한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 칼침이라든가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정맥주사료법이라든가 이러한 료법을 말이죠. 아주 능란하게 사용해 오면서 각종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이분이 치료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은데요.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또한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에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모종의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신마진, 대상포진,

0: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잘 낫지 않은 소버짐 뉴피션이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피부병도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예, 저희들이 뇌란 대학에 되면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하늘로 주근통이 난데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리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성이 특수합니다. 숙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숙통량 원장이가의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주약의 심리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이려해를 해봅시다. 첫째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어떠한 마저의 증세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려해를 해봅시다. 심혈관계통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늘상 말이죠. 가슴이가 무엇으로 말이죠. 진눌로 놓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압박감이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 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악상에서는 신조통이라 하는데 이러한 말이죠. 통증이가 말이죠. 잘 낫지 않고 심할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근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심근스에. 그리고 이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간혹에 방사성 통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아래 턱이라든가에 이런 부위까지 마저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는 병원에 오셔서 숨이 차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죠. 예컨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병증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는데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분들은 또 어떤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가에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파날 때 있고 어떤 분들은 내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머리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머리라든가 귀에서 말이죠. 알지 못할 소리가 납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서 주의력이 몹시 떨어지고 심지어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들기 바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팔다리가 말이죠.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말이죠. 말씀이 나가지 않고 더 심할 때는 말씀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편탄이라 하는데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말이죠. 팔다리가 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말이죠. 감각이 좀 못해집니다. 어째 내가 무슨 일을 하자도 팔이가 말이죠. 생각대로 말이죠. 활동할 수 없고 걸음을 걷자도 제대로 말이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번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심뇌혈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 나오고 궁시에 부두라는데 뇌의 공열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2: 예, 저는 오늘이 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가보자고 예약하는데 원래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
0: 예.
2: 신조통이 심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2: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칼 어는 것처럼 아프고요.
0: 예. 예.
2: 어떨 때는 또 예, 숨이 올라와요. 어떨 때는 또 기네 빨리 심장이 뛰어서 예.
0: 예.
2: 자기서는 공개 못하고 그렇게 바쁘단 말입니다.
0: 예.
2: 유하게 아픈 게 위주인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 데 가서 보이고서를 초약 쪼고
0: 예.
2: 그랜드 조금 효과 좋습니다.
0: 예.
2: 조금 자수가 드물어졌습니다. 아픈 자수가.
0: 예예예. 예.
2: 그래서 오늘 한번 더 가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아, 절전대원이죠.
0: 예예예. 예, 예.
3: 아, 네. 예. 그 강주민이 오늘 가야 되겠는데.
0: 예, 무슨 상황입니까?
3: 주약이나 그까지 그 약을 지하고 침을 맞습니다. 일단 그 경추병에 대해서.
0: 예, 경추병. 예, 예.
3: 저기 나는 그까지 침을 맞아야 싫은 모습입니다. 그 침. 꼬꼬꼬한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3: 오늘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줘서.
0: 예.
3: 제가 좀 예약하자기 합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네, 벌써 몇 개월이나 오전에 가야 됩니다. 예.
0: 예, 이렇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인덕중이 한 원장 거 예약해 주겠습니까?
1: 네. 오늘 길태중입니다.
0: 지금 방송은 네. 길태중이로 나갑니다. 예.
1: 네. 네.
0: 인덕이 아닙니다. 예.
1: 네. 가보시는 것도 좋죠. 길태중이로.
0: 예, 예, 예.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전입니까?
1: 네.
0: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5: 네,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 머리가 예, 가물가물하며 예, 눈이 쎄물쎄물 눈물이 자꾸 나고 예, 고기가 아프고 예, 이래라. 거리 나가서 가도 예, 얼음집 빙 돌다가도 흙 물 안 짜서 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0: 심하구만. 예.
5: 예. 그래서 너무 바빠서 아이가 아야 되겠다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중이사 예 원장님 찾아서 이래 병 보였더만 야 이 병 심하구만 이 약 써야 되겠구만 이래. 아, 그래서 그 약 써주시오 하니까 한 열흘치 약 써 첨약에 열흘치 줍니다.
0: 예.
5: 아, 그러니 한 먹고 나니까 정신 좀 좋고 괴한 게 좀 낯선 게 욕 사람 괴한 게 욕 좋습니다. 그래서 아야 그 이게 마지막 처음 또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 먹고 되겠느냐 해서 아니요 약을 아마 더 써야 되겠어.
0: 예예.
5: 효과 좋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좀 예약하자 그랬네.
0: 예, 실험 넣으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6: 아, 제 전화 왔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집 사람이 기침하고 가래가 있어서 그 박창호 주민이사를 두 번 뵈었는데 예, 가래를 많이 좀 사가진 것 같습니다.
0: 예, 좋은 일이에요. 예.
6: 근데 지금 기침이 안 좋고 제대로 아야 돼서
0: 예.
6: 오늘 가서 한번 오는 게라 몇 번 가서 좀 더 재볼 예정입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그냥 오시면
6: 예.
0: 됩니다.
6: 예, 예,
0: 예, 예.
6: 알았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0: 예.
7: 저는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그 병 보러 가려고 합니다.
0: 예, 네. 그냥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무슨 상황입니까?
7: 기침이 환절기가 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이 상하고 해서
0: 예.
7: 했는데 예, 효과가 많이 좋은데 오랫동안 봐서 해가지고 예.
0: 예, 예.
7: 박창호 선생님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네, 수고하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그렇게 때문에 강철수 선생님이

0: 환자예요.
1: 예, 어떤 정원에서 치료받습니까?
0: 저번에 위압과 해서 침도 맞고 중량쳐서 나순가스 빼다. 근데 요즘은 숨이 차서
1: 예.
0: 밥 먹기 힘들어가지고 본인을 예. 찾고 약수겠는지 침 맞겠는지 그래 가보자고 그래요.
1: 예, 예. 연결 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그랬어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저번에 내 박윤덕 선생님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3: 예, 어제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서 혈압도 엄정하게 되고 이래서 선생님이 매그 본 게 정말 진짜 알아맞힐 때라.
1: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좀 한번 가서 섬약을 좀 더 먹을까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3: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4: 나는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범위, 예. 얼굴도 붓고, 그 다음에 다리도 붓고, 눈동도 붓고, 그 다음에 뭐니까 이 손등이랑 다 부숴가지고, 원자에 한지 가서 치료받았댔습니다.
1: 예.
4: 효과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금 또 기후 바꾸지 그런지, 좀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내려저리지 이래서
1: 예.
4: 오늘이 좀 가서 원장 선생님 좀 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락이 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예.
5: 수고 많습니다.
1: 예.
5: 네, 저 무슨니까 저는 피부과 그 길태종이 피부과 김수인께 좀 한번 가려고 그래요.
1: 전번에 예, 진단 받았습니까?
5: 진단 전번에 받았어요.
1: 무슨 예, 병이랍니까?
5: 서보진이래요.
1: 예예예, 예, 뉴피션. 예예.
5: 몇 번 가봤는데요. 아유, 우리 김수인이가 지극정성으로 다음 발라주고 네, 아유 너무 고마웠어요. 또 한 번 더 예. 가보려고 그래요.
1: 예, 네, 그냥 오세요. 연결시켰습니다. 네. 예, 예.
5: 네, 감사합니다.
1: 예.
5: 예.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중이 그 길태중이 원에 가서 그 누긴가 최영희 선생한테 가서 이 심어 맞은 게 많이 나았었어요.
1: 네, 좋은 일입니다.
6: 예. 예, 요즘 이 날이 차가워가지고 더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서 침 맞은 게 일주일 맞았는 게 많이 낮았었습니다.
1: 예, 예.
6: 좀 또, 예, 가보려고
1: 예, 합니다, 오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6: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네 공열부도 현상이라는 거네.
2: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길태중이 문지니까.
1: 예, 맞습니다.
7: 예, 나는 예, 이 시간에 다리 그냥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 줄이 뻗쳐 긁기 바빴댔습니다.
1: 예.
7: 예, 원장님이 침을 맞고 많이 났습니다.
1: 예.
7: 중약도 이번에 좀 쓸까 해가지고.
1: 예.
7: 뭐니까.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7: 침도 계속 더 맞고 한계료통을 치료했습니다.
1: 예.
7: 걸기도 많이 좋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7: 중약 집사면 오늘 예약이 됩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미. 예, 그냥 오시면
7: 아,
1: 됩니다.
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8: 제 예, 이 시간에 좀 예, 가슴이 계속 이렇게 더부룩하며 예, 위장 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계속 이 위에 계속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8: 예. 그래가지고 그 박창호 그 선생님 좀 배웠으면 해서 그래 전화합니다.
1: 예. 보일러 오십시오. 연결시켰습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예.
2: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대뇌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이죠. 감소되게 되면 이 뇌공혈 부도 현상이 생깁니다. 뇌공혈이 부도하게 되게 되면 뇌조직이나 말이죠. 결혈 상태 최쇄라 합니다. 최양의 산소가 결핍하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 임상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환자분들이 늘상 어지럽거나 심할 때는 말이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번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몹시 아파나고 주의력이 항상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지가 늘상 말이죠. 마비되거나 말이죠. 드러나고 맥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마치도 말이죠. 안과 질병이 걸린 것처럼 말이죠. 시력이가 말이죠. 또 많이 떨어집니다.
0: 네.
2: 물건을 보는 게 똑똑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남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입니까?
0: 네.
2: 네. 맞습니다. 네.
3: 두 분 선세 수고하십니다.
2: 예.
3: 네. 우리 언니 저는 금년에 80인데 손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콩팥이 문제 생겼단 말입니다. 선생님.
2: 예.
3: 소변 그래 검사해볼까요? 처음은 그럼 담백이 한해 나가고요.
2: 예.
3: 그 다음에 좀 염증이 있었지요. 그래 그거 치료했는데
0: 네 소리가 났습니다.
3: 아 네. 그거 치료하는 게 위 아플까 위가 더 같이 치료하는 거 그럼 병원에서 떼줬냐고 안 먹고 개인기사로 모셨는데 치료할 수 있대서 모셨는데 그거 한 주일 넘었었는데 대비에 담백이 소이 나가고 혈분도 나간단 말입니다.
2: 네.
3: 그래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 있습니까? 이하고.
2: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이 있습니다.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3: 근데 지금 집이 어디는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 언니는 아이 치료하겠다 그러자.
2: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장벽현이니까 예. 이 일단에 2765에
3: 예.
2: 00027650000에 연락해 가지고 예. 박주임하고 예. 통화를 해 보세요.
3: 예, 알았습니다.
2: 예.
3: 그럼 뭡니까? 그런 거 박주임이 치료해 봤습니까? 그런 거 말이에요.
2: 내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2765에 당사자 예. 박윤덕 주임하고 통화를 해 보세요. 예.
3: 2765 그다음 뭡니까?
2: 영이 세 개입니다. 000 예.
3: 아, 276 알았습니다.
2: 예.
3: 감사합니다.
2: 예,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이 보게 되면 림상에서 다음과 같은 질병에서 잘 인기됩니다. 동맥경화 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죠? 이학에서는 동맥 죽양경화랍니다. 죽에 우리가 말이죠. 음식을 쓸 때 죽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혈관에 있는 내배기가 말이죠. 빵콸이 형성됩니다.
0: 네.
2: 지금 티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빵콸이 형성되었다고 이런 말이죠. 보고단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빵콸이 형성되면 혈관이가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네. 돌봐진다는 뜻이 되죠.

0: 채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공혈부도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 말이죠. 뇌공혈부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어째 고혈압도 그렇고 저혈압도 그런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벽이가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아침에 길태중이 박창호 선생님 병 보일러가서 그랬다.
0: 예, 무슨 상황입니까?
2: 나는 위가 아이 좋아서.
0: 예.
2: 니네 주우는 써먹어 괜찮은데 반찬이라고 못 먹었습니다.
0: 뭐 아픕니까? 위가 아픕니까?
2: 위에 어쨌든 뜨지그러 하고 아프기도 하고.
0: 예.
2: 그렇습니다.
0: 식구물이라 나옵니까?
2: 예?
0: 식구물이 나옵니까?
2: 식구물은 그게 아예 나옵니다.
0: 예.
2: 계속 뜨지그러. 그리고 위 아프다 말입니다. 그래, 내 이 채소에다 내 이 영 오랫동안 그 마늘이란 거 나 못 먹었습니다.
0: 예.
2: 가서 중약을 딱 열 첩째 먹었습니다.
0: 예.
2: 갔다가 박창호 선생님 가서 누기 거기 자꾸 가라 해서 예.
0: 그래서
2: 같이 다 먹었는데 내 오늘 아침도 고사리 채에다가 마늘이랑 나 먹었습니다.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내게.
0: 예.
2: 그래서 근데 내 지금은 이 위는 근데 한 번만 더 재먹으랍니다. 두 번은 먹어야 될 것 같다면 이랬대다.
0: 예.
2: 그거는 좋는데 지금 내 어찌긴지 좀 신자에 어째 요지간에 조금 후들어도 어떤 나이 먹을까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는지 그거 고민 가면 선생님이 요구에
0: 근심하지 마세요. 예, 중의학에서는 변증론치라 합니다. 예. 예,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예, 한 처방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2: 아,
0: 예. 예. 이게 중의의 특색입니다. 예.
2: 글쎄, 네, 그래. 위는 네, 영 좋아졌습니다. 네. 요지간에 무슨 반찬이든 김치든 막 먹고 예.
0: 좋은 소식입니다.
2: 예, 예, 확실히 좋아. 근데 이게 이래까 선생님 내가 병 보이고 어떻게 잘 털어내서 그렇게 약
0: 완전히 됩니다. 네. 예.
2: 예, 예. 오늘 아침에 내 일찍 가겠습니다.
0: 예, 실은 오시오.
2: 오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2: 예,
0: 오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맥주경경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동맥경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했지만은 뇌에 말이죠. 공혈부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때나?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말이죠. 이게 중길로 말하면 치수의 윈싱이라는데 기혈이가 맥이 없이 말이죠. 이기 때문에 이 혈액 유동이 또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공혈부도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이런 증세가 생겼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죠. 숙청약 원장처럼 심혈관 계통의 연구가 깊은 이런 분들 찾아서 무슨 네. 원인인가 꼭 밝혀야 됩니다. 예.
1: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바탕색으로 활동을 담채로 경기를 주목점으로 해민을 줄선으로 전형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1층 방출했습니다. 은연 상무회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0만 여명을 접대했고 관광 소비 20억 원을 웃돌아 동기 대비 각기 24.03%와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플러스 공연, 무형문화재 플러스 장터,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등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대로 조직해 문화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정식 개원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군은 연휴 기간 연변관광의 새로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습니다. 연휴 기간 이 풍경구에서는 민족복장 전시 공연이 펼쳐졌는데 복장시와 무형예술을 깊이 융합한 공연은 조선족 복식의 보호와 전승,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줘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조선족 민족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육정산 황금가을 즐기기 주제 활동을 펼쳤는데 야외 도보, 무형문화재 장터, 도장모와 선물 교환 등 활동이 많은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도문시에서는 NPC 소통, 자동차, 짐칸 장터 등 활동을 내놓아 도시 소비 열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 도문의 깊은 무형문화재 저력과 변경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몰입식으로 느끼고 유원 활동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도문 주민 손녀입니다. 이번 자치주 창립 기념일 경축 활동은 특별히 재미있었습니다. 광장의 NPC들이 우리를 안내해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즐기면서 우리 도문의 무형문화재도 료해할 수 있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흥상하고 경사로워 명절 분위기가 짙었고 체험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9.3 연휴 기간 전주 각 풍경구에서는 자치주 창립 기념일을 긴밀히 둘러싸고 민속, 생태, 변경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몰입식, 소통식, 문화관광의 새로운 전경과 체험 방식을 승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장료 감면, 세트 입장권 특혜 등 해민 조치를 내놓아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휴가구에서는 황금가을 축제 활동을 개최하고 연휴 기간 영업시간을 연장했으며 재미있는 유희관, 이색, 슬롯머신 등 종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풍경구에서는 연휴 기간 루게로 관광객 12,000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인상 연길, 무형문화재 꽃피네 등 대표적인 공연과 가야금 연주, 물동이 춤 등 특색 가무 공연, 그리고 근혜, 씨름 등 활동이 융번으로 펼쳐진 가운데 연휴 기간 관광객 연 7만 2천 명이 찾아와 동기 대비 63.6% 증가했습니다. 송원 관광객 정정입니다. 씨름 경기는 민족 특색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 것도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 다른 민족 문화와 풍속 습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기간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도 주목점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플러스 체육 모식을 탐색하면서 무형문화재 기예와 문예 공연을 경기 여러 고리에 깊이 융합해 경기 인기를 문화 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상업, 문화, 관광, 체육, 농업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 시즌 문화관광 제품을 끊임없이 풍부해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안정적인 승격을 추동할 계획입니다.
3: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문화주간이 8일 도문시 도문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각지 유명 촬영가들이 변경 도시에 모여 촬영 예술로 신시대 연변 풍모를 보여주고 변경 지역 문화관광 심층 융합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연변주의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길림성 촬영가 협회, 연변주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공 도문시위 선전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정식 시작됐고 연변 가무단과 도문시 문화관에서 조선족 특색 문예 공연을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장동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등 지도일꾼들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단추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촬영 작품 전 주회장은 도문강 광장에 설치하고 분회장은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와 연변미술관에 설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도합 전여점의 우수 촬영 작품을 전시했는데 전국 우수 촬영 작품전, 백산 송수 길상 길림 촬영 작품전, 장면 속의 현시대 주제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전 등 여러 특색 주제 전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작품들은 소재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해 길림대지의 수려한 풍광과 연변의 거대한 발전 변화를 전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현장 지도일꾼과 귀빈들은 선으로 도문강 광장과 벽해 온천 휴가 풍경구를 찾아 촬영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촬영가 협회 회원 리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아름다운 도문의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풍광, 인문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문을 찾은 광범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도문의 훌륭한 풍광과 인문을 느껴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의 가장 큰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문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주석 곽립동입니다. 광범한 촬영 애호가들이 도문에 모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변경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도문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산수도문, 인문도문, 분진도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변경문화, 민속문화와 생태문화 관광의 심층융합을 효과적으로 추동하고 도문시 문화관광산업 품질 향상, 도시 지명도와 영향력 확대에 생동한 문의 역량을 불어넣었습니다.
2: 비단의 길 연선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 고찰단이 6일까지 이틀간 우리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고찰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에서 온 근 30명의 민간조직 책임자와 전문가, 학자들로 모여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 대외 개방, 현대화 건설에서 이룩한 최신 실천 성과를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첫 일정으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당지의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산업화, 경영 모식과 록색 유기벼, 민속 관광에 의탁해 촌 집체 수입의 증가를 실현한 발전 경로를 상세히 요했습니다. 고찰단은 또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를 돌아봤습니다. 갓은 길림세포자원고관리위원회사에서 고찰단은 줄기세포 보관, 종양 면역치료 등 생물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변 한공방 건강제품위원회사에서 고찰단은 장백산 인삼 정밀가공 산업사슬에 주목하면서 과학기술로 전통산업 승격에 힘을 부여하는 발전 경로를 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변 박물관에서 고찰단은 단지 건설 정황을 돌아보고 민속 문물과 무형문화재 전시를 참관하면서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 이야기를 깊이 료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곳 사람과 일들은 모두 공동 번영의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해 외국 벗들은 향수원 전면 지능, 산업 승격, 민족 단결 등 면에서 연변이 한 적극적인 탐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 발전 실천이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더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 외사 판공실 부주임 조수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당조 성원인 리시가가 고찰에 배행했습니다.
3: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 사평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한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7일 사평시 홍취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선수 63명을 파견해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 도합 34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세계기능대회와 전국기능대회 기준에 맞춰 설치됐으며 선진제조, 디지털기술, 현대봉사, 특색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능성과전시, 무형문화재 기예전시공연, 기능대가, 현장교류 등 부대활동도 동시에 펼쳐져 우리성 기능인재 양성성과와 신시대 장인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현장에는 또 11개 시주 특색 전시관과 전성 기능 성과 종합 전시관 및 5개 기술학교 주재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에서는 선수들을 선발해 25개 종목 경기에 출전시켰습니다. 참가 종목은 선진 제조와 민생봉사 분야를 아울렀는데 자동차 기술, 무인기 시스템, 디지털 제어 기계 전기 등 핵심 공업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케팅, 제빵, 미용, 미발 등 사회 수요와 밀접한 봉사류 직종도 포함됐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선수 63명과 심판원 42명을 파견해 34개 큰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경기를 통해 우리 연변주 기능 선수들의 풍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플랫폼을 통해 전성 선진 지역들과 학습 교류를 하자는 데 있습니다.
2: 강암은 연극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입니다. 1990년대생인 그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 신시대 청년당원이 기층에 뿌리 내려 분투하는 다반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단청사회구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강암은 전통적이고 단조로운 사회구역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생인 강함은 혁신사회로 기층 7위 난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는 모색을 도입해 전문 자원과 연결시켜 중위 무료 진료, 무료 심리 상담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특색 브랜드 청려학교를 만들고 태극권, 바리스타 양성 등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동시에 청문 청어 선전 강연 플랫폼을 활용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식 대신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광장과 주민 가정에서 민족 정책을 선전 강연함으로써 민족 단결 리념이 매 가정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 주민 저평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해줍니다. 특히 7일 절에는 주민들을 조직해 당 창근 105돌 경축 활동도 펼쳤습니다. 평소에도 장소를 제공해줘 태극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생활에도 관심을 돌립니다. 사회구역에 가서 무엇을 문의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대답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함입니다. 단청사회구역의 주요 봉사는 공간으로 봉사를 바꾸고 장소로 자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잘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구역에 들어와 사회구역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연결시 청년사회구역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드는 데 진력하렵니다. 기층 7위에 막힌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강함은 격자 당군중 봉사소에 의탁해 당원 선봉 일터, 홍색 대행 봉사, 주민 의사 등 다양한 봉사 진지를 구축하고 당건설 플러스 협성 7위 모식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공관 주택단지 음식 배달 관리 난제와 관련해 그는 여러 차례 부동산 관리 봉사 회사, 주민, 당원 대표들을 조직해 좌담 협상을 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 고봉 시간대 배달 통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단지 안전 질서와 주민 생활 편리를 함께 보장했습니다. 작은 일은 협상으로 처리하고 난제는 현장에서 해결하면서 당군중 봉사 진지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전 연변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에서 강함은 우수 공산당원 영리 칭호를 받았습니다. 강함입니다.
0: 앞으로도
2: 관할 구역에 더 많은 명량을 단성 사회구역에 응집시키고 청년들이 관할 구역을 이끌게 해 관할 구역의 전반적인 환경 면모를 1층 개선하고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한층 높여 단성 사회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행복감과 안전감이 보다 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 건설의 질적 향상에서 기층 재리까지 어려운 이웃 돕기부터 문화적 역량 부여까지 강함은 한 청년 공산당원의 책임과 고수로 다민족 거주의 사회구역 일선에 뿌리 내리고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따뜻이 하면서 평범한 사회구역 일대에서 청년 세대의 충성과 담당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3: 고속철도 편으로 연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면서 원래의 택시 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길시에서는 택시 临시 주차장을 전면 승격해 승차 통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고속철도 연길서역 출구, 원래 텅 비었던 광장은 6차도 택시 临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객들은 역을 나온 후에 즉시 전문 탑승 구역에서 택시에 앉아 역을 떠날 수 있게 돼 편하고 고효율적으로 출행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 교통운수 종합집법대대 1중대 중대장 왕양입니다. 이 구역은 총 건축 면적이 3천여 평방미터이고 주차자리 약 12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고속철도역 일상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승격된 주차장 대기 구역에는 빗물막이 양산을 마련해 여객들이 차를 기다릴 때 햇빛에 쬐이고 비를 맞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연길시 거통운수 종합집법대대에서는 또 광장 구역에 당직 근무소, 운전수의 집, 공공화장실 등 부대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대시설 부족점을 보완하고 역 봉사 온기를 1층 높일 수 있어 광범한 여객과 운영차 운전수들에게 보다 량질의 편리한 출행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2: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택공적금 관리를 1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 사업을 규범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제공한 2025년도 연면주 도시 비민영 단위 취업인원 연평균 로임 표준에 따라 우리 주의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 기준 상한선이 2만 2,955원으로 조정됐습니다.
3: 주민족사무위원회, 주교육국, 공천단 연변주위에서 조치하는 전주 청소년 표준어 보급 계를 활동이 작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 중소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전주의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서예, 웅변 등 언어예술류 양성기구 학원생입니다.
2: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2027년도 교정 초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번 초빙 활동에서는 도합 130명을 초빙하며 연길, 도나, 화룡, 훈촌 등 연변의 여러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번 초빙은 관리 양성생, 과학기술류 전문 인재, 고객 경비 등 일터를 아우릅니다. 초빙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7월 사이에 졸업하는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을 갖춘 해내외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3: 국내 주유소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24시에 9월 첫 유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는 1톤당 2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1리터당 15전에서 18전 오를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4: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개인 날씨에 때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3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2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일부터 59개의 강제성 국가 표준과 375개의 추천성 국가 표준이 실시됐습니다. 그중 가전제품, 로보트 지능형 제어, 스마트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중요한 국가 표준은 관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표준적 버팀목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건강기술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건강기술의 전반적 요구사항과 자외선 노출량, 소음 등 지표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가정용 및 유사용도 전자기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가정용과 유사용도 전자기기의 생산 단계, 설치 단계, 회수 재리용 단계 등 생명주기 단계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 및 제품 자체의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로보트 지능형 제어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추천성 국가 표준은 로보트 지능형 제어 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및 하드웨어 차원, 조작 시스템 차원, 중간 차원, 알고리즘 차원의 논리적 구조와 주요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지능형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요구 제1부분 조작 시스템 추천성 국가 표준은 지능형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구조 및 커널, 런타임, 서비스 등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소문 지수 평가 지침 추천성 국가 표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상품 입소문 지수 평가 업무의 기본 원칙, 평가 지표, 평가 데이터 등을 규정했습니다. 오리털 추천성 국가 표준은 오리털의 제품 분류, 외관 특징 등 기술 요구를 규정했습니다. 오리털 검사 방법 추천성 국가 표준은 정세탁 오리털과 조세탁 오리털의 시료 채취, 성분 분석, 중요 지표 측정 등을 규정했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님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에는 주로 먼저 어떤 소비분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예, 지금 보게 되면, 무더운 여름철 지나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신고 접수 중에서 이런 소비분 재앙들을 접수하는 안건을 집어보게 되면, 쌍물 후, 지금, 이런 현상들을 지금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많은 지금 이런, 쇼취에서, 지금 쌍물 후, 처음엔 쌍물 후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한, 소비자가,
0: 네.
1: 집에 계니까, 그래서 시가 많아졌어.
0: 네.
1: 이래서, 그, 복도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그 전화를 쳤습니다.
0: 네.
1: 쌍물 후. 그 당시, 그 말하는 건 한 80원 된다.
0: 네.
1: 이래서 쌍물 후 했는데, 온 후에, 이것을, 다 뜯었습니다. 다 뜯은 후에, 그러니까, 그 기술이꾼이가 얘기하는 것은, 아, 이건 못 쓰게 된다.
0: 네.
1: 바꿔야, 색을 바꿔야 된다. 예. 아이 바꾸면, 그러니까 포수에서 아래쪽에 물이 많이 산다. 이런 형식이 나와서.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그 소비자는 인식이 많은 소비자였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얼마인가 하니까, 바꾸자는, 그러니까 자기네, 그러니까 회사에 따 했습니다.
0: 네.
1: 얼마인가 하니까, 1,900원 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돈을 그 당시, 집에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이야기는 1,000원이가 있고,
0: 네.
1: 900원 주지 못하고 이것을, 안장했습니다.
0: 네.
1: 안장 후에, 그 며칠 후에 다시 이것을 900원 주고 받는데, 후에 본 것이가 무리가 샜었다. 다시 안장한
0: 네.
1: 것도.
0: 네.
1: 소비자 이야기라는 자기, 그러니까 쓰던 나른 거 받다 못하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에 있는 자식분들과 보니까 와서 쌍방 차해볼까.
0: 네.
1: 이것이가, 300원도 안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왕성이 있는 것은 확실히 이런 빈파가 있긴 있어서.
0: 네네네.
1: 그렇지만 그 이 소비꾼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우리 소비자의 소비 접수 중을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이것을 보고 접수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빈파는 옳지만.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이 수리꾼이 얘기하는 무슨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브랜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소비자는 얘기하는 그 1,900원이 아니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900원 돌려 했습니다.
0: 네.
1: 이것을 우리 그 당시에 그 당시 우리 직업신고중심에서는 이미 시장 가격이라서 돌려도 못 주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밤에 봉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없었습니다.
0: 네.
1: 없었습니다.
0: 네.
1: 알다시피, 정기적인 우리가 알려던 백화점에 나가서 하면 주하게는 이런 밤에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왜 밤에 봉사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이 방금 집에 들어서 취해 갔던 것은 국가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단 고장이 나서 어떤 정황에서는 바꿔주고 있고
0: 네네.
1: 어떤 경우에는 면비로 이런 이렇게 수리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수리해서 취업할 때는 이 수리꾼은 자기가 한다 했습니다. 자기
0: 네.
1: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장자 저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마사지에서 수리 못하고 우리가 환불해 줄 때는 바꿀 수 있는가 없다 하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하였습니다. 이래서 또 합의를 본 후에 500원을 퇴권했습니다.
0: 네.
1: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지금 이런 형상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이래서 제가 1,900원이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접수해본 적에는, 우리가 말한, 메시설.
0: 네.
1: 메시설과 이것을 맞았는데, 그 당시, 와서, 마음이 이 제가 사건을 열던 것처럼 모든 것을 뜯습니다.
0: 네.
1: 뜬 후에 이것을 아야 된다. 꼭 책을 바꿔야 된다는 후에 자기는 상품을 가져왔는데, 예, 심지어는 몇천 원도 했습니다.
0: 네. 예.
1: 주요한 문제는, 예, 우리가 안전이 화해가, 예, 우리 소비자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우리가 말, 수호 보상 부분은 보증. 예. 주요하게는, 예, 우리가 상품을 산 후에 모두,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예, 이런 사고가 나면, 예,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산보 치세, 네. 4시 담보 기간에는, 예, 우리 소비자 타실 없으면 공장 측에 책임지는 것도 있습니다.
0: 네네.
1: 그렇지만, 예,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예, 우리, 특히 우리 노인 내신인 분들은, 예, 이에 대한 종실 돌지 않는다.
0: 네.
1: 우리는, 예, 안전을 위해서 거기로 종실 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브랜드 제품을 사는, 네,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뭐 다 세 가지 담보,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판매 후 봉사까지 구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네.
1: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0: 네.
1: 예, 그리고 지금 또 보게 되면, 예, 우리가 지금 왕상 꼽으라지만,
0: 네,
1: 상품은, 예,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연결부위라면, 우리 연결 당지에는, 예, 스티디를 와서 이것을 상품을, 예, 메이트화를 통해서,
0: 네,
1: 예, 집에, 예, 그러니까 이런 폐송하는 게 많습니다.
0: 네, 네, 네.
1: 아, 이런 현상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한 소비자가, 예, 네,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예, 수지쉣, 예, 우리가 말하는,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핸드폰, 예, 수능 소지, 예, 스마트폰, 이런 수지세를 샀습니다.
0: 네.
1: 수지세를 샀는데, 그 당시 소비자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왕상에서, 예, 메이트화를 통해서 꼽으라고, 현, 당지 연결이 신에 있는, 예, 그러니까 전문점에 가서 이것을, 예, 송부했습니다.
0: 네.
1: 송부를 한 것을, 그 당시 보니까 소비자 이야기는, 그러니까, 왜 보수한가?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미, 예, 흠점이 있었습니다.
0: 아, 사용 흔적이 있었나요?
1: 예, 뜯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래서 이것을, 예, 소비자가 신고를 했는데, 예, 이 이런 점을 지켜보게 되면 우선 먼저는, 예, 우리 소비자가, 예, 그러니까, 메이트화를 통해서, 예, 상품을 구매할지는, 예, 메이트화에서, 예, 고정된 이런 전문점에 가서 상품을, 예, 그러니까, 폐송할지는, 메이트화에서 메이트화에 이런 취소, 우리말로 취소위가 이것을 그 당시 이것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검사하지 않고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소비자의 말은 외보상 후에 또 그러니까 이런 거이다.
0: 네.
1: 이런 또 그 보상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래서,
0: 네,
1: 그러니까 그 보상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원 보상이가, 예,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 당시 소비자는 몰랐다 했습니다.
0: 네.
1: 예, 그렇지만 그 당시 소비자 신고는, 예, 상품을 받은 후에 그 반날절 됐습니다. 예, 이것을 신고했는데 꼭 이런 일 행사에서는 우리가 알만, 예, 카이샹에 홀해야 됩니다.
0: 네.
1: 예, 이런 우리가 하는데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0: 네, 네, 잠시만요, 선생님. 네. 지금 청취자분부터 전화가 걸려들었습니다. 먼저 전화 받고 계속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제 전화 왔는데.
1: 예, 얘기하십시오.
2: 2, 3일이 되고 마사지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2: 예?
1: 제가
2: 혼춘해부입니다.
1: 예?
2: 혼춘해부입니다. 내가 혼춘해본인데,
1: 예,
2: 가서 말하니까, 아이, 자기네 모른다면서, 그래고 그랬는데, 무슨, 어디 있냐, 맹인.
1: 예, 그 새전화 샀습니까?
2: 예, 새거 샀습니다. 그러고, 내 또, 그 뭐니까, 다른 한 가지는, 예, 국가에서 토마토지를 40년 날 나를 못 받았습니다. 토마토지 값을 40년 넘도록, 못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제가, 우선 먼저는 이 전화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점에서 샀습니까?
2: 예?
1: 조마이대에서 샀습니까? 공천에서? 좀, 그, 어디서 샀습니까?
2: 그 뭡니까? 이런 전화 파는 데서 샀습니다.
1: 제가 전문점에서 샀지요. 예, 조마이대, 예?
2: 예, 전문점이겠지 뭐.
1: 예,
2: 그,
1: 그러니까.
2: 전화 파는데, 예?
1: 얼마 주고 샀습니까?
2: 예?
1: 얼마입니까?
2: 처음에는 부르기는 양배 90원 부릅대다. 그냥 거 뭐 깎아서 190원 했었던지.
1: 예, 그러니까 천 2200 줬으라 그 말입니까?
2: 아이
0: 하부 190원.
1: 그 러렌지 샀습니까? 러렌지 러렌지.
2: 예, 러렌지입니다. 예, 러렌지. 예.
1: 예, 그러니까 색을 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2: 아, 근데 색에 가짜 있지다.
1: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수고를 뗐습니까?
2: 수고 내 맹인데서 수고 주는 거 아이 받았어.
1: 이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가시서 샀습니까?
2: 보모 같이 갔는데 보모 또 그 관계를 해야 내 아이 받으면
1: 그다음. 예, 그러면 그 가지고 그 당지는 이런 그러니까 시장 감독 부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당
2: 수거를 예. 수거를 아이 받아서 그래서 그뭐 어째 지원?
1: 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 이제 얼마.

0: 되지 않습니까?
1: 어제는 한 달이 넘게.
0: 예, 그거 좋기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것은, 예, 예, 이런 국가에서 규정이 있어서, 예, 일단이 방금 예, 소비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 2, 3일 후.
1: 아니, 어제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전화에.
0: 예, 그거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 3일 후, 2, 3일 안에는, 그러니까 7일 안에 이런 고장이 생길 적에는 예, 이것을 예, 환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투입호.
2: 네.
0: 예, 그리고 15일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싼 후 15일간에 이런 고장이 생길 적에는, 예, 그러니까 환 후, 예.
2: 네. 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구매를 했는데, 또 네. 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0: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네. 이런, 예, 지금 많은, 예, 이런 소비자들의 신고도 우리 많이 접수 받습니다.
2: 네네.
0: 예, 이럴저럴 문제가 많은 건 맞는데, 이,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딱, 예, 이런 한 가지만 예, 기억하면 됩니다.
2: 네.
0: 우선 먼저는, 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은, 예, 우리 핸드폰은 국가 규정으로 1년이라는 이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0: 예, 제가 이 담보 있습니다.
2: 네네.
0: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예, 산 후에 7일간에 이런 고장이 생길 때는, 예, 우리가 말하는 퇴후어.
2: 네.
0: 예. 그리고 15일간에는 후안후어.
2: 네.
0: 예. 그리고 1년간에, 예, 우리 소비자들이 고장이 생겨서, 예, 두 번 이상 수리할 적에 고장을 아, 지금까지 이런 해결 못할 적에는 예, 새 것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2: 네.
0: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2: 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0: 예, 예, 지금 보게 되면 영수증도 예, 제일 좋은, 중요한, 예, 우리가 말하는 증권은 영수증입니다.
2: 네.
0: 그렇지만 집은, 예, 지금 보게 되면 예, 많은 소비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외신지불 하죠.
2: 네네.
0: 예, 그것도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예. 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방송 주제인 이 세탁과 관련된 소비 분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또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옷장에 두었던 가을 옷 그리고 또 더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뭐 겨울 옷을 미리 꺼내서 세탁을 맡기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 이 세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0: 예,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또 세탁업종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예, 세탁 소비 분규를 합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근거해서 길림성 관련 법률 법규와 세탁업종 실제 정황과 결합하여서 길림성 세탁업종 소비 분규 해결 방법을 내려왔습니다.
2: 네.
0: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에, 해결 방법은 우리 길림성이 많은 에, 규정한 것이라고 됩니다.
2: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결 방법 가운데 어, 세탁물 분실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 예, 길림성 에, 세탁업종 소비 분규 해결 방법 제3조에는 경영자는 예, 규모화된 세탁 증비를 사용해야 하고 또 소비자가 가져온 세탁물을 받을 때 열심히 검사하고 상세하게 예, 세탁 증비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 네.
0: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행사가 아주 예, 예,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일이 생겼습니다.
2: 네.
0: 방금 얘기하다시피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면 예, 소비자가 세탁물을 받을 때 예, 경영자들은 열심히 검사하지 않는가 형사가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예, 간시,
2: 네.
0: 소이시 우리가 세대에게 그러니까 간시 대응 같은 것은 많은 주변에 있는 예, 이런 주민들하고 세탁소 생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예,
0: 이래서 어떤 이따 일이가 예, 생일 후에는 많은 소상관의 린쥐, 그러니까 린쥐라 해서 아예 검사는 안 했다 하지만.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것은 근거로, 증거가 아니고 되겠습니다.
2: 아, 네.
0: 이건 책임으로 되는 거죠.
2: 네네네. 네.
0: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또 추가로 몇 가지 경우를 정했습니다.
2: 네.
0: 예, 첫 번째는 옷에 존재하는 문제점 혹은 특수 오염, 세탁 방식, 세탁 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줘야 하고
2: 네.
0: 정비 서류에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탁 사고가 발생하면 경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했습니다.
2: 네.
0: 알다시피 지금 보게 되면 옷을 세탁한 후에
2: 네.
0: 일단 이리가 생기면 화장관에 투입하는 것을
2: 말씀합니다.
0: 네. 저도 이런 평상시에 이런 이런 신고를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2: 네.
0: 예 일단 상에 이런 세탁소에 말하는 옷이 가져올지 이미 막히지 이렇게 된 것이
2: 생겼습니다.
0: 네. 소비자는 또 이것을 아예 자기가 가져올지는 가져올지는 이거지 파손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2: 네.
0: 일단 이런 일이 봉사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방금 여기서 규정한 것처럼 우리 소비자가 옷을 맡길 때는 세탁소에서는 자세히 검사해야 된다.
2: 네.
0: 그리고 검사한 후에 이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해 준다.
2: 네.
0: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옷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가져올 때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2: 네.
0: 그렇지만 시순 후에는 파손된 행사에 맞습니다.
2: 아, 네.
0: 이런 걸 상시하게 소비자에게 해석해야 되지만 지금 많은 이런 세탁소에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2: 네네.
0: 이후로는 그러니까 인주라
2: 네.
0: 잘 아는 사이다.
2: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일단 책임을 질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 지금 많이 쓰고
2: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그 옷에 오염이 되어서 뭐 착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탁소에 보냈는데 세탁소에서 이 착색된 부분을 뭐 세탁을 못한 경우, 세탁에 실패를 한 경우, 이런 경우 뭐 소비자도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0: 예. 지금 이런 현상도 많이 생겼는데.
2: 네.
0: 예. 일지는, 세탁소에서는 우선, 소비자 합의를 봐야 됩니다.
2: 네.
0: 예. 그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오염이 생길 때는 우선 먼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기술, 무슨 약물을 하고
2: 네.
0: 기술을 해서 이것을 씻는데 가능하게 옷의 영향이 파손이 있었겠죠.
2: 네네.
0: 방면에서 띄었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옷이 조금씩 무슨 여버진다든가
2: 네.
0: 이래서 소비자가 접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단 소비자가 접수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오염한 계기가 그러니까 모두 깨끗이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씻을 수 있다.
2: 네네.
0: 그렇지만 완전히 깨끗이 씻을 수 없다. 이래서 소비자가 동의를 할 때는 이것은 소비자를 그의 결과가 확실히 이 경영자가 말한 것처럼 이러면 우리 소비자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2: 아 사전에 네. 말을 한
0: 합의를
2: 경우,
0: 네네 합의를 봐야 되죠.
2: 네네네.
0: 그렇지만 네. 상가가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려드리지 않을지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세탁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네.
0: 응당에 파손된 이런 손실을 이런 상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2: 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첫 번째 규정이 이런 경우겠군요. 네. 먼저 물건을 받을 때 상가에서 이렇게 받을 때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경우에는 뭐 오염물이 지워지지 않았더라도
0: 네.
2: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고 만약 상가에서 제때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0: 그렇습니다.
2: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0: 네.
2: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0: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쉽게 손상되고 포식되는 장식품 혹은
2: 네.
0: 부품을 떼놓아야 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후과에 대해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네.
0: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소비자 동의를 거친 후에는 이것은 경영자가 책임을 안 진다.
2: 네.
0: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시를 해주지 않았거나 쉽게 손상되고 부식되는 장식품 혹은 부품을 빼지 않아 파산될 경우 경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 네.
0: 제가 이것을 한번 이 실제로 이 그러니까 리즈를 드겠는데
2: 네.
0: 그러니까 우리 많은 여성 소비자들은 그렇게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겹이 다 있지 않습니까?
2: 네, 뭐 비, 외투.
0: 네, 맞습니다. 네.

0: 예, 그러니까 뼈비다에는 그 그러니까 단초가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이 단초는 예, 아주 그러니까 예, 전문적인 단초였죠.
1: 네.
0: 예,
1: 네.
0: 그러니까 쪼안용도 단초.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 옷을 실제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은 꼭 단추 떼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 이걸 포장을 잘해야 된다.
1: 아, 네.
0: 예, 위에서 이랬는가 하면 예, 이것을 우리가 막 이 우리만 예, 그러니까 이 뼈비다이, 초비다이는 네, 네. 이것은 예, 그러니까 꺼운 예, 간실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꺼운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면 이것을 단치가 이것을 떼지 않거나 보관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예, 잘 하지 못하면 이것은 녹아버립니다.
1: 아, 네.
0: 예, 이래서 이런 현상도 생긴데 한 소비자가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예, 이 세탁소에 가서 맡겨버렸습니다. 맡긴 후에 세탁소의 원이 포장계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보호를 잘하지 않아서
1: 네. 뭐
0: 우리말은 보호라는 것은 단치를 떼지 않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보호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1: 네.
0: 하지 않아서 단치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 녹아서 이것을 그 당시 굉장히 하기 잘 책임을 했지만 소비 이것을 배상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것은 그러니까 창자 얘가 원조항 단초를 받았습니다.
1: 네.
0: 원 단초를 상가해서 이래서 이것을 그 당시 이 경영자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1: 네.
0: 그것은 소비자의 얘기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원조항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을 공장 측에 와서 연결했는데 그 당시의 단치인 이것은 1,800원이었습니다.
1: 오, 비싸군요. 네.
0: 예, 이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드는 것은
1: 네.
0: 일단 이런 행사일지는 우리 소비자는 이런 권리를 이행 그러니까 향수라는 것이죠. 향수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단초를 무슨 포장 잘해라, 단초를 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
1: 그렇죠.
0: 소비자는 권리가 있으니까.
1: 네네네. 네, 네.
0: 소비라는 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자는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책임 이행해야 된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것을 단체를 떼다든가 단체를 보상을 잘해서 보완한다든가 이것을 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에서 이것을 방미가 집이 경영자가 소비자가 제시를 주지 않았거나
1: 네.
0: 쉽게 손해된 것을 장식품 혹은 부품을 빼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경영자가 배상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검사를 빠뜨린 경우
1: 네.
0: 경영자는 옷이 원래 모양 그대로 보류하여 일련의 소비자와 연결 취해줘야 합니다.
1: 네.
0: 만약 연계가 안 될 경우 소비자가 옷을 가지러 왔을 때 설명해주고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이런 현상도 알다시피 방금이라시피 우리 많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1: 네.
0: 옷을 맡긴 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구크라든가
1: 네.
0: 또 우리 이웃집이라든가 이래서 호상간에 그러니까 신음한다 해서 맡긴다. 그렇지만 저도 이런 안건들을 많이 접수해봤는데
1: 네.
0: 이런 경영자 이야기를 하던 그 당시 옷을 가져올 때는 이미 파손됐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추 이야기, 예를 들면 단추 있으면 단추가 하나가 없었다든가
1: 네,
0: 이런
1: 네,
0: 게
1: 네.
0: 있었습니다.
1: 오, 네.
0: 그렇지만 그 당시 소비자가 후에 본 것은 이거 자기가 가져올 때는 이미 우리 방금 매일씹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완화돼.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하시피 경영자는 그 당시 이것을 검사를 잘하고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검사를 잘하고 지금 이것을 원 모양으로 좋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파이소.
1: 네.
0: 지금 많은 정기적인 이런 관시대에서 이게 파이소를 합니다. 옷을
1: 네.
0: 소비자가 옷을 가져온 거에는 모두 파이소를 하고 우리가 소비자가 가져온 것을 원 모양을 파이소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증명을 보관해서 일단 일이 생겼진 소비자가 다시 연결을 합니다. 이런 현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은 옷을 가져올 때 좋기는 그 당시 그 집적에서
1: 네.
0: 이것을 검사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말씀 가운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이 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웃 간의 이 교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원칙에 따라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더욱 두껍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만약 옷의 원가에 따라서 배상할 경우 이 옷을 구매한 영수증이 없으면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0: 예. 길림성에는 세탁업종 소비분규 해결방법 제13조에는
1: 네.
0: 경영자가 관리 혹은 조작을 잘못하여서 옷이 손상됐거나 잃어버릴 경우
1: 네.
0: 예, 그러니까 배상책임을 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손상된 것뿐 아니라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 13조에 속한다.
1: 네.
0: 내용입니다. 예, 첫 번째는 금액을 보증하지 않은 옷이 일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구시킨 후 입을 수 있는 경우 세탁비 10배 이내로 배상하고 입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옷을 구매한 증빙 서류에 표시된 구매 시간 가격에 따라서 감각상각을 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1: 네.
0: 반년 이내 감각상각비는 100분의 10이고 반년 이상은 100분의 20 매년 증가하여 감각 그러니까 삼각률이 최소로 100분의 70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소비자가 옷을 세탁소에 맡긴 후에 옷이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1: 네.
0: 이래서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세탁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기술로 해서 다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아마씨 수리를 했는데
1: 네.
0: 옷이가 수리한 후에 확실히 우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후한 후에 옷을 입으면 된다. 그래서 가져간 형상이 맞습니다.
1: 네.
0: 경영자들도 이미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면서도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가 다시 이것을 세탁해서 예를 들면 가시해서 원래 그런 모양을 만들어두면 이상
1: 네.
0: 계속된다 하십니다.
1: 네.
0: 그렇지만 우리 경영자는 잘 알지만 우리 소비자 많은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새 옷이가 고장이 나서 확실히 세탁소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우리 소비자들 정상적으로 입지만 그 이 세탁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의 배상은 책임져야 된다.
1: 그렇군요. 네.
0: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1: 네, 사실 뭐 옷을 입을 수 있게 다시 그렇습니다. 수리만 해주면 끝이 나는 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옷을 입을 경우는 세탁비 10배 이내를 배상한다.
1: 네.
0: 지금 보기에는 세탁비는 만 옷에 따라 20원, 30원, 50원, 혹시 심지어 100원도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손상되지 않을, 응당되지 않을 옷을 손상해서 확실히 복구해서 입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손상된 이런 책임은 경장 져야 된다.
1: 네.
0: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옷을 복구했지만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럴 때는 배상할 때는 옷을 잃은 그러니까 옷에 대한 우리가 소비자들 보게 되면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그렇죠.
0: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싼지가 반년 이래에는
1: 네.
0: 원 옷이 100분의 10을 감각합니다.
1: 그러니까 네.
0: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이 옷을 그러니까 8월 달에 샀다.
1: 네.
0: 전문 달에 샀는데 9월 한 달 이상 입은 후에 옷이가 씻은 후에 옷이가 이런 파손돼서
1: 네.
0: 그래서 세탁소에서 이것을 복구했지만 옷이가 정리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1: 네.
0: 이러면 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원 가격으로 배상하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 적어주 후회라고 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을 반년 안에는 100분의 10이라는 이런 돈을 그러니까 이걸 간과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천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반영 안에는 100분의 10은 100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반년 이상은 그러니까 반년 이상 1년 안에는 100분의 20입니다.
0: 네.
1: 요 매년 에 이런 100분의 20을 증가하는데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1년에 가는 100분의 20

0: 근데 70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 네. 네. 아, 3년,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물건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원이라 할 경우에는 300원 좌우를 배상으로 그러니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0: 그러니까, 예. 예, 100번의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3년만 입을 찍으면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100분의 30밖에 네. 예, 이런 배상을 못 받는다.
1: 네.
0: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옷을 구매한 정비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1: 네.
0: 브랜드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감각상각한 후 배상합니다.
1: 네.
0: 브랜드,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탁 가격이 20배 이내로 배상하고 배상한 후 옷은 경자가 소유합니다.
1: 네.
0: 만약 소비자가 옷을 가질 경우 배상금을 100분의 30으로 감소합니다.
1: 네.
0: 예, 이거, 제가 또 이것을 예를 들겠는데.
1: 네.
0: 지금 우리 연변 보게 되면 많은 옷들은 한국에서.
1: 네, 예, 그렇죠.
0: 한국 옷이 많습니다.
1: 네.
0: 이래서, 예, 어떤 옷들은, 예, 그러니까, 예, 정비 서류를 제공하지도 못할 수
1: 네.
0: 있고, 또 어떤 옷들은 많은 시간을 지났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이래서, 그러니까 이거 시장 가격으로도, 예,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감각 상률 할 수도 경우는 많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100번, 그러니까 세탁비 20배 이내로 배상받을 수 있다.
1: 네.
0: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상 후에 소비자가 이 옷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받은 배상비 100분의 30도 감소합니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옷을 산 후에 정비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시장 가격을 대해서 이 옷이가 우리 외지에 샀지만,
1: 네.
0: 혹은 국외에 샀지만, 같은 옷이가 연기를 보게 되면 백화점이 있다.
1: 그렇죠.
0: 그것도 참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 아, 네.
0: 세 번째로는 가격 보증 정비 세탁을 맡긴 옷은 만약 입을 수 있는 경우 수선을 한 뒤 보증 가격이 100분의 10도 100분 사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 가격에 따라서 배상을 하며 옷은 경영자가 소유합니다.
1: 네.
0: 만약 소비자가 옷을 가질 경우 배상금을 100분의 20대 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는 수트는 원칙상으로 건수를 나누는데 우도수가 바지 비율은 6대 4로 계산합니다.
1: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소비 신고와 관련해 소비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1231호 혹은 12345 이 두 개의 열선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규시 소비 신고 접수 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